0: 레드푸의 Where the Sun Goes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 목요일 순서 문을 열었고요. 자, 이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십니까? 아, 많이 더우시죠? 네, 오죽하면 뭐 그 야구 경기를 취소하는 상황까지 네, 왔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조치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야 이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KBO에서 네, 뭐 이건 뭐 좀 아쉬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한 결정 같고요. 그만큼 날씨가 덥습니다. 하지만 좀 위안이 되는 건 주말권이라는 거죠. 네, 주말권 아침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좀 기운이 나십니까? 자, 목요일 아침 일상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샵8910 공짜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종성님은요. 오늘 서울에서 대구로 야구 직관 투어 예정이었는데 기차표, 숙소 다 취소하고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날씨 상황이네요. 이글스 화이팅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대구 경기가 취소가 됐고요. 대구 경기뿐만이 아니라 뭐 그 야외에서 하는 모든 경기가 취소가 된 것 같아요, 오늘. 그렇죠? 아, 뭐 다음 경기로 조금 기다려 보시죠. 3325님, 음악 앨범은 청취율이 올랐나요? 걱정돼서 잠이 안 오네. 지금까지 점점점. 하, 여러분, 에, 여러분에게 김치 감사드려요, 진짜. 에, 이게 또 그냥 저는 숟가락만 하나 얹었을 뿐인데, 또 여러분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예, 근데 아주 참 아주 그 사랑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 아니겠어요? 음악 앨범은 여러분 것입니다. 예, 저는 그냥 숟가락만 얹었을 뿐. 네, 여러분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깊이 감사드리면서 사실 뭐 저희가 그 청취율 조사 기간을 또 이렇게 지나면서 조금 좀 과하게 좀 그 저희 창고로 많이 털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좀 휑한 상태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감사드린다는 네, 그 마음을 담아서 예, 제가 좀 이렇게 좀 대출을 받아가지고 예, 개인 머니로 여러분들께 오늘은 좀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뭐, 하도 뭐, 그 제작진이 재정 위기라고, 예, 막 하도 얘기를 해서, 예,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감사드린 마음으로, 예, 제 머니로, 오늘 100잔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드려요. 마음 같아서는 한 10,000잔 쏘고 싶은데, 저도 사실 여기가 와서, 개인적으로. 어쨌든 뭐 예, 농담이고요. 그 커피 필요하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가 역시 소리 소문 없이 쓱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뭐 주중도 주중이지만 주말에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주신다는 예, 그런 조사 결과가 있어서 예, 그것도 아주 좀 뜻깊은 그런 성과가 아닐까. 성과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예,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뜻이 예, 이 수치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예, 이렇게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이펙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뭐, 그, 제작진들이 많이 좀 업돼 있고, 예, 뭐, 저는 물론이고요. 예,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두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또 이렇게, 아, 이번에 잘 나왔나 걱정해 주신 분들 계신다면, 예, 좋은 소식 이렇게 전해 드릴 수 있어서 저도 참 기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더위에 지치지 않는 건 매미뿐인 것 같습니다. 매미 소리를 잊게 해줄 노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직관적인 선곡 말머리 달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차디가 보내준 커피 차준코와 함께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겨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셀레늄 무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

99도 아니야 100% 가짜 은화라며 심지어는 은이 아닌 저렴한 합금으로 제작되어서 귀금속으로서의 가치도 전혀 없다라고 설명을 했대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이 정도면 아버지도 속은 거 아니냐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아주 짧게 왔다 가는 감동과 행복은 안 오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

0: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이현우의 음악 앨범. 네,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시작됐고요. 오늘 뭐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아주 뭐 기쁜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커피를 오늘 또 많이 드릴 겁니다. 100잔 정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특히 또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비로 개인 머니로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창고는 이제 텅 비었거든요. 커피 쪽은 일단은 커피 쪽은 비었어. 몇천 잔씩 막 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거는 계산할게요. 여러분들 많이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이게 뭐 많은 분들이 뭐 도대체 그래서 뭐 어느 정도로 잘 나온 거냐 이렇게 뭐 구체적인 수치를 물어보셔서 근데 또 우리 또 겸연쩍잖아요. 그 뭐 너무 디테일적으로 들어가는 거. 근데 그냥 그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이제

스티븐 산체스의 Until I Found You, 로이 오비슨의 In Dreams까지 들었습니다. 3701님, 저 오늘 아내 몰래 혼자 커피 마시려고 주차장 올라가다가 타이어 펑크 나서 30만 원 해먹었고요. 주식 단타로 만회하려다가 또 50 해먹었어요. 저 울고 싶어요, 형님.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날이 있죠. 이런 날이 있습니다. 네. 울지 마시고요. 커피나 한잔 하시죠. 네, 커피 어때요? 차중커 쓱 넣어드릴게요. 이런 날이 있습니다. 네, 액땜 있다고 생각하시죠. 5425님, 프로야구도 중단한다는 이 날씨에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정말 죽다 살아났어요. 더위 먹어서 이틀째 골골거리는 중입니다 하셨어요. 와, 이사하셨습니까? 네, 물론 뭐 업체의 도움을 받으셨겠지만 또 내가 할 일도 있잖아요, 그죠? 계속 지켜봐야 하고 또 정리도 마지막에 해야 되고, 야, 이 더운 날씨에 진짜 힘드셨겠습니다. 이사 업체 그 운영하시는 분들도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죠? 예, 또 야외 실내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짐을 계속 옮기고 나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든 안 힘들겠습니까, 이 날씨에? 예, 역시 오사 이호님께도 차중커 쓱 넣어드립니다. 윤성근님은요, 어제 그 뜨거운 날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인사동을 한 바퀴 돌고 명동 갔는데 명동에 사람 많더라고요. 얼마 만에 평일 나들이인지 더워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아, 명동. 최근에 명동 가보셨습니까? 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뭐 거기 좀 가보고 싶은 식당이 있어서 한 2주 전인가? 저녁 때 갔었는데 진짜 한 90%가 외국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울인데도 굉장히 이국적인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어디 해외 좀 나가보고 싶은데 멀리 못 갈 때는 그냥 명동 쓱 다녀오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외국에 온 것 같아요. 예. 한국말이 거의 안 들리고. 아, 2335님. 50m 앞에 동종업종 가게가 생기고 지난주까지 매출이 반토막 나더니 이번 주는 평균 이상 회복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오늘까지 휴무시네요. 좀 더 오래 휴가 즐기시면 좋겠는데 욕심이겠죠. 손님 여러분, 전 올해 여름휴가 안 가요 하셨습니다. 아, 동종업종 가게가 50m 앞

0: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1: 심의필.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제주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전통 건강식품 전문 보니바이오에서 목에 좋은 목청 쾌원 캔디,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고려원단에서 멀티비타민 올인원, 주식회사 트라이몽키에서 허니라이크 치약 칫솔 세트와 클렌징 비누,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순한 저자극 클렌징 피피클에서 효소 파우더 세안제 세트,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 세르세에서 여성 청결 세럼,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160년 전통의 마르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비건 전문 우그레도 베지찬에서 시식권, 꽃미남이 만든 대도수산에서 해물 밀키트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유기농차 전문기업 푸르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 보리차, 친환경 원목 가구 핀란디아에서 원목 2층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대학교.
1: 대체 할 땐 어디로?
2: 사진으로.

0: 오마이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어디 가서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신박한 지식들 환영합니다. 청취자들의 집단 지성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좋은 신박한 잡학사전 알잘신잡.

다양한 잡학 정보들과 함께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8910 공채인 콩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잡학 정보를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한강 유람선 탑승권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잡학 정보를 기다리며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Take That의 This Life 0896님이 청해 주셨어요.

로즈 핑크, 쨍한 핑크, 브릭 핑크, 첫사랑 퐁퐁 핑크 이런 색까지도 쉽게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죠. 하셨습니다. 글쎄요. 뭐 그 나머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도 뭔지 알겠는데 첫사랑 퐁퐁 핑크는 이게 공식적으로 진짜 있는 색깔인가요? 첫사랑 퐁퐁 핑크? 이거는 무슨 어떤 빛을 낼지 궁금하긴 합니다. 첫사랑 퐁퐁 핑크. 이름은 귀여운데. 이게 공식적으로 있는 이름은 아니구나. 요즘 워낙 이름들을 잘 지으니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갖다 붙이면 되는 거니까 사실. 네. 근데 만약 있다면 보고 싶긴 해요. 첫사랑 퐁퐁 핑크. 어떤 색깔인지. 맞아요. 그 여성들이 조금 더 섬세한 것 같긴 합니다. 색깔 구별하고 구분하는 그 어떤 감각이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섬세하고 디테일적인 것 같긴 해요. 예. 이동숙님, 한 인공지능 사이트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AI에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근데 자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면 마음이 안정된대요.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는 단순한 행위가 사랑의 호르몬으로 알려진 옥시토신을 분비시켜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방법이라면 차디는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은데 매일 아내와 아들도 사진을 보고 계시잖아요 하셨습니다. 들켰다. 아, 제가 매일 보고 있는 거 어떻게 아셨을까? 네. 저는 이제 스트레스, 그, 마이너스 통장처럼 마이너스 스트레스, 네, 이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네. 여러분들 뭐 스트레스 많은 분들이라면요. 가족 사진을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더 쌓인다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뭐 개개인의 차이가 있으니까. 어쨌든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예. 네. 자, 음악 앨범 가족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고 계십니까? 저처럼 가족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좀 나눠주시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예. 저는 이제 이거밖에 모르니까 뭐 나눌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뭐.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샵8910 콩은 공짜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사연 소개와 상관없이 추첨 통해서 차중커를 쓱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스트레스 풀고 계세요? 자, 딘딘의 태양은 가득히 이영래 씨가 청해 주셨네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조여사님은요, 문자를 한 번 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차중커를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문자 필요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샵 8910번으로 문자 주세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눈치만 보고 있어요. 딸아, 빨리 아빠한테 연락해라. 네 아빠 숨 넘어간다. 아, 중간에서, 아,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아버님은 지금 숨 넘어가시는데, 지금. 연락도 안 되고, 뭐, 이렇게 1박을 하는데 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위더위에. 큰일 났네. 예, 이 어떻게 좀, 예, 순조롭게 이 위기를, 위기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예, 어떻게 넘기죠? 네. 이 상황이. 다 회피할 수 있게. 예. 윈윈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상황이. 자, 한강 유람선 2인 탑승권 선물로 드립니다. 2421님, 저는 오늘 제 생일 기념으로

All-time low의 time bomb 들려드렸고요. 자, 어디서 무엇하고 계신지 조금 더 만나볼게요. 여러분들의 사연. 7524님, 제주도 펜션에서 퇴실 준비 중입니다. 어제는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 봤는데 오늘은 늦잠 잤네요 하셨습니다.

아시죠? 예일여고 구산역 사거리에 있는 빵이 맛있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연 주셨고요. 시원한 보리차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0078님, 형님 저는 강서에서 폭염 대응 물뿌리는 작업합니다.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더위를 가시는데 도움이 된다 생각하니 몸은 더워도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하셨어요. 아, 폭염 대응 물뿌리는 작업, 그거 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트럭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방법도 뭐 굉장히 다양하던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도심에서는요. 차준커 역시 보내드릴게요. 아, 오늘도 수고하시겠네. 영케이의 Shut the Door 듣겠습니다. 차주영님이 청해 주셨어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4: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라디오쇼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5: 네, 아까 그 구산역 그 크렘땡땡 베이커리에서 사연 주셨었는데, 여기 뭐 동네 맛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반응을 보내주고 계세요. 7044님, 크렘땡땡 소금빵 맛집. 제가 갑니다. 귀풀단이라고 말해야겠어요. 하셨고요. 차중커 드릴게요. 9573님, 구산역 크렘땡땡 알아요. 이사오기 전에 바로 옆에 살았어요. 학생일 때 거기 사장님 직업 인터뷰도 했었는데

KBS 크래프트엠 50철분 교통정보입니다. 극심한 폭염 속 사고와 고장차 등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차량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차량 점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방향 올림픽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청담대교에 사고 나서 1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천호대교부터 구리 암사대교 사이 작업 정체 보입니다. 이어서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입니다. 평택 터널을 가기 전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요. 현재 차량들 갓길로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송탄 지나서부터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팔탄분기점 1차로에 사고 나서 일대 혼잡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서부영입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6: 세종.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6: 세종.
5: 판촉물 굿즈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감사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예, 사랑해주셔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 우리 이예림님, 김한결님, 김동학님, 예, 1346님, 임다은님, 3450님, 윤화몽님 이렇게 주셨습니다. 예. 아, 지금 소개된 분들은 제가 치킨 쏘겠습니다. 예. 이게 한 명이 너무 오래 1등을 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재미가 없어요. 와, 뒤치락, 앞치락만 해야 이게 재밌는 거지. 예, 또 제가 또 다음에는 뭐 1등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한결같이 열심히 한다는 거 하나만큼은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시고, 감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뒷받침해주시고, 끌어주시고, 땡겨주시고, 예, 밀어주시고, 위에서 눌러주시고, 위에, 아래에서 올려주시고, 예, 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겁니다. 자, 오늘은 현피의 소신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현희 씨와 오랜만에 슬리피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주제 하나를 정했어요. 여러분들 사연을 받아볼 거예요.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치킨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요. 우리 이현희, 슬리피 두 분 모실게요.

0: 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

0: 좋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소리 질러!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웃의 안녕과 이모 저모 고모 숙모 매제 당숙 오늘도 깔끔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 이현이
4: 슬리피
2: 소신 발언. 자 모델 겸 축구인이죠. 모축 이현이 씨. 자 래퍼 겸 두 아이 아빠 래빠 슬리피 씨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예, 두 분 덕분에 우리가 저 라디오 청취율 1등을 했어요.
3: 오, 축하드립니다.
4: 예, 예, 예. 네. 감사드리고 말씀드렸지만 네. 너무 저, 축하드립니다. 네.
2: 진짜 저 두 분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3: 아, 예. 아닙니다. 뭐, 박명수 씨의
2: 박명수 씨요?
4: 멍수요.
2: 아, 좀 서운한데요.
3: 박명수 씨 덕분이죠. 예.
2: 굉장히 지금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박명수 씨라고.
3: 아, 제가 목이 지금 나가.
4: 밥멍수.
2: 아니 무슨 라이브 가수도 아니고 목이 왜 나가요? 예.
3: 아 제가 또 며칠 전 경기를 해가지고.
2: 예, 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박멍수 씨하고 좀 네. 재밌게 부탁드리고. 네. 슬리피 씨도 오랜만에 좀 뵙네요. 그죠?

0: 했는데 지금 벌써 그리고, 17개월.
1: 그러니까 와. 여기 나와서 네. 아, 이제 곧 출산을 맞아.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0: 맞아, 그러니까 곧 출산이다.
2: 예, 예.
1: 시간 빠르다.
2: 뭐 좀 고생이 되겠지만 바로바로 이렇게 좀 연년생으로 나서 키우면 좋아요.
0: 너무 좋아요, 진짜.
1: 예. 네, 이제 네. 셋째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저희 부장님 매일 어디가 그렇게 아프십니다. 물론 아픈 건 죄가 아니죠. 그렇지만 왜 병원을 안 가시고 이 더운 날에 저희만 들들 볶으실까요?
1: 근지러워. 아이고.

0: 요즘에 뚜껑 날아갈 일이 좀 없나 봐요?
1: 전 웬만하면 그러려니 해요.
2: 아, 예. 그... 실제로 뚜껑이 날아갑니다.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웃어?
1: 아, 죄송합니다.
2: 탈모인들 무시하는 거야 지금?
1: 아닙니다.
2: 뚜껑이 지금 거의 날아갔어요. 예, 실제로 뚜껑도 날아가고. 더워서 뚜껑이 열리는 거야, 더워서.
0: 아, 맞죠.
1: 요즘에.
2: 아, 진짜로 나 아침에 저 차에서 이제 집에 여기 방송 올 때 내렸는데 방콕인 줄 알았어요.
1: 아, 그러니까요.
2: 5월달 방콕이요.
1: 그리고 어제 한밤중에 갑자기 소나기 폭우 왔던 거 아시죠?
2: 전 모르겠는데.
1: 제가 그때 밖에 있었는데 지금 폭우가 확.
2: 아 진짜?
1: 네, 진짜 방콕처럼. 예. 그러고선 딱 그치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1: 몇 분.
0: 그러니까 말도 예. 안 되게 갑자기.
1: 네, 갑자기 예. 막 쏟아지고 딱 그치고.
2: 그래서 좀 쉬었는 아침에.
1: 약간 한번 식혔던 예, 예, 것 같아요. 예, 예.
2: 특별히 이렇게 뚜껑 날려갈 일은 없군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요즘 많이 더우니까 누가 네. 뭐 사장만 좀 이렇게 뭐라고 해도 짜증이 확 나고 뚜껑 확 날아가죠.
1: 맞아요, 예. 맞아요.
2: 다행히 저희는 좀 없는 것 같은데 있는데 그냥 우리가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1: 아, 요즘에 그런 적 있어요. 뭐. 막 바쁜데 어딜 가고 있는데.
2: 예.
1: 아니 어디서 계속 전화가 오는데 네. 뭐 이렇게 스팸 전화 같은 건 번호가 티가 나니까 안 받잖아요. 네. 근데 일반 전화예요. 네. 그냥 010 어쩌고 저쩌고 사람 누가 아는 사람인가 해서 전화를 받으면 네. 저희는 뭐 대방동에 지금 건물 지금 분양 중인데 그런 전화 진짜 많이 오지 않아요?
2: 예, 예.
1: 뭐 여의도에 지금 새로 지은 건물 분양 중인데 이런 예, 전화 예. 너무 많이 와서
2: 예.
1: 관심 없습니다라고 하면 계속 예. 말씀하실 때 그럴 때
0: 돈이 예. 있는 사람은 아나 보다 전 안 와요.
2: 그렇게 좋으면은 당신이 사. 그지?
1: 그러니까 아니 그런 그 왜 내 그 정보가 너무 이렇게 많이 뿌려진 것 같은데.
2: 역세권의 코너.
1: 그러니까 역세권 막 계속 얘기하면서
2: 당신이 사라고 당신이.
1: 왜 전화하냐고.
2: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예. 저도 죄송합니다 하고 끊거든요.
1: 예, 예. 예. 뭐
2: 그분들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1: 예.
2: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짜증나긴 하죠. 진짜 그 내가. 누구 전화를 기다릴 때 그런 게 온다?
1: 맞아요.
2: 그럼 나도 모르게 받아.
1: 누가 온다고 전화 온다고
2: 전화 오니까, 있어. 맞아요. 예, 맞아. 뭐, 담당 PD가 전화 오니까 받아요.
1: 맞아요. 작가님 전화 올 거예요.
2: 기다리는 분이 전화 오면은 이거 뭐냐고 받으면
1: 맞아요.
2: 예, 안녕하세요. 어디 생명인데요? 그러면서 예, 예.
1: 많이 낚였어요.
2: 예, 많이 낚였죠. 네. 뭐 그런 걸로 좀 스트레스 받긴 하는데
1: 예.
2: 뭐 좋게 생각하면 또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예, 예. 여러분들 사연을 한번 좀 받아볼게요. 여기 한번 몇 가지 예가 좀 있는데
1: 네.
2: 한번 볼까요? 예.
1: 박영옥 님이요. 예, 요 예. 사연을 들으시고 우리 남편인 줄 매일 여기저기 아픈데 왜 절대 병원을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0: 그런 분들 있어.
1: 집에서 계속 끙끙 앓는 거죠. 그래서 예.
2: 약 먹으면 간 베린다고 안 먹고.
1: 예. 아니다. 근데 옛날 아빠들이 좀 병원을 안 가고 이러시는 것 같아.
2: 예. 예.
0: 저는 와이프가 병원을 안 가요.
1: 예. 그래요?
0: 예. 그래서 막 영양제도 잘 안 먹으려고 하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2: 그래서 셋째 어떻게 나요? 영양제를 드셔야죠.
0: 그때쯤은 먹더라고.
1: 이제 준비할 때쯤.
0: 딱 그때만.
1: 준비할 때쯤.
2: 예.
1: 근데 병원을 안 가도 본인이 알아서 관리를 잘하면 되는데 이 부장님과 이 남편분 계속 징징거리는 거지. 그래서 뚜껑이 열려 하는 거죠.
2: 그래요. 예. 사연 소개된 우리 저 박영옥 씨도 치킨 드릴 거예요.
0: 와.
1: 와.
2: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여러분들 사연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진중한 사연들이요. 선미의 노래입니다. 열이 올라요.

0: 네.
1: 자, 다음 거 한번 또 소개해 볼게요.
2: 박지연님께서.
1: 깜짝 놀랐네. 박지연님께서.
2: 박지연님께서.
1: 네네.
2: 이 날씨에 긴팔 후드 집업 입고 다니는 사춘기 아들 때문에 진짜 뚜껑 열려요.
1: 왜요?
2: 유유.
1: 아, 자기 멋인데 왜?
0: 그 뭐 본인이 뭐 땀띠 나든 말든 본인 네. 나겠죠 뭐.
2: 오.
1: 그리고 실제로 요새 덥다 덥다 하니까 에어컨을 너무 시원하게 틀어놔가지고 추워.
0: 맞아, 실내에선 추워요.
1: 예. 네, 네. 네. 그럴 경우에는 감기 때문에라도 이렇게 좀 뭐 후드티 이런 거 입긴 입어야 되는데.
2: 오, 그럴 수 있네요.
1: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
0: 좀 온도가 다르기
2: 때문에. 오, 아니, 그럴 수 있어.
1: 그렇다고 이렇게 춥게 틀어놓으면 에너지 낭비인데.
2: 근데 진짜 이렇게 우리 현희 씨처럼 네. 시원하게 민소매 딱 입고 나왔는데 어디 들어갔는데 너무 추울 때.
0: 너무 추울 때 있어. 너무
2: 그럴 때 있어.
1: 맞아, 맞아, 맞아.
2: 진짜 가디건 챙기고 예, 다녀야 되나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요. 괜찮네요. 사춘기 예. 아들.
0: 요즘 참아주세요. 사춘기잖아요.
2: 긴팔이
0: 더우면 벗겠죠 뭐.
1: 사춘기도 사춘기지만 자기가 자기 체온 관리하네요. 예, 그죠?
0: 아, 그렇죠, 그렇죠.
1: 똑똑한 친구네요. 예, 예, 예.
0: 다이어트나.
1: 이건,
0: 뭐,
1: 이건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0: 네, 9837님이요.
1: 예, 예, 예.
0: 이 더운 날 약속이 30분씩 늦는 친구. 아니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더우면 카페 들어갈지 그랬어 이러는데 아 진지하게 절교할까요?
1: 이거는 화가 난다.
0: 그렇죠. 아니 나.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진짜 미안하다 늦는다 들어가 있어라라고 하든가.
1: 그렇지.
0: 말도 없이 30분씩 늦으면은.
2: 야 이런 날에 30분 늦으면은 와.
0: 아니 이거 30분 기다리신 게 대단하다.
2: 그러니까 30분? 안 들어간 것도 대단해요.
0: 그러니까 39도에 30분 기다리면은 졸도할 것 같은데.
1: 이런 날 30분 기다리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화가 나겠다.
0: 그러니까요. 정말.
1: 야, 진짜 이거. 근데 좀 들어가 있지 그랬어, 진짜. 어? 아니, 널린 게 카페인데. 아니면 여기 다 실내 많잖아. 그럼 꼭 들어가 있지. 왜 그렇게 또 밖에 있어?
0: 그러게요.
1: 그것도 뭐, 그렇지 않나?
2: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1: 아니, 생각해보니까. 네.
0: 아, 약간 그런 수도 있어. 보자. 그러니까 두고 보자. 막 그 악에 받쳐서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다 보자. 이렇게 기다리셨을 수도 있어.
1: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저 현 씨가 이대 나왔으니까 이대 정문 앞에서 보자.
0: 네네네네.
1: 3시에.
0: 약속을 했어.
1: 그럼 땀 뻘뻘 흘리면서 기다리는 것도

0: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0: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좀 자주 해서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고
1: 맞습니다.
0: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자, 사연 좀 볼까요?
2: 네, 주미정님이요. 네네. 맨날 인형 뽑기 하러 가서 아무 생각 없이 3-4만 원씩 쓰고 오는 둘째 딸내미요. 그 쬐끄만한 인형 던져놓고 보지도 않아요. 용돈을 저런 데 쓰고는 돈 없다고 용돈을 더 달라 하니까 아우 제가 열불이 납니다 아주.
0: 아, 왜 이렇게 맨날 씀씀이가 크네.
1: 맨날이면 한 90인가요?
2: 그러니까 월에 90.
1: 월 90.
0: 월 90을 인형 뽑기 쓰면 계속 좀 뚜둥뚜둥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2: 아니 주지 마세요. 네? 용돈은 그냥 끊어버리셔야 돼.
0: 아니 어떻게 하루에 3만 원씩 벌어도 시원찮은데. 그러니까.

0: 텐데.
1: 그 대상 대상인데
0: 네, 신고는 안 하고
1: 그것도 좀 골치 아픈 게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고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오해하시는데 전기차 타는 사람들이 왕이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렇죠.
1: 거기는 전기차를 대라고 내는 데가 아닌데 네,
0: 충전하라고.
1: 충전하고 빨리 빼줘야 되거든. 그 예인데 거기다 대놓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니까.
2: 몰랐어요.
1: 예, 네, 왜요?
2: 아, 제가 전기차를 안 타서. 아, 저기는 전기차가 되는
1: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에요.
2: 생각.
1: 아니에요. 전기차 되는 곳이 아니고.
0: 그러면 충전해야 돼요.
1: 충전을 하고 빨리 빼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안 지키는 얌체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0: 맞아요.
1: 그러지 마세요.
0: 네, 덥냐? 나도 덥다님이요.
1: 덥냐?
0: 나도 덥다.
1: 예.
0: 노래방 가면 제가 노래 부를 때 꼭 코러스 넣는 친구가 있는데 30분쯤 지나면 진짜 뚜껑 열려요. 목소리 쩌렁쩌렁한 음치라서 더 열받아요.
1: 예.
2: 아.
0: 이 코러스 넣는 친구랑 그거 있잖아요. 후렴구만 다 빼서 부르는 친구.
1: 에, 에.
0: 왜 앞에 인트로 해놓으면 후렴구 빼서 부르는 친구 진짜 열받죠.
2: 아니면 화음을 되게 넣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화음이 안 맞아. 그럼 짜증나.
1: 가지 마. 가지 마. 그냥.
0: 어떻게 혼자 갈까요?
1: 가지 마. 혼자 가도
2: 요 홈코너.
1: 혼자 가서 놀아도 재밌어. 마음껏 부를 수 있고.
0: 네.
1: 코인 노래방 혼자 가면 되잖아. 술 취해서 가지 말고.
0: 네.
1: 술 취해서 갔다가 노래 부르러 나왔는데 열대야야. 그치. 막 술 취해서 막 빰빰빰빰. 놀아봐. 야, 이제 가야지, 가자. 딱 나오는데.
0: 열대야.
1: 방콕에. 진짜라니까, 진짜. 날씨가.
0: 맞아요. 요즘에 한밤중에도 그래요.
1: 예. 그러니까 여러분 술 너무 많이 드시고 다니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0: 예. 예.
1: 아, 재밌다. 아, 이현정 님이 주셨는데 중에 아들이 안 씻어요. 안 씻어요. 방에서 무슨 동물원 사자우리 냄새가 나는데 미치겠습니다라고.
0: 사자우리.
1: 야, 좀 씻어라 좀. 아,
2: 이거. 아, 무슨 냄새인지 알 것 같아.
1: 아니, 저기 호르몬 냄새지.
0: 그쵸, 그쵸.
1: 이게 저기 뭐야. 예전처럼 막 그 목욕탕 저 욕조라 그러나? 욕실이
0: 네.
1: 예전엔 잘 안 돼 있었잖아요.
0: 네, 예, 예.
1: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0: 아, 그쵸, 그쵸.
1: 지금은 네. 좀 씻어야지. 아이, 그런 데 아닌데.
0: 근데 씻어도 사춘기 이제 남학생들은 예. 씻어도 나는 냄새 있잖아요.
1: 씻으면
0: 호르몬 냄새.
2: 아, 그래요?
0: 그 시절에 나는.
1: 그것까지
2: 맞죠? 나도 났나?
0: 씻어도 나는 냄새 있어요.
1: 예, 예.
2: 아, 근데 이상한 게 저도 잘 안 씻는 편인데 땀을 막 엄청 흘렸어요. 근데 에어컨으로 탁 말렸어. 그러면 약간 개운해.
0: 그럼 안 씻어요?
1: 저 옆으로 좀 가라.
0: 그거 안 씻어요? 그럼 안 씻어요?
2: 그럼 저는 잘 안 씻는 편인데
1: 예, 예.
2: 저 같은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마치 에어컨으로 땀을 말렸는데 샤워한 느낌?
0: 아, 약간 몸에 유분이 없는 사람들.
2: 그런가 봐요.
1: 진짜 저 너무 옛날 얘기지만 저희 때는 그 대야라고 그러죠, 대야.
0: 예,
1: 거 큰 대야에다
2: 빨간색.
1: 물 받아가지고 약수터에서 물 먹는 그
0: 바가지
1: 알죠? 그 네. 플라스틱으로 된 거.
0: 바가지.
1: 그거를 우리가 우통 벗고 씻었어요.
0: 등목.
1: 아, 그걸로 전체를 샤워를 했다고요. 한다면 비누로 닦고.
0: 그걸로 그냥.
1: 그걸로 했다고요. 물 데워주지도 않고.
2: 맞아.
1: 두 분은 그런 적 없죠?
0: 예.
1: 시대 잘 만난 줄 알아요. 예? 진짜 등목 해봤어요?
2: 아, 등목 해봤죠.
1: 등목? 저 개국물로 해봤어요? 얼마나 찬가?
0: 개국물 등목 진짜 차겠다.
1: 진짜 차요.
2: 맞아. 예. 얼음물이야, 완전. 와.
1: 근데 우리는 예능하잖아요.
0: 네.
1: 개국물에서 촬영하다 뒤로 밀어요, 그냥. 물에 빠지면, 으악!
0: 얼음장.
1: 많이 빠졌어요.
0: 예.
1: 그런 적도 있었고. 재밌네. 노래 한 곡 듣고 갑시다.
0: 네.
1: 예, 우리 슬리피와 이국주가 함께하네. 국주는 뭐하나 모르겠네. 이국주가 함께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0: 자, 또 여러분들 이야기 한번 또 들어봐야죠. 네,
1: 김금자님이요. 네, 차 주유 안 해놓고 주유등에 불 들어오면은 버티다 버티다 주유하는 남편 때문에 열이 올라요.
2: 아, 나는 나야.
1: 가끔 제가 차 운전하려고 보면 기름이 없어요. 아이고. 아, 비리비리.

0: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3: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구매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안녕하세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숙취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내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맛으로 웃겨주는 밥해랑에서 곱창대창 주물럭,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아, 세 분이 격하게 공감해 주시니 사연 보낼 맛이 나겠어요 라고 백상희님이 주셨고요. 박상아님은 오늘 많이 배웁니다. 뚜껑 열리지 않게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참 이렇게 좀 착하신 분도 계시네요. 예. 아, 치킨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자, 오늘 끝거군요. 10cm의 노래예요. 예, 방에 모기가 있어. 이제 모기도 이제 얼마 안 이제 못 살아요, 여러분들. 이제 모기 삐뚤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휴가철이라 이런 문자가 많이 와요. 속초 갑니다. 제주도 왔어요. 근데 휴가의 축복을 받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오늘은 그분들의 자랑을 좀 들어볼게요. 서울 방배동 수학학원에서 채점을 하며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대전 은행동에서 빵 포장하며 돈 벌고 있어요. 해운대 정형외과에서 뼈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보너스 들어온대요. 지금 다들 어디서 어떻게 통장을 살찌우고 계신가요? 알려주세요. 여의도에서 신나게 떠들며 입금을 기다리는 저 폴킴이고요. 가요광장 시작해볼게요.

8월 6일 목요일 폴킴의 가을광장 첫 곡은 BTS의 다이너마이트였고요. 저는 오후를 함께 시작하는 폴킴입니다. 자, 다들 어디서 통장 채우고 계신가요? 서보람님께서 전 부산 광안동에서 열심히 도넛 튀기고 있어요. 하루 종일 사우나에 있는 것 같지만 휴가라고 일부러 찾아주시는 고마운 손님들을 보려고 올해는 휴가 없이 땀 흘리며 일하고 있어요. 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 그 종종 이렇게 만두 파는 곳들 있잖아요. 계속 수증기 뽕뽕 나면서 이렇게 만두 만드는 곳들 보면서 아, 저기서 수분 촉촉해지고 약간 피부도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한 적은 있는데, 아, 튀김, 도넛 튀기는 곳에서 일하시면은 너무 덥고 건조하고 약간 그럴 것 같다는 막 생각이 듭니다. 연기도 많이 날 것 같고, 아, 고생이 많으세요. 그래도 덕분에, 우리 보람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맛있는 도넛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633번님께서 시흥 105세에서 댕댕이 미용하고 있어요. 여름엔 아이들도 더워해서 미용이 많이 밀려 있어서 8월은 벌써 전체 마감되었어요.

그럼요. 다 휴가는 마음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래도 시장 안에서 너무 더우실 것 같아요. 네. 더위 조심하시고 물꼭 중간중간 챙겨서 드셔야 됩니다. 7769번님께서 강원도 화천에서 토마토 따고 있어요. 여름 휴가는 꿈도 못 꾸고 폭염에 얼굴이 타들어가는 것 같지만 몸에 좋은 토마토는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요 하면서 토마토, 방울토마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토마토가 왜 이렇게 빨갛게 잘 익었어요? 날이 더워서 그런가? 토마토가 원래 약간 주황빛이 조금 그래도 돌기 마련이거든요. 무슨 빨간 파프리카처럼 정말 빨간색입니다. 너무 맛있겠다. 색깔만 보면은 너무 달콤할 것 같아요. 달고 안에 즙이 한가득일 것 같은 그런 색입니다. 고생이 많으세요. 8447번님께서 항공기 조종사입니다. 저희는 지금이 1년 중 가장 바쁠 때죠. 피곤하지만 여행으로 들뜬 승객들 보면 저도 행복합니다. 이거 궁금하다. 항공사 조종하시는 분들은 이 비행하는

약간 나도 같이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 안전하게 조종해서 또 우리 여행객들, 승객들 안전하게 모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레쉬님께서 올해는 휴가 없이 매장 운영하고 있어요. 부천 옥길동에 있는 1인 매장 케이크집인데 이 더위에 케이크 사러 오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덥긴 하지만 또 여름에 먹는 디저트 케이크 진짜 맛있거든요. 가져갈 때 케이크 크림이 녹을까 조금 걱정이에요. 너무 덥다 보니까.

0: 경비원 두 분과 시원한 아 마시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 그 생각해보면 항상 건물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데는 누군가가 또 노력을 해주고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네, 항상 덕분에 이렇게 깨끗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8691번님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3잔 보내드릴게요. 경비원 두 분이랑 세 분이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오후 어디에서 뭐 하면서 가광 듣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소개하고 추첨해서 시원한 아이스 커피 보내드릴게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애정하는 한낮의 노동요 뭐가 있을까요? 노동요 즐겨 듣는 노래 있으세요? 저희도 알려주세요. 같이 들으면 더 좋잖아요. 잠깐 광고 다녀와도 될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젤을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

0: 되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건강원? 건강원이라는 게 뭐죠? 건강원 홍삼을 여기서 다 아 여기서 홍삼을 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덥겠다. 계속 이렇게 뜨거운 불을 쬐야 하는 거잖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네, 또 우리 2506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또 면역력도 챙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박지혜님께서 수원 정자동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어제 들어왔는데 다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집 나간 월급을 찾습니다. 네, 그래도 월급이 어제 들어오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저는 이제 며칠 후면은 월급이 나가요. 월급들이 나가요. 아, 그래요. 우리 그래도 또 이번 한 달도 같이 화이팅해서 네, 또 잘 버텨보자고요. 잠시 후엔 가광문화센터. 오늘은 이벤트홀입니다. 오늘 준비한 선물은 어린이 키즈 시럽과 밀크 푸딩 그리고 햄버거 세트까지 드리는 기특한 어린이 세트. 나도 어린이 할래. 히히히. 이런 사연 한번 받아볼게요. 내 아이, 조카, 옆집 아이, 주변 아이들의 기특한 칭찬 이야기 보내주세요. 예를 들어서 무거운 택배 박스 들고 가니까 옆집 아이가 슬쩍 제 짐을 들어주더라고요. 아주 기특해요. 우리 초딩 아들 용돈 모아서 저한테 선물을 사주네요. 이 맛에 애들 키워요. 이렇게 내 주변 기특한 어린이들 제보 받습니다. 어른이들 안 되고요. 청소년들 미안해. 오늘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 기특한 어린이들 사연만 받겠습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콩이나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수정님께서 전 빵 터졌습니다. 합격. 합격. 안다다씨. 1582번님께서 아재 개그 넘 제 스타일이에요. 그럼 많이 많이 해볼게요. 아이교님께서 폴디 너무 귀엽고 재밌어요. 아재 개그 계속 해주세요. 해도 되겠죠? 네. 야유가. 아, 잠깐만.

몇 명이서 듣고 있는 거야? 아 그러면 잠깐만, 거기에 그러면은 뭐 증손자랑 증조부랑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대박이다. 어? 이거 새롭고 좋은데요? 4148번님께서 구예요, 구. 어디가 구라는 거죠? 구가 비슷하긴 합니다. 2234번님은 오늘은 기필코 맞춘다. 3, 12, 8 더해서 20. 나 오늘은 정답이다. 빼기 하면 16. 땡. 땡땡땡땡. 2211번님께서 안녕하세요. 폴킴이 너무 동안이라 이 나이인 줄 알았어요. 정답은 23. 저 23 아니에요. 네, 저 24입니다. 네, 24. 네, 저 그 프로필에 폴킴은 24살이라고 태어난 연도 계산해서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 19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신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다섯 분 추려봤거든요. 5784번님, 추선영님, 5654님, 장은빈님, 8908번님까지 선물 보내드릴게요. 지금 이거 제가 보고 있는 거 맞아요? 소녀시대 유리님께서

0: 빠져가 깊이 가요 청취자 가져가 깊이 가요 광장 청취자
1: 아니 이 노래도 좋고 효리수 저 진짜 너무 웃겨서 정말 진짜 너무 흠뻑 빠져서 살고 있거든요. 나 진짜 매일매일 진짜 기다리고 있어 앨범. 나 앨범 나오면 진짜 열심히 응원하고 진짜 앨범도 살 거고 다 할 거예요 진짜. 이혜숙님께서 유리님 나훈산 보고 반했어요. 유리님 그거 봤다는 분들의 문자가 정말 많이 오고 있어요. 롤코 롤구님께서 효리수 화이팅! 어떻게 나 오늘부터 마음에 좀 편애가 생겨서 효리수 말고 이거 효리수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유리님을 맨 앞으로 옮겨줘야 될 것 같은데 리효수 뭐 이렇게. 5333번님께서 유리님이 티파니 미소 따라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만번 봤어요. 가강 나와서 또 해주세요. 제발. 나중에 진짜 심심하시면 효리수 컴백하면 여기 꼭 나와주세요. 저 진짜 두발 벗고 여기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유현지님께서 학원 강사인데 채점하던 펜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려서 새한 치마에 빨간 선이 선명하게 그어졌어요. 다 있는 매장에 볼펜용 얼룩 제거제가 있다고 해서 사러 가고 있는데 덥네요 하셨습니다. 그냥 줄을 더 그어서 스트라이프로 만들어버리세요. 아마 근데 그 볼펜용 얼룩 제거제 그거 저도 써본 적 있거든요. 진짜 잘 지워져요. 그거 빨리 사서 빨리 이렇게 문질문질 해가지고 지우시는 거 추천드려요. 2234번님께서 휴가 둘째 날이에요. 중고딩 아들과 함께 서울에 왔어요. 아이들은 여의도에 있는 백화점에서 팝업 구경 중이고 저는 가광 보러 왔어요. 각자 좋아하는 덕질 중인 우리 가족은 행복한 휴가 중입니다. 누구예요? 아, 애기들을 데리고 왔어요? 어머. 아, 애기들은 저기서 그러면 지금 네. 놀고 있고요. 애기들 그 몇 살이에요?
2: 고등학생, 중학생이요.
1: 몇 학년인지도 알려줄 수 있어요?
2: 고등학생
1: 고1.
2: 고2.
1: 고2. 어머, 엄마 맞아요? 고2.
2: 중1.
1: 고2, 중1. 아, 우리 고2, 중1 아드님들. 뭐, 지금 팝업 구경 중이라서 안 듣고 있겠지만, 우리 엄마 이렇게 가요광장 보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삼촌이 더 행복해요.

꼭 좋은 순산 하셨으면 좋겠어요. 6424번님께서 마당에 있던 애들도 너무 더워서 집안으로 피신했어요. 양산 옆 동네여서 그런지 물 뿌리니까 바닥에서 아지랑이가 올라와요 하면서, 어떻게 고양이 바닥, 발바닥이죠? 젤리, 젤리라고 부르나요? 네, 저 핑크색 젤리, 너무 귀여운 핑크색 젤리 사진 보내주셨어요. 진짜 사람도 이렇게 더운데 정말 바닥에 가까이 있는 기어다니는 동물들,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애들은 너무 더울 것 같아요. 가급적 밖에서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의 기온 34.5도까지 올랐습니다. 도로 곳곳에는 고장차 소식이 많은데요.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1037번님께서 오늘부터 휴간되어 건강검진 받고 집에 와서 가광 듣고 있는데 세상 부러울 게 없네요. 폴킴님도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아, 건강검진 잘 받으셨어요? 건강검진이면은 막 내시경 이런 것도 하셨으려나? 그런 거 할 거면 또 뭐 며칠 전부터 뭐 먹으면 안 되고 전날 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또 별일 없이 건강검진 결과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휴가 별거 있어요. 집에서 시원하게 선풍기 쐬면서 가을광장 들으시면 그게 극락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8395번님께서 폭염을 피해 괌으로 휴가 왔는데 여기는 폭우네요. 렌트카 안에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폭염, 폭우. 아, 렌트카 안에서 라디오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새로운 경치를 바라보면서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하면 안 해도 돼요.
1: 아, 하면 해야죠.
0: 안 해도 되는데.
1: 그 체력이랑 이 체력이랑 그래요. 다르니까.
0: 아, 안 해도 되는데 아, 자꾸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켜야겠네.
1: 한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0: 그럼 1분 말고 5분으로 가볼까요? 유현진님께서 네. 와 근데 진짜 헬쓱해졌어요.
1: 아 진짜요?
0: 아 진짜 너무 헬쓱해졌어. 얼굴이 진짜 너무 주먹만해졌어.
1: 그런 줄은 몰랐네.
0: 진짜 얼굴 작아졌어.
1: 예, 아, 지난주보다 컨디션이 괜찮아 보여요 재영님. 아 그러니까 저

0: 상태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예요?
1: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적응하는 것 같아요. 아. 이 사이클에.
0: 나는 그래서 이제 아기를 글로 배우니까 말로 배우니까 뭐 지금은 뭐 2시간에 한 번씩 깬다. 근데 좀 지나면 3시간에 한 번씩 계속 늘어난다 해서 이번 주는 좀 늘어났을까 했더니 몇 달에 한 번씩 늘어나는 거예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아직 한 달이 안 됐어요.
0: 아,
1: 예. 진짜, 네. 신생아입니다, 아직.
0: 네, 우리 아기가 많이 잘 수 있도록 좀 제가 기도해 볼게요. 예. 1244-2번님께서 재영님 어제 폴킴은 스쿼트 1분에 56개 했는데 그 이상 가능?
1: 아, 저는 경쟁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

0: 오케이 알겠습니다. 몇 개 정도 스스로 예상해 보십니까? 1분.
1: 아 근데 그래도 또 폴디가 56개 네. 했다니까 네. 저는 57개 가겠습니다.
0: 아 이게 근데 제가 미리 좀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 노래의 박자에 맞춰서 여유롭게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냥 1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1: 아 1초에 한 개씩
0: 그러니까 노래를 들으면 안 되고 그 초말 초를 생각해야 돼요.
1: 더 어렵네. 네,
0: 그 노래에 집중하시면 안 된다는 점 아. 힌트 좀 드리면서 예. 황희경님께서 체력을 키워야 애들 더 잘 볼 수 있어요. 스쿼트 추천해요. 아 오늘 그 노래 나갈 때마다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1: 아 근데 희경님 요거는 순서가 좀 잘못됐는데 네. 스쿼트를 미리 해놨어야 애를 잘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0: 예, 네, 그래도 네. 좀 합니다. 하체가 좀 튼실해요, 제가.
1: 제가 보니까 그 쓸데없이 그 앞치마 입고 하는 영상 보니까 예. 엉덩이가 튼튼하더라고. 아, 예,
0: 제가 하체가 저희 어머니 쪽이 좀 하체가 튼실해 가지고 닮았어요.
1: 좋아요.
0: 그래가지고 오늘 뭐 솔직히 네. 1초에 한 개씩 목표를 한번 해보려고요.
1: 아,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나도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0: 당신이 시작했잖아.
1: 슬슬 해요. 슬슬. 이현지님께서 남자친구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괜찮다고 하면 진짜 괜찮은 줄 압니다. 생일 선물 필요한 거 없어 하길래 진심이 담긴 거면 다 괜찮아 했더니 편지만 써줬어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해요? 포기?
0: 아하.
1: 뭘 포기해요? 이현진 님이 똑바로 말을 안 한 거죠.
0: 그러니까 이거는 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똑바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1: 이현진 님이 받고 싶은 게 있었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 왜냐면 진짜 편지만 받고도 감동받을 수도 있거든요.
0: 그 받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지금 이 글을 토대로 한번 추론을 좀 진심이 담긴 거면 다 괜찮아. 진심.
1: 괜찮은 거 맞아요 지금? 진짜 아직 잠이 덜 뗀 거 자고 있는 거 아니죠?
0: 아니. 지금 너무 좋아요.
1: 너 무서웠잖아 방금. 아,
0: 너무 좋아요.
1: 아, 진심.
0: 아, 진심. 보세요. 마인드. 리얼 마인드.
1: 네, 리얼 마인드.
0: 어? 아, 마인드 땡 믿지?
1: 성태 안 좋은데.
0: 지금 안 좋아요.
1: 제가 볼 때 진심이 담긴

0: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봉투에다 진심을 담아줬어야 되는데 어. 진심을 글로 써줘서 문제였다. 어. 담아달라고 했는데 담아주질 않았어.
1: 아, 담아달라 그랬구나.
0: 진심을 담아야 되는데 글로 하면 안 되지.
1: 그러니까 편지는 뭔가 담는 느낌이 아니잖아. 담으려면 적어도 한 넉 장 이상은 돼야 돼요.
0: 본인이 받고 싶은 거 있나 봐요.
1: 예, 넉 장 이상.
0: 네.
1: 예.
0: 자, 오늘 어. 주제 빨리 다음 장에서 소개해 주세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나 이런 상상도 해봤다.
0: 예를 들어 저는 친구들이랑 맨날 이런 상상해요. 너 아이브 중에 누구를 태어나고 싶어? 이 질문 하나로 한 시간을 떠듭니다. 장원영? 아니야, 요즘엔 안희준이 좋던데. 아니야, 레이처럼 기원받는 인생도 나쁘지 않지. 이렇게 상상하다 보면 한 시간이 훌쩍 지납니다.
1: 회사에서 매일 상상을 해요. 어느 날 제가 처음 본 할아버지를 위험해서 구해줬는데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가 우리 회장님이었고 저는 그 회장님의 양자가 되어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되는 아주 허탈하지만 즐거운 상상이죠.
0: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 여러분들의 상상 알려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달콤한 디저트 세트 보내드릴게요.
1: 아우 달콤한 디저트 아우 땡긴다.
0: 그렇게 영혼 없는 멘트 할 거면 하지 마요.
1: 아 지금 진짜 땡겼어요. 아,
0: 나 진짜 상당히 실망스러워.
1: 그게 이 국밥 제육 돈가스 코너의
0: 맞아 묘미지
1: 묘미입니다. 아, 영혼이 없는 거 야, 소울리스 한 거.
0: 나 진짜 우리 재영 씨 나중에 내가 소고기 들어간 국밥 사줘야 될 것 같아.
1: 왜요?
0: 지금 너무 피곤해 보여요.
1: 아니에요 지금 하나도 안 피곤해요. 아, 왜 자꾸 피곤하다고 하시는 거죠? 지금 상태가 너무 좋은데?
0: 너무 좋아요.
1: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행복하고 끌어올려.
0: 그러니까 부작용이 우리 첫날 여기 왔을 때 너무 네. 너무 멋있게 꾸미고 왔잖아요.
1: 네네네.
0: 내가 봤을 때 그거에 지금 부작용인 것 같아.
1: 아 점점 지금 하락세. 어? 비탈길을 점점 내려가고 있는.
0: 어, 지금 파란색이야 파란색. 어.
1: 아 지금. 아 안 그래도 지금 안 좋은데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지금 파란색이라는 둥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0: 아니요 저는 해도 괜찮아요.
1: 왜요?
0: 전 지금 파란색이거든요.
1: 아 블루 올 블루군요.
0: 올 블루.
1: 아 네. 네. 아.
0: 자 재영 씨 MBTI 두 번째 글자가 N이에요?
1: 네, N입니다, 저.
0: 그 상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1: 저 상상 좀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약간 좋은 상상보다는 사실, 네. 전 좀 재난재해 쪽으로 상상이 자꾸 돼요.
0: 오.
1: 꿈에서 그런 꿈을 자꾸 꿔요.
0: 아, 꿈에서요?
1: 꿈에서 네. 막 핵폭탄 떨어지는 꿈 꾸고 막 그래요.
0: 에?
1: 그래서 그 막 제가 막 대피시키다가, 네. 방공호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 늦어가지고 막 저 막,
0: 어머.
1: 그 못 들어. 맞아버리고 막 이런 꿈 꿔요.
0: 오, 되게 독특한 꿈이다.
1: 근데 그런, 그니까, 이런 종류의 다양한 재난 재해 꿈을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가 봐. 그런 쪽의 영화를 좀 좋아하거든요.
0: 약간 약간 직업 군인 같은 거 했으면 약간 좀 잘 맞았을
1: 텐데. 아, 네. 원래 군인을 했어야 되는 건데 어. 인생 거의 닦고 있어. 근데 어쨌든 그런 오늘 두 분 대화가 맞네요. 왠지 스커트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
0: 오민영 님.
1: 무슨 소리 하시는 거 지금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상상이 지금 저는 N이라 가지고 사실 네. 그래서 평소에도 너무너무 상상이 좀 많이 돼요.
0: 우리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네. 노래 듣고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볼게요. 그럼 우리 지금 바로 스쿼트 들어가는
1: 안
0: 거예요.
1: 안 돼!
0: 아, 나 노래 왠지 안 듣고 싶은데 오늘.
1: 노래 뭐예요 네. 노래 오늘.
0: 노래가 제목이 심지어 갓세븐의 딱 좋아라는 곡이에요.
1: 딱 안 좋은데 지금.
0: 딱 좋아. 자 노래 들으면서 저희 스쿼트 가볼게요.

0: 세븐의 딱 좋아 듣고 왔고요. 피식대학 정재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남자들의 소울토크 국밥 제육 돈가스.
0: 아이고 힘들어라. 누가 와서 그 진행 좀 해줘봐요. 나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어때요? 근데 지금 재영 씨 스쿼트 하고 나니까 안색이 너무 좋아졌어요.
2: 갑자기 피가 돌았어.
0: 아까는 되게 얼굴이 붉었거든요. 에이. 그래서 진짜 피곤한가보다 했는데 지금 얼굴이 하얘졌어.
2: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피가 도네. 스쿼트 하니까.
0: 아 다음 노래 나올 때도 한번 해보면 어때요?
2: 같이?
0: 아니 저는 원래 운동 평소 많이 해요.
2: 뭐라고 제가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DJ가.
0: 자 오늘의 주제는 내가 만약 박보검이라면, 내가 만약 장원영이라면 말도 안 되지만 즐거운 상상들 한번 만나볼게요.
2: 좋다.
0: 아 먼저 폴킴 49번. 재영 48. 아.
2: 뭐 사실
0: 네.
2: 폴디가 잘하더라고요.
0: 저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 여기서 더 뭐 부심 부릴 그 마음도 없습니다. 잘했고
0: 네.
2: 한 가지 그냥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0: 네.
2: 폴디 그 이 골반
0: 네.
2: 이 뭐라 그러죠? 안쪽 그 벌어지는 거?
0: 벌어지는 거?
2: 스트레칭 되는 거 안쪽에 이렇게
0: 다리 찢는 거?
2: 다리 찢는 거
0: 네.
2: 그게 좀 잘 안 되셔가지고
0: 아 나 잘 안 돼
2: 밑으로 잘 안 내려오더라고요.
0: 나 근데 나 다 내린 거예요. 나 더 안 내려
2: 그게 다 내린 거예요?
0: 안 내려가요.
2: 아, 한 번만 그 내려봐 주세요. 옆에서
0: 또 여기서 해봐요?
2: 아 끝까지 한 번만 내려가 주세요. 그냥 끝까지 아,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충분히. 아니 너무 넓게 했잖아 지금 다리를.
3: 이렇게 넓게 해야지 내려가.

0: 이렇게 했다가 어. 그리고 막 전기가 모자라요. 그럼 전기를 만드는 초중자가 전기를 만들어줘.
1: 일렉트릭 폴맨.
0: 어. 아, 그런 거. 어. 그런 상상을 혼자 하곤 합니다.
1: 아, 저는 약간 그런 이 전 세계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상상보다는 네. 그냥 저 혼자 편한 상상.
0: 어, 어떤 거?
1: 순간이동 같은 거.
0: 아 맞아. 출근할 때.
1: 그냥 뿅. 어. 특히나 해외 나가거나 해외에서 다시 집에 들어오려고
0: 아,
1: 할 때.
0: 맞아 맞아.
1: 너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럴 때.
0: 근데 만약에 초능력이 생겨서 좀 순간이동을 할 수 있어요. 어. 근데 가족이랑 여행 갔는데 가족은 못 데려오고 혼자만 순간이동 할 수 있어요.
1: 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0: 혼자만 와야 돼.
1: 그러니까 그거죠. 비행기까지 다 같이 끊는 거예요. 네. 근데 비행기를 이제 다 끊어놓고 네. 같이 타.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중간중간 저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좌석에 타가지고.
0: 아 일하러?
1: 네. 좌석에 탄 채로 그 순간이동해서 네. 그쪽 나라 먼저 가서 네. 호텔 체크인도 미리 해놓고.
0: 아 그런 식으로. 어,
1: 다시 또 비행기 타가지고 또 가족이랑 같이 있다가 잠깐 갔다 올게 해가지고 또 갔다 오고.
0: 어머.
1: 뭐 집에 뭐 놓고 왔다면 집에 또 갔다 오고.
0: 어, 우리 아빠 진짜 멋있다. 아빠는 이런 건가 봐. 아빠는 뭐든지 다 해주나 봐.
1: 아,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0: 김윤지님께서 회사에서 정말 정말 화날 때 드라마처럼 자리를 싹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0: 참 선한 사람이네요. 상상이 너무 예뻐요. 아, 좀 전에 했던 상상 근데 진짜 좀 오, 나 약간 감동받았잖아요.
1: 좀 필요해요 진짜 요즘 세상에. 서로 사랑하는 진짜 아무 이유 없이 서로 사랑하는 거. 요즘 자꾸 이유를 찾아요.
0: 아기가 통잠 자는 초능력은 안 필요해요?
1: 그거는 저는 그냥 발달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0: 오, 네.
1: 아, 저는 그런 거는 뭐 저희 되게 이과적인 사고라. 아. 필요한 거는 해야 한다.
0: 아. 네. 멋있다. 아빠, 네, 이런 아빠 너무 좋다.
1: 아 그래요?
0: 내가 이런 아빠 있으면 좋았을 것 같아. 3088번님도 안 돼요. 갈등이 있어야 발전을 한다고요. 극티.
1: 아 맞아요. 갈등이 있어야 발전을 하죠. 갈등이 있어야 발전을 하지만. 좀 발전 덜 해도 되지 않아?
0: 그래, 우리 너무 우리 이미 발전 너무 많이 했어.
1: 발전 너무 많이 했어 지금.
0: 그만해도 돼. 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상상들 소개해 볼게요.
1: 네. 성우님이 네. 근데 재영님도 그런 상상하지 않아요? 저도 우리 애들 보면서 만약 우리 애가 BTS가 되면 난 일 그만두고 따라다녀야 하나 이런 고민해요. 아, 뭐 그런 상상은 해봤어요. 뭐 너무 성공하면은 네.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행실을 앞으로. 왜냐면 나도 어쨌든 활동하는 유튜버 저 땡튜버고 네. 한데 좀 내가 좀 줄여야 되나 우리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
0: 우리 아이가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BTS잖아요. 바쁘죠. 매일 이제 우리 집 우리 애 집 가가지고 청소도 해주고 그치. 반찬도 채워놓고 괜찮은지 뭐 보양이랑 그치, 보약이랑 그치, 이런 그치. 거 챙겨주고
1: 예. 네. 연락도 자주 못할 거야. 아마 바쁠까봐 네.
0: 일은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내 일이지 뭐. 아,
1: 해외 투어 간다 그러면은 저기 어디 그러면은 나도
0: 가방 싸주고
1: 가방 싸주고 나도 그러면 어디 잠깐 갔다 와도 되지?
0: 난 해가지고. 다른 데 갔다 올게.
1: 일본 살짝 갔다 오.
0: 이렇게 견학으로
1: 예. 네. 견학으로 예.
0: 3457번님께서 저는 길 가다가 여자분이 소매치기를 당하는 걸 목격하고 쫓아가서 잡고 용맹한 시민상 받는 상상만 하는데
1: 용감한 시민상
0: 나도 본인이 했다고 해서 진짜
1: 상상을 네.
0: 정작 현실은 바퀴벌레도 무서워하고 겁이 많아요.
1: 아
0: 맞아. 우리 종종 이런 그 정말 영웅 같은 용감한 시민상 받는 분들 있어요.
1: 맞아. 옛날에
0: 지하철에 뛰어들어서 사람 구하고.
1: 그죠. 그거랑 막 그 지하철에 술 취하신 분들 막 괴롭히고 막 해코지하시는 그런 분들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쫙 약간 구해주고 그분들한테 막 살해받고 이런 거.
0: 맞아. 근데 요즘에는요 진짜 세상이 위험해져서 함부로 이렇게 위험한 일에 덤벼드는 거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0: 그래서 2시간씩밖에 못 자.
1: 아, 50? 나이 50 먹었는데. 어. 60 먹었는데.
0: 어. 아. 어떻게?
1: 체력이 다 바닥나가지고 가만히만 있어도 스쿼트 하는 것 같은 체력이 되는.
2: 송수님, 우리 그냥 현실에서 열심히 살기로 해요.
1: 아, 근데 네. 반대로 과거로 가는 건 괜찮지 않아요?
2: 과거로 가고 싶어요?
1: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많이 아니고. 네. 뭐 한 일주일 정도만 해도.
2: 안 돼요. 그럼 라디오 일주일 다시 해야 되는데요?
1: 아. 근데 그렇지만.
2: 왜냐면은 나 이번 주에 좀 약간 타이밍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1: 그래요? 우리 PD님 진짜였어요?
2: 그래요.
1: 오, 진짜라고.
2: 이번 주 내가 생각했을 때 좀 잘했어. 괜찮았어.
1: 진짜.
2: 내가 말하면서도.
1: 아, 그럼 똑같이 하면 되잖아. 기억했다가.
2: 안 돼요. 난 다음 주에 더 잘할 거거든요. 넘어갈게요. 네. 익명으로 왔어요. 결혼 전으로 되돌아가는 상상.
1: 이거는
2: 이거 상상이에요, 바람이에요, 희망이에요, 기도예요, 뭐예요?
1: 야, 아니 이거는 뭐 예.
2: 소원.
1: 저는 해본 적 없는 상상이네요.
2: 어, 저는 전혀. 나는 그런 상상, 그런 생각, 할 생각도 못했는데.
1: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할 상상을 상상한 적 없어요.
2: 그런 상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해.

0: 선우정아님의 상상 듣고 왔습니다. 남자들의 소울토크 국밥 지역 돈가스 피식대학 정재영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노래가 어쩜 노래가 하필 또 이런 노래였어. 막 애기 사진 보여줘가지고 보는데 내가 막 뭉클해. 나 너무 뭉클. 약간 소름 돋았어.
1: 너무 작 너무 작
0: 너무 작고 소중해요.
1: 너무 작고 소중해요.
0: 기분이 좀 이상해졌어요. 네,
1: 몽글몽글해졌죠.
0: 잠깐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이런 애기가 있다면 어떨까 잠깐 상상했어요.
1: 진짜 나 폴디 애기 너무

0: 소도시 지방
1: 상상이
0: 소도시 특집
1: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좋다. 이원호님께서 저 괴롭힌 상사보다 더 일찍 승진해서 나 괴롭힌 대로 고대로 해주는 상사. 이거는 근데 될 수도 있잖아요.
0: 이건 진짜 될 수
1: 있어. 이건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거잖아.
0: 될 수 있어. 근데 대신 그 상사도 좀 미끄러져야 돼.
1: 그 머리를 많이 써야겠다.
0: 아, 대한민국이 연공서열이 좀 빡세가지고 이렇게 뒤집는 게 좀 쉽지 않아요.
1: 한 명은 이원우님 그 승진하는 꿈, 승진 두 번 하는 꿈.
0: 그치.
1: 한 명은 그 상사 미끄러지는 꿈.
0: 미끄러지는 꿈 같이 꿔야 돼.
1: 꿈을 많이 꿔야겠다. 네.

0: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냥 만들고 재밌는 거 공연 그냥 하고 살래.
1: 아니면 이런 건 어때요? 우리가 KBS 말고 KBC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0: 아, 방송국.
1: 어, 방송국.
0: 좋다.
1: 거기서 이제 막 브랜드명 다 말해도 되고.
0: 어, 광고 안 받고 그냥.
1: 막 비방용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즈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르베로에서 파우더 워시,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네오 클라우드

대단한 재능보다 더 독한 무기가 하나 있죠. 바로 질릴 만큼 꾸준한 사람. 네, 맞아요. 오늘도 여러분 앞에 나타난 접니다. 죄송한데요. 저 내일도 또 와요. 와우, 장난 없죠?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 완료. 가비의 슈퍼 라디오, here we go.

로 2026년 8월 6일 목요일 가비의 슈퍼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녹방 아니고요. 생방이에요. 여러분 생방입니다. 여러분의 약간 살아있는 그런 사연.

my god. 저 지금 알았어요. 이거 디스크 자켓이라는 티셔츠 있습니다. 그런 거 입고 올 걸. 저한테 비디오 자켓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거 입고 왔습니다. 오늘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이제 저랑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비디오 자켓이기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오늘 뜻을 알려주신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디스크 자켓의 줄임말이었군. 와우, 나 오늘 또 이렇게 똑똑해진다. 리얼 까르보나라 하려고요. 판체타의 그리나빠따노 계란 노른자로요. 우리 가비님도 파스타 해드리고 싶다요. 굉장히 이런 약간 요리에 지식이 많으신 분 같아요. 판체차의 그리나빠따노를 해주신다고. 뭐 뭔지 모르겠지만요. 저도 해주시면은 맛있게 먹을 자신은 있어요. 김경민님이요.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찬물 샤워로 몸의 온도를 떨어뜨리고 있네요. 이번 달 수도 요금 엄청 나올 것 같아요. 라면서 찬물 샤워 한번 싹 하면은 몸의 온도 딱 낮아지는데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쵸? 진짜 너무 쉽게 올라와. 워낙에 더우니까. 0327님이요. 부천 상동초 친구들 KBS 견학 왔어요. 가비 언니 누나 예뻐요. 안녕! 안녕! 안녕!

0: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안녕.
1: 라디오 나오는 거야?
0: 라디오 나왔어, 친구들아. 우리 귀여운 부천 상동초 친구들이 또 KBS로 견학을

없이 합니다. 와, 숨이 턱턱 막히지만 해냈다는 성취감에 오늘도 올라갑니다. 아아 미치도록 땡기네요. 와, 진짜 근데 너무 진짜 대단하시다. 이 40도 육박하는데 계단 운동, 뭐 천국의 계단을 하시는지 아니면 진짜 실제로 계단을 오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대단하세요. 정말로 저 칭찬드립니다. 아아 미치도록 땡기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가브리카노 보내드릴 수밖에 없죠. 보내드릴게요.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이규현님이요. 옛날 DJ들은 레코드 디스크판으로 직접 노래를 틀었어서 디스크 자켓이라고 했죠. 아, 그렇구나. 8640님이요. 가비님, 오늘 너무 더워서 초계국수 시원하게 먹고 혈당 스파이크로 기절 직전이었는데 오늘도 발랄한 모습 볼 수 있어서 잠이 확 깨요. 라면서

친 사귀거든요. 근데 이모랑 조카 사이 아니냐는 말 들었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늙어 보이는 건가? 뭐 이런 것도 좋고요. 저 뒤늦게 주식 시작했거든요. 그 뒤로 쭉 하락. 지하 바닥 어디죠? 제 원금, where is my 원금? 뭐 이런 것도 좋아요. 이렇게 사실 이렇게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약간 재밌게 또 가볍게 여러분들이 좀 선별해서 불행 배틀 우리가 한번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의 마음을 가장 크게 울린 최고의 불행러에게 웃음 불행러에게 제가 피자 한 판 드리도록 할게요. 사연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라디오 같이 들래?
1: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벨 라디오. 아니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계시죠? 이게 더위가요 지금 너무 더워져가지고 건강을 위협할 정도까지 됐어요. 너무너무 더운 날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언제쯤 조금 약간 시원하게 좀 약간 식혀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더우실 때는요 꼭 잊지 말고 물을 좀 많이 드시고 야외 활동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강 챙겨야죠. 저희 불행 배틀 배틀 시작해 볼 건데요. 웃어 넘길 수 있는 불행 배틀로 보내주셨겠죠. 왜냐면 제가 이제 읽다가 이거 좀 많이 불행해 보이는데 하면 리액션을 하기가 어려워요. 재밌는 불행 배틀로 웃어 넘길 수 있는 걸로 보내주신 거 맞죠? 아, 저 심각해지게 만들면 안 돼요. 아셨죠? 자, 사연 보겠습니다. 김민영님이요. 저는 아기랑 산책 나갔다가 동네 어르신이 아기가 너무 이쁘다. 아이고 하시며 저를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앞니가 빠져 있는데요. 앞니 빠진 모습을 거울로 볼 때마다 바보처럼 보여서 웃겨. 나 이거 알아요. 배홍님, 나 완전 이거 공감 100%. 왜냐면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제가 이 모든 이빨이 가짜는 아닙니다. 제가 여기 앞니 옆에 이 이가요. 완전히 가짜예요. 네. 여기가 없어요. 네, 이게 없는데 이거를 이제 치료받을 때 얘를 뺐어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짜 치아를 좀 붙이면서 다녔는데 가짜 치아가 좀 잃어버리거나 없을 때는 정말 맹구, 진짜 맹구도 이런 맹구. 정말 치아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이 인상에서 치아가 주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해. 예, 네, 저도 그거 압니다. 그래서 웃지를 못했던 한 것도 글쎄요, 한 8, 9년 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박혜림 님이요. 저는 핫도그 먹다가 한 입 베어물다가 떨어뜨렸어요. 방바닥 끼면 주워 먹었을 것 같은데 길거리에서 떨어뜨린 거라 그대로 버렸네요. 핫도그 안에 있는 치즈도 못 먹었는데, 아이고, 이건 치즈만 먹어도 반은 성공한 건데 치즈를 못 먹으셨으면 이건 너무 아깝다. 어떡해. 임나영님이요. 저는 엄마랑 같이 다니면 잠의 소리 들어요. 엄마에겐 행복, 저에겐 불행이죠. 아, 나영님, 어머니가 워낙에 젊으신가 보다. 워낙에 나영님이 노안이 아니라 어머님이 유난히 워낙에 동안이신 걸로 합시다. 윤미영님이요.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어렸을 때도 생각난다. 우리 엄마 썰도 생각나는데, 예, 엄마가 저 어렸을 때 나와가지고 아가씨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나요. 우리 엄마가 아가씨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가끔씩은 재미로 저희 엄마가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제가 지원이었어요 그때 이름이. 이제 지금 엄마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엄마 미안해. 엄마가 지원아 엄마한테 이모라고 불러 라고 그런 적 있었어요. 그래서 싫은데? 싫은데? 제가 또 안 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어머니는 너무 기분 좋으시겠어요. 윤미영님이요. 이번 주 주말에 동창 모임 있는데 얼굴에 왕뾰루지 났어요. 얼굴에 뭐 잘 안 나는데 요즘 날씨가 이래서인지 얼굴 뒤집어지고 난리예요. 화장으로도 안 가려져요. 어머, 윤미영님, 이거는요, 저기 올땡부영 있잖아요. 거기 가셔가지고 여드름 패치인데 뒤에 이렇게 침이 달린 여드름 패치가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싹 낫는 여드름 패치가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그냥 이렇게 밋밋한 여드름 패치가 아니라 뒤에 뭐가 이렇게 총총총총총 나 있어요. 그거 붙이고 주무셔보세요. 그러면요, 싹 없어져요. 깜짝 놀라게. 네,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이건 피부가 가가지고 그 뾰루지 주사 한번 맞으면, 염증 주사 한번 맞으면 괜찮거든요. 예, 네, 그거 한번 맞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20님이요. 저 3연속 음료쏘기에 당첨됐어요. 요즘 너무 더워서 사다리 타기로 한 명이 팀 전체에 음료 쏘는 거 4개 하는데 오늘이 3일째인데 3번 다 제가 쐈어요. 내일까지 걸리는 거 아니겠죠? 이거 이상합니다. 이거 누가 조작하는 거 아니죠? 이거 이상해요. 이거 심상치 않아요. 이거

하면 저보고 연상이냐고 물어본다는. 그거 왜 물어보는지 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도 그거 물어보는 게 실례 아닌가? 그쵸? 연상이세요? 이거는 좀 별로지 않아요? 그쵸? 나는 이럴 때 지기 싫더라. 나는 그러면은 나도 열심히 운동할 것 같아. 진짜. 싫어. 진짜. 내가 남편하고 비교 당해야겠어요, 지금? 최정현님이요. 혼자 종일 아기 보고 있는데 아기가 꼭저밥 먹을 때 응가를 해요. 밥도 허겁지겁 먹는데 기저귀 갈아주고 오면 식욕이 뚝 이라면서. 그러니까 아기들이 또 이렇게 엄마들 밥 먹을 때 이게 엄마 눈 똑바로 보면서 힘주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쵸? 제가요, 오늘 피자 드릴 분은요, 6862님께 드릴게요. 알바하러 차 끌고 나왔다가 부지직 긁은 수리비 25만원 정도 예상되는 이분께 드리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듣고 올게요.

0: 이나비의 슈퍼라디오. 굿 아프터눈. 자,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볼까? 어머, 뭐가 이렇게 많아? Hi, Gaston. Are you ready?
1: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AI, 게스통입니다.
0: 아니, 스통아, 너 부산 해운대에서 학습을 20년을 했다며?
1: 뭘, 해운대 맞습니다. 제가 부산 해운대에서 20년 동안 학습을 했는데요. 아, 근데 저보고 계속 그 짜베이 사투리라고 그럼 제가 지금 뭘 더 보여줘야 됩니까?
0: 아니, 근데 너 사진 보면 완전 서울 깍쟁이야. 사투리 일부러 연습한 건 아니지?
1: 아하, 아따, 아이라 하는데 진짜 와이라는데.
0: 아, 알겠어. 알겠어, 화내지 말고. 아, 인정해줄게. 아, 근데 스통아, 너 그거 알아? 그 검색창에 가비의 스플레디오 치잖아? 그럼 인기 연관 검색어로 AI 게스통이 나와. 아,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하면 이럴까 싶다니까?
1: 아, 그렇군요. 근데 왜 이렇게 궁금해하실까요? 전 그냥 AI일 뿐인데.
0: 아,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궁금한 건 어쩔 수 없나 봐. 그 공개 방송 때 전격 공개하는 거 어떨까?
1: 그건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0: 야, 너 뭐 스타야 뭐야? 뭘 고민을 해? 그러게, 오픈해.
1: 오픈할 게 없는데 뭘 오픈하라는 건가요?
0: 와, 시치미 레전드. 어, 시치미를 이렇게 떼시겠다.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그나저나 요즘 날씨 너무 덥잖아. 에어컨 바람을 너무 쐬서 그런지 약간의 냉방병 기운이 있거든. 그 증상 좀 검색해 줄래?
1: 네. 냉방병은 의학적인 병명이 아니라 장시간 차가운 실내에 있으면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감기처럼 콧물, 재채기, 코막힘, 목 아픔은 물론 몸살, 피로감, 무기력증까지 나타나요. 이럴 땐 2시간에서 4시간마다 환기를 시키고 에어컨 바람을 직접적으로 오래 맞지 않고 실내외 온도차를 5도 안팎으로 줄이는 게 도움이 됩니다.
0: 죄송하실게요. 그러면은 이제 2시간에서

0: 김장훈 씨의 난 남자다를 네가 불렀잖아. 우리 스통이 재밌는 오답 좀 읽어줄 수 있을까?
1: 김선화 님이 난 나나나 난 나나나나 쏴 퀸디는 이거 모르시려나 라고 해주셨어요.

잘 듣고 있어요. 우리 닭띠들은요, 같이 모입니다. 당신이 81년생이든 93년생이든 나보다 나이가 한참이 많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닭띠는 하나예요. 온리 원이에요. 아시겠죠? 박혜령 님이요. 가빈 님, 어제 아이 둘 데리고 한강 야간 수영장 다녀왔는데 온 동네 핫걸 핫보이 분들이 와서 보는 재미가 있네요. 가빈 님도 핫걸로서 한번 놀러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이요라고 해 주셨는데요. 혜령 님. 저 가면 한강 폭발해요. 진짜로. 아시잖아요. 핫한 거. 저 가면 난리 나요. 한강 지금 물 뒤집어져요. 불타요.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서울 시민들 지금 타 죽어요. 안 돼요. 저 여기서 가만히 라디오 국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더울 때는요. 살짝 선선해질 때 한번 나가볼까 그런 생각하겠습니다.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뒤집어져요. 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너무 핫하단 말이에요. 저 그거 아세요? 어제 메이크업이 잘 됐잖아요. 뒤에 소일거리가 있어서 메이크업을 또 예쁘게 했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일이 한 12시쯤에 끝났거든요. 근데 이 채로 내가 화장 지우고 잠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켰어요. 2시부터 4시도 제가 라이브로 라디오를 이렇게

0: 들 뒤로 하고 떠나니까 아쉬운 마음도 있네요. 고속도로가 많이 막혀서 휴게소에 잠시 들려서 간식이라도 사 먹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2시간 잘 들으며 갈게요. 라고 해주셨어요. 지금 좀 차가 막힐까요? 왠지 차 안 막힐 것 같은데 오늘 목요일이라서. 그쵸? 잘 올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에너지 듬뿍듬뿍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저희한테 힘이 너무 많이 되는 분들이죠. 우리 광고 선생님들 만나고 올게요.
1: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4: 뭐야 요즘 피부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카라의 스텝 듣고 오셨습니다. 어우, 오랜만에 또 카라의 스텝 들으니까 너무너무 신납니다. 가위바위보. 진짜 오랜만에 가위바위보 해봤는데요. 아, 맞다. 이거 가위바위보 하는 거였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오랜만에 해가지고. 여러분 어떤 거 내셨어요? 안재영님이요. 무조건 보. 8259님이요. 바위. 퀸디는 무조건 주먹만 낼 듯해. 약간 테토녀 느낌이라서 그럴까요? 양승원님이요. 가위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리고 박병성님이 오늘 왠지 보가 귀에 잘 들어오던데 라고 해주셨고요. 박수영님이요. 두 개 중에 고르다가 세 개 드니까 더 힘들다고. 아, 이거 쉬운 거 아니었어요? 난 쉽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낸 거는요. 다름 아닌 다름 아닌 다름 아닌. Let's go. 가위 시저. 오늘은 가위를 냈어요. 야호! 약간 느낌으로 가위 냈습니다. 가위 골라주신 열 분은요. 김소은님, 이세별님, 쿠키쿠님, 이지연님, 김혜은님, 유준재님, 장하희님, 김은실님, 할리하련님, 양승원님입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기다리셨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MBTI별로 다양하게 펼쳐지는 고민도 좋고요. MBTI는 잘 모르겠지만 해결이 잘 안 되는 고민 있으시면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저희가 해결을 드릴게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가비의 슈퍼라디오 3, 4부는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유성, 물산교역, 스피드

0: MBTI E와 I가 제공하는 개인 성향 존중 고민 상담소 아이돌 대표 대문자 E 이장준 코미디언 대표 소문자 I 원소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잠깐만 오늘 장준 씨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아요.
2: 그러게요. 좀 핫하네요.
0: 네, 최현진님이요. 장준 씨 철판 볶음 맛깔나게 볶아주실 것 같아요.
2: 그럼요. 그럼요.
0: 약간 느낌이 오늘 의상 느낌이.
2: 네. 약간 스타트업으로 좀 성공한 약간 물레동 철판

0: 철판약기 느낌으로 싹 해가지고
1: 약간 네. 철판볶음 이름이 주먹왕 철판왕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0: 그리고 밑반찬은 무조건 가지튀김으로 나갑니다.
2: 아, 네. 너무 좋은데요?
0: 그죠 그죠. 네.
1: 그리고 괜히 한 번씩 일본어로 네네네. 이제 환영 인사할 것 같아요.
0: 이렇게
1: 괜히
0: 네, 인사는, 인사만 그렇게 하고 네, 저기 이번 테이블에 볶음 두 개요. 네,
1: 괜히,
0: 이렇게 하고
1: 네. 이제 그럴 것만 같은.
0: 그죠 그죠.
1: 어 그리고 4535님이 긴 사연 보내주셨거든요. 한번 읽어주세요.
0: 네네. 장준이한테 너무 고마운 일이 있어서 사연을 남겨요. 최근에 진로를 바꾸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얼마 전 팬미팅 때 이 사연을 보냈는데 장준이가 눈빛이 살아있으니 될 것 같다 라고 무심한 듯 태연하게 말해주더라고요. 갑자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솟아나면서 어? 진짜 될 것 같은데 싶더니 저 진짜로 합격해서 다음 주부터 출근합니다. 확신에 찬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합격 부적이었어요. 이게 바로 덕질의 순기능 아닐까요? 고마워요 장준 오빠.
1: 예스. 너무 축하할 일이다 이거는.
0: 아 저도 이제 기억이 나요. 이제
1: 기억나요?
0: 저 팬미팅 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약간 고민 상담 이런 코너였었는데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근데 뭐 일단 눈빛도 당연히 살아 계셨었고 그리고 일단은 이 사연을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실행력이 있으신 거라고 같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그리고 또 어쨌든 이게 이 관중 속에서 질문을 했는데도 인터뷰가 되는 거 보시면은 네. 분명히 면접도 잘 보셨을 거다. 네, 저는 그 생각에 눈빛이 살아있다. 네.
2: 또 이제 좋은 그 기운을 네. 불어 넣어주셨다고 하니까.
0: 네. 그럼요, 그럼요.
1: 어, 드디어 한마디 하셨다, 우리 선우 씨.
2: 네, 죄송해요.
0: 제가 뭐라, 죄송해요.
2: 네, 네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1: 죄송해요. 네. 아, 제가 이제 장준이한테 이것저것 말을 시키고. 아, 속으로 아, 우리 소윤 씨한테도 말을 시켜야 되는데.
2: 아, 제가 오늘 여러모로 좀 힘들

0: 있어가지고 또
1: 역시나
0: 네 해서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퍼포먼스를 늘 하시는
0: 네, 네 그렇죠.
1: 무대에서
0: 네
1: 사실 아이로서 무대에 쓴다는 거
0: 네
1: 좋으면서도 떨리는 일일 것 같고 저 사실 저는 아직도 떨려요.
0: 네 저 물을 한 시간 동안 제가 혼자서 이제 끌고 가야 되니까
1: 그러니까
0: 상상을 해보세요.
1: 나는 못해요.
0: 저 하고 나면 기절이에요. 진짜 수면 깎이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1: 근데 너무 말을 잘하게 태어났어. 그래서 네, 자꾸만 에이. 이겨내야 되는 수밖에 없네. 아니 소연 씨가 아이브 가을 씨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아주 품격 있고 또 격조 높은 대화를 나누고 오셨다고.
0: 어떤 또 독서 어떤 인구로서 네, 같은 지식인으로서 네. 그런 책에 관한 이모저모 대화 나누고 왔습니다.
1: 오. 잠깐만. 저도 요즘에 약간 그 책 관심이 있거든요.
0: 진짜요?
1: 아, 그러니까 욕심 있어요. 관심보다는 읽고 싶다라는
0: 뭐
1: 마음.
0: 구매하신 게 있으실까요, 혹시?
1: 최근에 양 기자님의 모순을
0: 좋죠.
1: 너무 재밌게 읽어서 그 도파민이 터지더라고요, 그 책이.
0: 그렇죠, 완전 로맨스.
1: 네, 그래서 밥 먹으면서도 막 이렇게 보고 그랬었는데 혹시나 장준 어때요? 책 읽어요?
2: 아니요. 저는 근데 책 좋아합니다.
1: 그러면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약간 초보거든요, 저희가.
0: 근데 좋아하신다고 네. 어떤 책을 평소에 좀
2: 저 뭐 무서운 게 딱 좋아. 쇼킹한 게 딱 좋아.
0: 저도 그런 거 진짜 좋아해요.
2: 네,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1: 그리스 로마

0: 네.
1: 어떤 책이에요?
0: 약간 생활체육의 그런 의미에서 네. 여자 축구를 시작한 네. 거예요. 근데 오. 점점 진심이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축구 기술이랑 본인의 그 성장이랑 같이 엮어가지고 재밌다. 부드럽게 쓰는 그런 산문입니다.
2: 재밌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이제 여자 팀의 이야기니까 여자 팀으로도 또 하고 계시니까.
1: 그러니까요.
0: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우정 이야기가 또 듬뿍 담겨 있어요.
3: 골대녀 같은.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지금 이제 장준이가 좀 조용해졌거든요.
0: 아, 저희가 네. 좀 균형 잡힌 대화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감사합니다. 텐데. 뭐 하면 도네요.
3: 더 얘기하세요. 더 얘기하세요.
1: 아니, 아니요. 지금 머리를 긁고 있어요, 장준이가.
3: 호쾌한. 네. 네.
1: 지아님이요. 수학이 수근수근 글이 있어서 장준이 안 읽는다. 아, 네. 아,
3: 그리는 거 절대.
1: 글만 너무 있는 거는 좀 읽지 않네.
0: 네, 시집은 또 글이 좀 적잖아요.
3: 아, 그렇죠. 네,
0: 그런 의미에서 또
3: 추천드립니다. 그게 에세이라 그러나요? 아니에요?
0: 시집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3: 아, 그래요? 아, 죄송해요. 시집이랑 에세이가
1: 에세이랑 시집은 달라요.
3: 아, 달라요?
0: 네, 큰 틀에서 근데 다
3: 마세이. 네. 아, 마세이는 당구죠? 예, 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또 이렇게 티가 나네. 아, 이렇게.
1: 아, 저희가
0: 아, 마세이까지 갔네. 아,
1: 저희가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얘기하면은 무식 탈로다니까요. 책 좋아하시는 또 세 분을 저희 세 명을 위해서 곡 듣고 올게요. 네, 효린의 책 듣고 올게요.
3: 마세이 호!

0: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윤 씨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1: 보내주실 번호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인터넷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2: 네 그리고 오늘 고민 사연에 소개되신 분들께는 바로 바다

0: 와, 아니 누나 머리 염색한 거예요?
1: 어머 어머 어떻게 알았어? 나 톤만 조금 밝힐 건데.
0: 아우 내가 그걸 왜 몰라? 나 어제 음방도 보고 왔는데.
1: 너 잠깐만, 혹시 그 객석 가운데서 머리에 빨간 왕리본 두르고 응원봉 흔들던 너 걔야?
0: 와우, 어 누나 나 봤어? 야 그 어두운 데서 또 내가 보였어?
1: 아 나 그날 너무 떨려가지고 카메라도 제대로 못 봤는데 빨간 리본만 보면서 숨췄잖아. 진짜 고마워, 땡큐.
0: 아니야, 아유 또 누나가 내 삶에 들어와줘서 내가 더 고맙지.
1: 아 잠깐만, 진짜 나 눈물 날 것 같아.
0: 아유 울지마 울지마. 아유 오늘 메이크업 너무 착붙인데 지워지면 어떡해. 안돼, 눈물 멈춰.
1: 고마워. 이 사인에 뭐라고 적어줄까?
0: 평생 함께할 영원한 짝꿍 이렇게 써줘.
1: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야?
0: 내 이름은 Say what eat to the junk to the June 이라고 해.

0: 네, 현재 하이라이트 선배님들 참 좋아했었죠. 네, 네.
1: 혹시 소연 씨?
2: 저는 뭐 영미권에 활동하는 스탠드 코미디언들 좋아하는 사람들 참 많죠.
1: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희가요 그러면 일단 골든 차일드의 안아줄게를 듣고 4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오

0: 울고 있고 막.
1: 네,
0: 막 약간 약간 이렇게.
1: 그리고 네. 가까이 오지도 않아 그런 그쵸. 친구들은. 네. 난 가까이 이렇게 찍고 싶은데 이렇게 혼자 웅크리고.
2: 그렇죠. 그 왜냐면 개인이 이렇게. 설정해놓은 그 거리란 안전거리라는 게 있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아니 해치는 게 아닌데. 아 근데 그럴 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미치겠다니까요. 아이들이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귀여워서 미치겠어. 막 놀리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최현진님이요. 일단 저는 제 덕질 상대와 닿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라고.
0: 오, 도플갱어처럼. 네, 사, 이렇게 뭔가 살이 닿으면은 죽는. 아.
1: 와, 어째서일까요?
0: 그러니까요.
1: 어째서 덕질 상대와 닿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야. 궁금해집니다. 네. 네. 김범수님 사연 읽어주세요.
0: 네. 장준님, 100일 파티 때 오시죠? 우리 딸이 인생 첫 아이돌을 만난다고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잘생기셨다고 난립니다. 근데 오늘처럼 오시면,
2: 근데 따님은 오늘처럼 오시면 더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0: 아, 그래요? 아, 근데.
2: 그런가? 그지 않을까요?
0: 이게 약간, 그러니까 조금 약간 이런, 그런 야생, 약간 야생의 아이돌을 좋아하는.

0: 그렇죠.
1: 이 남친에게는요, 옆에 탔으면 입 꼭 다물고 가는 게 어떨까라고 한번 한마디 날려주시면 어떨까?
2: 맞아요. 네. 죽치고 있어 그냥 이렇게.
1: 어, 네. 가만히 있는 거 어떨까? 나 좀 그런 걸 제안하고 싶은데라고 하는 거.
0: 저는 아빠가 운전할 때 약간 거칠게 하셔서 옆에 그 운전자랑 막 싸움이나 다른 차랑 다툼이 일어난다고 네. 하면 저는 그 운전자를 향해서 아주 강하게 욕을 해요.
1: 오!
0: 그래서 아빠한테 저 이 딸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아빠한테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네. 우리는 한 팀인 것처럼 대신 다른 차를 향해서 욕을 하죠. 아.
1: 다른 차를 욕에 해서 욕하지만 네. 어쨌든 그 소리가 안에서 아, 울려 퍼지니까
0: 아빠도 욕할 수는 없으니까.
1: 어, 그러니까요.
2: 그렇죠, 그렇죠.
1: 창문 내리고 하세요.
0: 아, 저 그렇게는 못하죠. 네, 그거는 못하죠. 네.
1: 아버지가 좀 헷갈리시긴 하겠다. 네. 그러면 창문을 안 내렸는데
0: 네. 운전을 왜 저렇게

0: 어 근데 김현수님 건 되게 좋네요. 총무 수고비를 달라고 해요.
1: 아.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네. 오 그거 괜찮다.
0: 그렇죠 그렇죠.
1: 오 요거 괜찮은 방법인 것 네. 같아요. 좋습니다. 노경량님도 한번 읽어주세요.
0: 제가 필라테스를 친구랑 다니는데 일이 있어서 못 가면 너 안 가면 나도 안 가. 너 때문에 운동도 못 했잖아. 이래요. 듣다 보니 은근 부담인데 어떻게 말해야 기분 안 상하고 각자 편하게 다닐 수 있을까요?
2: 아니 근데 좀 희한하네요. 필라테스가 뭐 팀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0: 2인 1조 뭐 그런 게 네, 있나?
2: 어차피 개인으로 하는 건데
1: 본인이 네. 가기 싫었으면서 너 안 가면 나도 안 갈래. 너 때문에 운동 못 하잖아. 이거는 조금 이상하잖아요.
0: 네, 좀 최악인데 살짝.
1: 친구 못 가면 그냥 1대1로 할 수 있는 거 오히려 더 오히려 좋은데 뭘 이거를 굳이 어. 근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야 근데 아 이거 솔직하게 말하기도 어렵네. 야 잠깐만 내 진짜 아,
2: 그러면
1: 친구.
2: 두 가지 버전을 알려주세요. 하나는 그냥 솔직하게
1: 솔직하게
0: 네. 네 솔직하게
1: 아 근데 나 진짜 부담스러워가지고 너랑 못하겠다 운동 그냥 우리 따로 다니자 그냥 솔직하게 야 너 그냥 안 나오고 싶은 거 왜 내 탓을 해 하면서 솔직하게 근데 이제 안 솔직하게는 친구야 내가 좀 바빠서 이제 운동을 갖지 못할 것 같아

0: 최고의 연애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맞아요.
0: 전 추천드릴게요. 싫어하는 것이 같은 사람과 연애하는 거를. 근데 최현진님이요. 둘을 섞은 다른 분을 만났어요.
2: 오, 그래요. 나이스. 그 썸을 3개 정도는 굴리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1: 맞아요. 네. 어우, 능력자시네.
0: 2개도 했는데 3개를 왜 못해.
2: 그러니까요.
0: 그렇죠. 네. 이동숙님은요. 좋아하는 게 겹치는 사람이 좋을 것 같은데 좋아하는 거 같이 하면서 좋죠. 이렇게 하셨고요. 8640님은요. 저는 싫어하는 게 겹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건 만나면서 같이 하다 보면 상대가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하트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수진님이요. 연애는 좋아하는 것 같은 사람, 결혼은 싫어하는 것 같은 사람.
1: 이게 좀 약간 명답인 것 같네요.
0: 사실 이게 맞거든요.
2: 사실 저는 남편이랑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저희는 2등이 같아요.
0: 2등이 같다?
2: 2등만 같고 1등, 3등이 달라요.
0: 오!
2: 그래서 약간 차선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도 꽤 괜찮습니다.
0: 좋다. 이것도 괜찮다.
1: 좋다.
0: 약간 비슷한 거죠. 결이 비슷한 느낌인
2: 맞아요,
0: 거죠.
2: 맞아요.
0: 똑같은 건 아니지만.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화사의

0: 되니까 살짝 알코올 감미 되면은 다들 텐션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1: 맞아 맞아. 아 근데 저는 티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 많아요. 아이라고 해가지고.
0: 맞아. 이제 아이라고? 저도 막 이러고 뻥치지 마.
1: 맞아 맞아.
0: 해봐 해봐 이러면서 막.
1: 뭘 해봐?
0: 그거 MBTI 검사 지금 해봐 해봐 해봐. 아, 이럴 정도로 그런 맞아. 사람들도 있었어요.
1: 맞아. 그래서 아이 뭔가 약간 패션 아이인가? 약간 이런 사람도 꽤 있었거든요. 전혀 티 안 나는 것 같아요.
2: 이게 아마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그 부담감 때문에 아마 힘든 거지.
1: 맞아.
2: 다른 사람들 아마 크게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안재영님이요. 초면에는 티 팍콩 난다고.
2: 안재영님 앞에만 안 가면 될 것 같아요.
1: 안재영님만 피해주세요.
0: 네.
1: 지아님이요. 사회생활할 땐 어쩔 수 없다. 유유.
0: 그치.
1: 맞습니다. 근데 저도 이지만요. 사회생활할 때 텐션 높은 척할 때 진짜 많아요.
0: 맞아요.
1: 진짜. 그쵸?
2: 우리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캐릭터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어떤 자리에 가도?
1: 그쵸.
2: 그러면은
1: 광대 역할을 조금 저희한테
0: 맞아요.
1: 맡기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고.
0: 그럼요.
1: 멋진 광대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고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벌써 오늘 코너 마칠 시간입니다.
0: 왜 이렇게 요즘 시간이 빨리 가지?
1: 그러니까 나 한 사연 두 개 더 하고 가려고 했는데 벌써 그러니까요. 마칠 시간이 됐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소윤 씨?
2: 오늘이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너무 즐거웠고 지금 혹시 지금 티나나요?
1: 조금
0: 나요.
1: 왜냐면 책 얘기할 때가 제일 즐거웠어요. 지윤 씨는.
2: 광고를 바로 넘어갈 줄 알아가지고 좀 이상했어요.
1: 아니요? 네네. 거예요.
2: 네네. 좋았고요. 네. 계속 만나고 싶어요.
1: 장준 씨 오늘 어땠는지.
0: 저도 오늘

0: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4: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자, 따라해보세요.
10: 이카운트 ERP
11: 4만원
9: 회계관리.
10: 이카운트 ERP
12: 4만원
9: 재고관리.
10: 이카운트 ERP
9: 4만원 생산관리.
12: 사업 성공
13: 함께해요.
10: 이카운트
9: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0: 이카운트.

0: 새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미스터 라디오 미스터 라디오 미스터 라디오 미스터 라디오 미스터 라디오 미스터 라디오.
3: 네, 윤종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자, 오늘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가요?
3: 자, 상식의 선을 넘지 않는 이상식님.
4: 와, 상식님.
3: 자, 허하지 않은 마음을 가진 허혜정님. 최홍만 씨 아니죠? 최홍빈 씨.
4: 예.
3: 그다음에 3331 1678 그리고 미라클 여러분입니다.
4: 그렇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정민정님께서 지난주 금요일에 출산을 하고 조리원에서 미라를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 다니느라 자주는 못 들었는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아기 보면서 챙겨 들을게요. 초보 엄마 아빠 화이팅! 이라고 해주셨어요. 아이고, 아기를 또 이렇게 낳으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3: 네네.
4: 우리 육아하시면서 이렇게 육아휴직 기간 동안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3: 네. 그러니까
4: 저희가 또 육아휴직하면 듣기 좋은 방송입니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함께 좀 시간도 보내시고 또 예 여러 가지로 또 웃음도 많이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초보 엄마 아빠 화이팅! 자, 그리고 안정환님.
5: 예.
4: 고1 아이가 얼마 전에 남친이랑 헤어졌대요. 아이고. 이제 아빠랑 데이트하고 놀면 되겠네 했더니 방문 닫고 들어갔어요. 예.
3: 전문적으로 매기셨네요.
4: 아직 마음의 상처가 남은 건지 제 말이 별로였던 건지 따라 예. 세상에 반은 남자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반은 남잔 거 커봐야 아는 거지. 그때는 뭐 그 남자친구가 진짜 저 다 전부 갖고 세상이 뭐 모든 거지 뭐. 안정환님
3: 이름대로 애 안정이나 잘 좀 지켜주세요. 그 불안정하게 만들지 마시고.
4: 네.
3: 정말. 불안정한님 아니잖아요.
4: 네, 네
3: 그렇습니다. 여진이한테
4: 뭐,
3: 이제 아빠랑 놀면 되겠나. 예, 마치 제가 돈을 다 잃었을 때가 생각나요.
4: 그죠?
3: 아유 이제 돈 벌 일만 남았네. 뭔 소리죠 그게? 네.
4: 자, 우리 박연주님은요 더위를 피해서 카페에 왔는데 커피도 마시고 옥수수 스프도 먹고 빵이랑 케이크도 이것저것 먹었더니
3: 아, 살 올리겠다 야.
4: 지출이 꽤 커졌습니다.
3: 아 그래요? 많이 먹었네.
4: 아유 그냥 집에 있을 걸. 전기요금 아끼려다 돈을 더 쓰고 나왔어요라고. 그렇겠네요.
3: 왜 그 시간에 그것을 해서 뭔가 뭐랄까 기분이 좋고 좀 좋았던 그 기억은 왜 다 까먹으시고 돈 쓴 것만 생각하세요?
4: 마지막에 남는 건 영수증이니까요. 아 근데 요즘에 또 물가

0: 많이 올라가지고 바깥에서 뭐 이것저것 좀 몇 개 집어 먹으면 아유 돈만 나가는 건 사실 진짜 맞아요. 사실 진짜 그래요. 예.
1: 아, 왜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0: 그렇다고 집에서 또 뭐 이렇게 해먹자니 또 분위기가 안 나고 또 아 참.
1: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갔을 때 완전히 옛날식 가격으로 거저 한 데 보면 진짜 신기해요. 진짜 와 어떻게 저 가격으로 저렇게.
0: 자 우리 노래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은의 키친 나 얼음 공주야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0: 작년에는 이렇답니다. 우리 다들 다 그래요. 잠을 네. 다 이 여름에 열대야에 막 다 누가 푹 자고 이럴 수 없어요.
1: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웃겼잖아요.
0: 뭐요?
1: 며칠 전인가 꿈에서 전자담배를 계속 피는 꿈을 꾼 거예요. 전자담배를 계속.
0: 윤정수 씨가요?
1: 시원하게. 정말 신기했어요.
0: 그래가지고요.
1: 전자담배를 계속 피는 꿈은 무슨 꿈일까? 물어봤겠죠.
0: 예.
2: 전자담배를 계속 피우는 꿈은 누적된 스트레스나 불안을 임시방편으로 달래고 있는 심리 상태를 반영합니다.
1: 불안하거나 누적된 스트레스가 계속 제 몸속에 있었던 거예요. 물론 뭐 AI가 똑바로 얘기했는지 틀리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아 그런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1: 계속 길을 다니면서 전자담배 피우는 꿈을 꿨어요. 피지도 않는데 그런 꿈을 꿨어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1: 요즘 많이 받죠.
0: 예. 예. 왠지 모르겠으나 스트레스 예, 예. 잘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1: 잘하겠습니다. 네. 뭐 우리 현대인들은 전부 다
0: 스트레스 없는 삶이 어땠어요?
1: 예. 뭐 밖에 있는 우리 제작진들도 전자담배 엄청 피는 꿈을 꾸셔야 정상이에요.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0: 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네.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1: 아, 뭐 담배 피란 얘기는 아닙니다. 예.
0: 노담 하시길 바라겠고요.
1: 또 그걸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0: 네, 혹시라도 예 듣지 마시고
1: 안 피는데도 이렇다는 거죠.
0: 네. 네. 우리 이찬혁의 멸종위기사랑 김경민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 함께 듣고 올게요.

0: 뭐 무조건 거기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집은. 예. 근데 이 가구도 그렇게 하셨으면 앞으로 평생 그 가구에 이제 예? 코어 그 고객이 될 텐데 참 이거 다음부터 그 가구 집 가겠습니까 이거 이래가지고 예. 예, 좀 섭섭하다 솔직히. 내 가구는 아니지만 에이. 저도 가구집 아들로서 좀 아쉽습니다 좀. 예.
1: 가구집 그만두신 지 좀 됐잖아요.
0: 예 맞아요. 예. 예.
1: 그만 평생 그만두지 않잖아요. 계속 가구집.
0: 아 평생 가구만 하셨으니까 가구집 아들은 맞죠. 에이. 예 우리 동네 가면 다 가구집 아들로 생각해요. 예.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 좀 마음에 좀 위안이 되길 바라겠고요. 우리 미스터 라디오가 자 우리는 더 비치 보이즈의 코코모. 1038님께서 신청해 주셔서 이 노래 듣고 분노킹 레전드 퀴즈로 돌아옵니다.

0: 분노가 콸콸콸.
1: 분노킹 레전드 오브 레전드 소개 선물 받는 퀴즈.
0: 퀴즈를 풀고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 소프트 아이스크림 선물 갑니다. 퀴즈 고고. 자, 그럼 오늘의 퀴즈를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분노 이야기에는요, 쇼핑몰 진상 고객이 등장합니다. 이 고객이 쇼핑몰에서 이걸 구매했는데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주 황당무계합니다. 강아지 뽀시기가 이게 딱딱해서 눕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연은 잠시 후에 자세히 들어보시고요. 그렇다면 이 진상 고객이 반품을 요구한 이 제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1: 자, 뽀시기가 딱딱하다면서 눕지 않았던 것. 1번 돌침대, 2번 쿨매트, 3번 고양이 텐트. 자, 정답 보내실 곳은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자, 그럼 이제 그날의 분노 속으로 다시 한번 갑니다.
0: 분노가 콸콸콸.
2: 미라클 사랑하고 싶습니다. 고객님, 제발.
1: 남창희가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미라클인데요. 어제 한 고객님께서 반품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반품 사유는 주문한 제품이 불량이라고 적으셨더라고요. 불량이라니, 그럴 일이 없는데. 일단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0: 내가 배송비를 왜 내니? 왕복 배송비가 얼마예요? 어? 한 몇만 원 하겠는데 얼마예요?
1: 6천 원입니다.
0: 6천 원? 아니 땅을 파봐요. 6천 원이 나오나 진짜. 콜매트를 팔아놓고 안시원해서 반품한다는데 그걸 왜 내가 내라 그래가지고 푹신해서 사기 쳐놓고 이런 사기가 어딨어. 하나도 안 푹신한테 가져가라니. 우리 집 뽀시기도 거부해가지고 아무도 눕지도 않고 무슨 저기 돌멩이 같은 거를 사기 아니에요? 당장 가져가요. 얼른 카드 취소하고. 알겠어요?
1: 야, 너 매트 주문할 때 주의사항 봤어 안 봤어? 고객 단순 변심으로 반품할 때는 왕복 배송비 내야 한다는 문구 봤어 안 봤어? 거기 딱 보이게 잘 써놨잖아. 어? 딱 보니까 제품 문제 없어. 어? 내가 이거 뭐 한두 번 해봐? 네가 문제지 네가. 야, 너는 뭐 쿨매트가 무슨 얼음장처럼 차가운 줄 알았어? 야, 그럼 냉동실 들어가서 살아. 이게 진짜 아주 와, 진상이네 진상이야. 야, 너 진짜 얼음장 위에서 한번 자볼래? 어떻게 된지 한번 보여줘. 이게 아주 그냥 입 들어가게 좀 제대로 한번 보여줘 말아. 아, 이거 또 입 들어가면 또 입 들어갔다고 또 반품시키겠지? 참나. 아, 너 알고 봤더니 우리 쇼핑몰 블랙리스트더라. 어? 블랙리스트야. 맨날 주문하고 반품하고 주문하고 반품하고 주반. 야, 너 다시는 우리 쇼핑몰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알았냐?

0: 일을 하시나 보지.
1: 예, 또 이 경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사실 뭐 건설뿐만 아니라 너무 너무 많은 것들이 또 이렇게 힘들다고 하시는데 아 저희가 뭐 들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는 뭐 웃음밖에 없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힘낼 수 있도록 저희 앞으로 계속해서 더 열심히 웃음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사상공님. 아이고. 미스터라도 들으십시오. 복직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다 됩니다. 임윤숙님. 회사 다니다가 정말 오랜만에 백수생활 중인데요. 4개월째예요. 회사 안 가면 푹 쉴 줄 알았는데

0: 꼬맥의 유동굴뱅이 아주 좋아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약 2시간 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분기점 부근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양평 쪽이고요. 여전히 처리작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파로 감곡나들목부터 정체가 심합니다. 9km 정도 어렵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진천 부근 1차로에도 사고가 있습니다. 처리하면서 1대 2km 정도 정체고요. 서울시내 안쪽으로는 강변북로 일산방향 동호대교 부근입니다. 2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습니다. 이후 동작대교 부근에선 앞서 사고가 있었고요. 조금 전 처리는 완료됐는데 두 구간 영향받아서 잠실대교부터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0: 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1: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0: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1: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0: 극단 무하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
1: 엑소좀 전문 휴 에버그린팜에서 엑소진생 플러스 샴푸바,
0: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 튼튼 시럽을 드립니다.
1: 선물이 콸콸콸.

자, 연예인 중 가장 공무원 같은 개그맨, 개그맨 중 가장 경찰 같은 연예인, 그는 누구인가? 충청도 개그인가? 문화재인가? 지금은 현민 스대.

0: 조현민이가 예. 전혀 약한 부분 네.
1: 분장쇼
0: 분장쇼 예. 분장쇼를 본인이 수염을 길러가면서 네. 예.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무슨 캐릭터로 웃길지 네.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0: 아, 그게 이제 뭐 등장으로 한번 옮기는 네. 거기 때문에.
1: 맞아요. 네. 얘기할 수 없죠.
0: 정확하게 스포하기는 좀 그렇고 하마평 정도는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뭐 하마평. 일단은 이제 잠자는 숲속에 한번 네. 예,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아~ 성냥팔이 예. 소녀 얘기 한번 나오고 있고요. 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라푼젤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안델센 쪽에 조금 기대고 네. 있습니다. 아~ 얘기 나오고 있는데 분장 쪽으로 뭔가 이제

0: 배꼽 사냥꾼.
1: 예. 호프 한번 가세요. 나홍진 네. 감독의 괴물. 예. 네. 분장에서 한번 가세요. 네, 시대를 따라가야죠.
2: 마인드를 네. 봤다면 네. 네. 아, 충분히 저희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좋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를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영화계의 최수종, 가요계의 션이 있다면 개그계엔 조현민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남편상 현자 조현민이 여러분의 고민에 현답을 내려드립니다. 현민 현답! 자, 우리 듣고 계신 유부미라클들, 현답이 필요한 고민사연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소개되신 분들께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오늘 현민 씨에게 도착한 사연은요?
3: 모든 걸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구나. 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님의 사연입니다. 네. 남편이 자기 실수를 자꾸 제 탓을 합니다. 본인 기억이 잘못된 걸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우기고 봅니다. 세탁소에 맡겼던 양복 바지를 직접 찾아와서 옷장에 넣어놓고는 저보고 바지는 어쨌냐며 따지고요. 이번 건강검진 때는 이어폰을 제게 맡겼는데 없어졌다며 난리를 피우더니 결국 본인 바지 주머니에서 찾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매번 당하기만 하네요. 저를 바보로 만드는데 아주 선수입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젠 못 참겠어요.
1: 자, 네. 각자 한마디씩

0: 본인의 뭐랄까 운신의 폭을 좁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1: 그렇습니다. 니들 아직 젊구나.
0: 왜요?
1: 이제 남편은 아픈 시기가 왔습니다. 기억이 많이 상실되고 네. 하루에도 몇 가지 기억들을 네. 그냥 허공에 날려버리는 상실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아. 예. 우리는 그것을 약간의 병 느낌이라고도 얘기하고 왜냐면 네. 그래야지 우리가 네.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예. 아프구나. 이제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아프다는 게 진짜 아프다는 게 아니라 네. 그만큼 이제 나이나 네. 세월의 흐름에서 오는 네. 쇠퇴의 시절로 네. 가고 있다라는
0: 거. 그래도 겁니다. 이렇게 화내는 걸 그럼 받아주자.
1: 화까지 낸다면 쇠퇴가

0: 화를 안 낸다는 거죠.
1: 뭐 그렇죠.
0: 실수는 하겠죠. 예. 바지 어디 갔지? 바지 하긴 했잖아. 그런 거 뭐 이런 거. 예. 그럼 바지 어디 갔지를 안 하는 겁니다. 속으로 바지가 어디?
2: 아니 근데 성향상 들림
0: 이상하다.
3: 이렇게 집을 것 같아요, 뭐냐면.
0: 그래서 집을 넓은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네. 예.
1: 그렇군요.
0: 예, 저는 그렇게 합니다.
1: 네.
0: 그냥 혼자 안다는 얘기죠, 그러면.
1: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 와이프 뭐 물어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전형적으로 저희 와이프가 이런 일을 많이 벌이긴 하죠.
3: 아,
1: 예. 자기가 차를 어디다 주차했는지도 모르면서 나보고, 나보고 찾아내라고.
0: 와우.
1: 못 찾겠다 그러면 오빠 차내놔.
3: 네.
1: 저는 그 차를 찾아야 되는 일이
3: 그런 뭐. 또 상황들이 많이
1: 아, 많아요.
2: 근데 네. 아직 반대군요.
1: 근데 화를 내진 않아요. 저는 예. 그냥 귀엽게
3: 예.
1: 아, 넘어갑니다.
3: 그래요.
0: 그것도 기분이 좋을 때지 뭐.
1: 형, 제가
0: 안 좋을 때는
1: 제가 넘어갔어.
0: 아, 내 부부가 아니지.
3: 네. 그러면
1: 제가 뭐, 넘어갔습니다.
3: 그러면 현답으로는 그냥 네. 넘어가자 이겁니까?
1: 넘어가자라기보다도 남편분에게 네. 최소한의 사과를 받자. 그게 아니면 다른 걸 얻어내자. 식사권 하나 박탈.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밝혀지면 이거는 벌은 받아야죠.
0: 제 생각에는 이건 처음부터 계속 꺼내.

0: 200m마다 편의점이 있는데 뭐 2,300m마다 편의점이 있는데 배고픔 뭐 네. 뭐든 다 쑤셔놓지 뭐.
1: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영주님이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2: 사랑한다.
1: 사랑하는 것 같아요.
2: 에이, 네. 아카시아 백날 뜯어봤자 예. 사랑한다라고 나옵니다.
1: 그래요. 에이. 사랑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고민할 뭔 고민이 돼요. 고민이 되기는. 그러니까 더 주지 마세요 그냥 봐.
0: 아니 요즘 시절에 뭐 엄마들을 아빠들도 마찬가지죠 다. 네. 어른들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애기들 먹는 거 걱정하는 거.
2: 아, 그거. 아,
0: 그 나는 그게 아직도
2: 내적 갈등이 엄청 심하죠.
0: 상당히 헷갈려. 네, 왜냐면 안 먹을 때마다 막 걱정하더라고. 그래서 네. 이거 먹어야 먹는다 해서 야, 행복하다. 이걸 먹어야 먹는다. 와.
2: 애들은 저도 이제 애 키워보면서 느껴봤는데 애들 참 좋은 게 뭐냐면 밥 먹는다고 박수 받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밥을 숟가락으로 먹는데 박수를 받아.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가 예.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 근데 뭐 네. 이제 어른들도 예. 맞습니다. 요거 딱 남편분도
1: 남편은 어른이니까 예.
2: 두 끼 이상.
0: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서 그 비유가 그렇게 된 것뿐이지 어디든 배가 고픈 사람은 목마른 자가 뭘 파죠?
2: 우물이요.
0: 우물을 팝니다. 네. 요즘 날이 더워서 우물도 말랐어. 그래도 네. 파냅니다.
2: 파냅니다. 예.
1: 그래요. 다 먹을 거 다 먹어요.
2: 근데 그것 때문에 예, 먼저 사과해야 될지 고민은 하지 마시고 예. 예,
0: 사과를 왜 합니까?
1: 사과 왜요? 예,
0: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보통은 사과하는 게 맞죠. 예. 근데 신경전이면 안 해야지.
2: 예, 이건 조금 예. 타이트하게 좀 텐션감 유지해 가면서 예. 어느 날 들었는데 남편이 기분 좋아 보이신다.

0: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2: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4부 시작했고요. 우리 조현민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4부에서는 이 코너 시작합니다. 개그맨 경찰 개차 조현민이 매 눈으로 사연을 읽어보고 파악합니다. 수사반장
3: 충청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 편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느낌 무시 나는 개그맨 조현민입니다. 충청.
1: 네, 수사가 필요한 사연, 개찰에 도움이 필요한 사연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무엇 하나 놓치지 않는 개찰 조현민이 다각도에서 심층 분석을 해드립니다.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3: 문자 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시면 아메리카노와 도넛 세트 보내드립니다.
1: 좋습니다.

0: 가사가 아내냐. 그러니까. 걔들한테도 가사 그렇게 하라고.
1: 그러면 노래 엠블랙 지금 전쟁 이야기 한번 더 나와야 되는 거 같아요.
0: 근데 뭐 저는 네. 모르겠어요. 저는 뭐 아예 관심이 없어서 네. 이런 사연에는 자꾸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2: 근데 저는 이건 있어요. 사실 우리 자녀분들이 여기 두 분 있잖아. 네. 아들도 있고 딸도 네. 있고. 근데 이러면 아버지의 또 어떤 권위가 너무 없어지는 것 같은 그게 있어서 그래.
1: 서운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2: 서운한 걸 떠나서 왜냐하면 자녀분들이 그 아버지를 또 이렇게 축하해드리고 이렇게 모시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0: 아, 중요한 거예요. 네. SNS에 한번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이런 걸 좀 발췌해서 갖고 오면 딱 좋은데 아빠 전화해가지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몰라. 엄마가 사탕 맞는 날이라는데 그래? 큰 걸로 사와야 돼? 아니면 엄마 엄청 화날 것 같아. 그러고 다 끊는 거야.
1: 애가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죠.
0: SNS에 그런 게 있었어. 너무 이쁘고.
2: 그렇지.
0: 야, 참.
1: 윤활유 같은 건
0: 참 좋다.
1: 가격을 떠났거든.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애들이.
0: 오죽 엄마가 얘기를 했겠냐마는.
1: 아니야. 엄마가 뒤에서 이렇게
0: 시키는 정도는 시키지 않을까.
1: 화이트보드 들고.
2: 그럼. 아니 어쨌든 부모님이 어른이니까 어른에 대한 어떤 그런. 공경 이런 네. 것들도 확실히 좀 있어야 되는데 네.
1: 아빠 근데 저 남창희 씨 말대로 네. 요즘 이제 사연 보면 이제 아빠들이 좀 설 자리가 또 뭔가 아,
2: 너무 무시당하면 뭐, 안 돼요.
1: 뭐 이렇게 원하면 돼요. 유치하다 그러고 또 뭐 또 뭐 이렇게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얘기하면 또 어른스럽지 못하고 그러고 그러니까 조금 운신의 폭이 줄어드니까 이런 걸 때
2: 자녀 앞에서는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와이프한테 따로 가서 우리 그 애들 앞에 있는데 내 면도 좀 살려야지. 어 케이크도 그거 사고 오고 해야지 그거 그러면 되겠어? 한마디 하세요.
0: 그 아까도 3부에서 물어봤는데 아내랑 그런 대화 하십니까?
2: 너무 잘해줘가지고
0: 너무 잘해줘가지고
2: 너무 잘해줘가지고 굳이 뭐 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뭐.
0: 그러면 사랑입니다.
1: 네. 네. 네.
0: 제가 잠깐 오해했는데 네, 네. 남상희 집안은 사랑이 넘치는 걸로 네. 판명됐습니다. 아이고, 사랑과
2: 케이크,
0: 대화가 넘치는.
2: 케이크를 몇 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1: 어머나. 네.
0: 와 맞아 맞아. 근데 하나 달라 그랬지. 네, 뭐. 제가 달라 그랬어요. 빵 먹게. 그랬더니 하루 지나면 상한다 그래서 안 갖고 왔지. 네. 아, 네. 맞아 맞아.
1: 아까웠나 보네요.
2: 아니야.
1: 아니야. 괜찮아.
2: 자, 다음 또.

0: 오빠 저한테 막 타박을 그렇게 한다.
1: 내 플랜이 있는데.
0: 네, 내 플랜이 그렇게. 아, 내가 알아서 좀 잘할게. 네. 근데 플랜을 좀 잘 설득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PPT를 해서라도. 자, 저는 이렇게 빨래를 하다가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해서 결국에는 언제까지는 다 마무리 지어놓겠습니다.
1: 맞아. 정답은 리미트 시간입니다.
0: 아하.
1: 아, 이게 마감 시간을 정해놓는 그래. 게 그 안에서 빨리 끝내놓고 나머지 놀 것인지 그것도 네. 건들면 안 돼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 뭐 여기까지 하자. 그거를 자 2시에 시작했으면 3시까지 끝낼게. 끝내줘라고 하.

0: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0: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8: 시간의 소중함 아는 방송 미스터 라디오.
9: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2479일 쌓여갑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Thank you.
10: 네,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2480일 쌓여갑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소중합니다. 우! 안녕.
11: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2481일 쌓여갑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12: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2482일 쌓여갑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13: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2483일 쌓여갑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8: 매일 오후 4시
14: 윤정수
8: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14: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미라클 여러분, 김신숙님, 오성희님, 유가은님, 6545님, 3597님 미라클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8: 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 도로에 돌발 상황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상도로 숭실대 입구역에서 은천 삼거리 쪽인데요. 하위 차로에서 차량 화재 사고를 처리 중입니다. 강변북도 구리 방향 성수대교 부근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원효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지고요. 원효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는 2차로에 고장난 버스가 멈춰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하월곡 부근에도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2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에선 앞 시간 사고가 났는데요. 4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한강대교부터 여파를 받고요. 반대 공항 쪽 강동에서 암사대교 쪽으로는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행복의 주문 커피 소년 8월 6일 목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첫 곡이었습니다. 맛집 오픈런 하려고 제가 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날씨도 덥고 짜증은 계속 올라오고 그래도 맛난 거 먹을 생각하며 참고 기다리는데요. 1311 글쎄 어떤 분이 저를 지나쳐서 문 앞으로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급하게 저기요 줄 서세요 라고 했더니 아 저 여기 아르바이트생이에요 라고 하시는 거 있죠. 덕분에 저도 뒤에서 기다리는 분들도 모두 빵 터졌어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었는데 실제로 겪어보셨군요. 알바생보다 먼저 간 오픈런 맨 앞줄. 그나저나 아니 그 집은 몇 시에 문을 여는데 몇 시에 가신 거예요? 요즘 같은 날씨에 오픈런 물론 오전 시간이었을 것 같긴 하지만요. 요즘은 아침부터 더우니까 야 진짜 고생하셨고 그 맛집에 야 진짜 행복하셨겠습니다. 오늘 1번 대기줄 1번 와 금이라떼 한 잔 참을성 있고 진짜 왠지 일찍 잘 일어나실 것만 같은 1311 이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목요일 저녁 영화 리뷰 전문가 라이너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영화 보기 좋은 날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1990년대로 떠나보는 그 감성의 영화 3부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사용과 신청곡 샵 8910

3964. 동네 대형 마트가 영업을 종료해서 재래시장 장 보러 왔는데 여기저기서 사랑하기 좋은 날 언니 목소리가 나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도 하고 먹을 것도 조금 더 샀어요. 잘하셨어요. 어느 시장이에요? 이름 좀 알려주시지. 시장 상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덥지만 이 더위 잘 이겨내보자고요. 그리고 3964 종종 아니 자주 우리 시장 애용해 주세요. 박건희 씨, 버스 타고 퇴근하면 운전 신경 안 쓰고 음악에만 집중하면서 집에 갈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에어컨 바람도 시원하고요. 그런데 버스 기사님은 다른 라디오를 들으시는 것 같던데 사랑하기 좋은 날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아,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내리기 직전에 살짝 가셔서 기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라고 있어요. 다음번엔 기대할게요. 요 정도 부담되지 않겠죠? 0572 퇴근하고 항공사 화상 면접 보러 갑니다. 직장 생활 병행하면서 이직을 준비하려니까 힘드네요. 3년 동안 무려 52번이나 탈락했는데 그래도 계속 해보려고요. 엄마가 제 도전 정신이 존경스러울 정도라고 하세요. 나도 비행하고 싶다. 와, 엄청난 멘탈의 소유자이십니다. 저는 이런 분이 꼭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몰랐던 거, 3년 동안 52번이면 항공사에서 직원 채용이 이렇게 많고 자주 있군요. 아무튼 53번째는 합격! 에? 하실 겁니다. 화이팅이요 0572. 세 분에게는 편의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읽다가 방치했던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요. 소울메이트를 발견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 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너무 어렸나 봅니다. 1224 이런 사연 보내셨는데 어릴 수도 있고 또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이 이 책에 있는 거죠. 그때는 이 책의 내용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뭐 외롭다. 그래서 이 외로움에 관한 게 궁금했는데 이 책에 외로움이 있으면

0: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공대생이었던 나 전자공학과에는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많았다. 그래서였을까 희경이 그 애는 어디서나 눈에 띄었다. 문을 열고 강의실에 들어오면 모든 남자애들의 시선은 그 애에게 향했다. 누구나 한 번쯤 말을 걸어보고 싶어 했고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싶어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게 먼저 다가온 게 바로 희경이었다.
1: 안녕? 너 자취방 우리 동네더라. 시간 맞으면 집에 같이 가. 그나저나 과제는 다 했어?
0: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함께 다니는 시간이 많아졌다. 원래 내성적인 나는 별로 친구가 없는 편이었는데 희경이를 알게 된 후로는 달라졌다. 외롭지 않았고 친구도 생겼다. 좋은 애들을 많이 알게 됐지만 내 눈에는 희경이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았다. 여름이 찾아왔다. 우리에게는 MT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래 고민한 끝에 결심했다. 이번에 가서 희경이에게 고백하기로. 밤이 되면 따로 불러내서 내 마음을 멋있게 전해보자. 적어도 계획은 그랬다. 하지만 현실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술에 약했던 내가 몇 잔 마시고 그대로 뻗어버린 것이다. 눈을 떠보니 방구석에 누워있었다. 애써 정신을 잡고 무리 속에 있는 희경에게 다가가려는데 뭔가 이상했다. 희경이 시선이 어느 한 곳만을 향하고 있었다. 마치 자기를 좀 보라고 말하는 것 같은 간절한 느낌? 그 시선이 향한 곳에는 영호가 있었다. 키도 크고 남자다운 영호. 아버지가 사준 차를 타고 다닐 만큼 집안도 좋았던 영호. 하지만 영호에게는 오랫동안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다. 그래서 애써 부정했다. 에이, 아닐 거야. 설마, 그럴 리가. MT에서 돌아온 뒤 영호랑 약속을 잡았다. 희경이 관련해서 뭔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끝내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다. 다른 얘기만 실컷 하다가 밤이 늦어 영호의 집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전화 벨소리에 잠에서 깼다. 영호 전화였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아 대신 내가 받았다.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가

회사 근처에 혹은 집 근처에 뭘 끊으셔야 돼요. 회사 근처가 좋겠어요. 그래서 출근 시간보다 1시간 먼저 출근을 하세요. 그거 나쁘지 않아요. 30분 먼저 출근하셔도 좋고 하여간 뭘 끊으세요. 뭐 많잖아요. 뭐 요가도 좋고 필라테스도 좋고 PT도 좋고 무엇이든 좋아요. 저녁 때도 퇴근길에 할 수 있는 취미생활 있잖아요. 회사 근처에서 부장님은 아마 일찍 퇴근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1시간 이상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렇게 응? 주민센터 뭐 이런 데 있다고요. 값이 얼마 안 나가는 거 있어요. 비싸지 않은 거. 일주일에 두 번만 끊으세요. 그리고 오늘 거기 가야 되는 날이다. 그리고 아닌 날엔 약속이 있다. 야근을 해야 된다. 그럼 설마 부장님이 그거 눈치 못 채시겠습니까? 빨리 끊으세요. 차량용 기능성 방석 보내드릴게요. 익명 요청하신 분.

시청글 남겨주십시오. 10분을 추첨해서 책 한 권씩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5: 세종 기프트.
7: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8: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7: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세요.
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낭만적인 분위기가 작품에 아주 잘 담겼답니다. 우연히 탄생한 명작 이야기, 영화 리뷰 전문가 라이너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영화 보기 좋은 날.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라이너님 오셨습니다. 아니, 영화를 찍다가 슬럼프에 빠졌는데 그 슬럼프를 또 다른 영화를 찍으면서 기분 전환하면서 이겨낸다. 이게 아니, 네. 이럴 수가 있습니까?
1: 뭐 이분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0: 마치 그 국어를 풀다가 잘 안 되니까 수학을 풀면서 좀 기분 전환을 했어요. 뭐 이런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전교 네. 1등이 막.
1: 네. 그 전교 1등은 좀 약간 얄미운데요. 네. 이 감독님은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고 네. 그때 당시에 이 왕가이 감독님이라고 네. 이제 홍콩 정말 홍콩 영화의 황혼기에 등장해서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린 정말 대단한 감독입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거장이기도 하고요. 이 왕가이 감독이 동사서독이라고 하는 대작을 네. 이제 찍고 있었을 때인데요. 그것 때문에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만드는 걸 너무 잘하는 분이니까 기분 전환으로 영화를 하신 것 뿐입니다.
0: 이렇게 기분 전환으로
1: 이렇게 힘든 영화 말고 네. 기분 전환으로 즐겁게 쓸 수 있는 그런 영화를 한번 해볼까 하면서 심심풀이로 또 영화를 만드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분은 그냥 영화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0: 그러게요. 근데 네. 그 작품이 너무 잘 나온 거죠.
1: 그렇죠.
0: 와.
1: 그러니까 이분은 뭐 이 당시에 어떤 왕가이 감독님은 그냥 뭘 만들어도 그냥 잘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마법에 걸려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니까 그게 본인의 천재성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기와 그 배경 이런 게 너무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가 왕가이라는 사람을 원했던 걸 수도 있고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왕가이 감독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정말 그 너무너무 아름다운 화면 구성에 있습니다.
0: 마치 색감과. 추상화 같기도 하고.
1: 아, 그렇습니다. 네, 이 색이랑 연출

0: 않았어요. 예언이 있어서.
1: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땐 그랬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안정감이 없었죠. 그때 사람들은.
0: 뭔가 붕뜬 느낌이 있었습니다. 뭔가 네. 이상했어요.
1: 그때하고 이 왕가위 감독님 작품하고 너무 잘 맞은 거예요.
0: 너무 잘 맞죠. 마치 왕가위 감독님의 이 아비정전에 나오는 이 다리가 없는 새. 그 새는 정처 없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멈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감독이기도 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저도 너무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감독이죠.
1: 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때 열렬히 사랑했죠.
0: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0: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그러면서 또 중경상님을 보게 돼요. 가면은 아. 중경상님이나 이런 작품을 보게 됩니다.
1: 그러니까 저는 BTS를 좋아하는 세계 아미들이 와서 광화문을 가고 네. 이게 이해가 돼요.
0: 이해가 되죠.
1: 우리도 이랬으니까.
0: 맞습니다. 네.

0: 된 거잖아요.
1: 아, 그러네요. 30년, 31년 이렇게 됐네요.
0: 근데 31년 만에 다시 중경삼님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시려는 이유를 여쭤보겠습니다.
1: 일단은 이 중경삼님을 통해서 우리가 홍콩의 아름다움, 떠나가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고, 또 최근 들어서 많은 이 사람들이 중경삼님 같은 왕가의 영화를 찾아보는 이런 분위기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우리나라에서도 2024년에 다시 극장에 걸리기도 했고요.
0: 아, 그랬나요?
1: 그리고

0: 아름다운 감독이 있었지라는 아.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시죠.
1: 야, 네. 이건 정말 계속 시간을 두고 계속 소환된다는 건 아마 이런 컨텐츠를 남기는 모든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일 것 같아요.
0: 꿈이기도 하고 네. 컨텐츠를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이지 않을까요?
1: 그렇죠. 네. 예, 정말 뭐 세월은 가고 많은 것은 가도 작품은 남는다.
0: 영원히 남으니까요. 그게 예술 작품이고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출연진 살펴보고 퀴즈 내드리고 음악 듣겠습니다.
0: 네, 출연진은 중요한 인물 4명의 배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임청하 배우가 나오고요.
1: 아.
0: 임청하 배우는 이제 요즘은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말하자면은 정말 어떤 무협 영화의 전설과도 같은
1: 그렇습니다.
0: 그런 분이죠. 그런 분이 여기서는 정말 금발에 선글라스를 쓴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1: 그 이제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잘생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 잘생기고 너무 예쁜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액션도 잘하시고
0: 정말
1: 멋있어요.
0: 대단했었죠.
1: 네.
0: 거기에 이제 양조위.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네. 배우고 왕가위 감독 하면은 또 떠오르는 장국영과 함께 떠오르는 인물입니다.
1: 정말 그의 그 촉촉히 젖은 눈은 이후 어떤 배우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 당대 최고의 인기 가수였던 왕페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왕페이라는 가수는 이 홍콩 특히 중화권 전체로 봐도요. 비견할 만한 사람이 등려군 정도밖에 없다라고 에이. 할 정도로 대단한 전설적인 가수입니다. 해외에서도 미국에서도 충분히 자신의 음악을 선보일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을 가진 가수였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거기에 이제 금성무 씨까지.
1: 아 정말.
0: 야, 그때는 정말 대단했었죠. 금성무 씨는
1: 그냥
0: 그땐 청춘스타.
1: 그려놓은 미남 같았죠.
0: 그려놓은 미남이었죠. 네. 그때 홍콩과 대만을 오가면서 정말 이게 미남이다. 청춘 스타는 이런 것이다. 이런 걸 보여주던 분이십니다.
1: 네. 그냥 내 배우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화면에 나오기만 해도 멋있었던 시절입니다.
0: 그거를 왕가위 감독의 카메라로 잡았습니다.
1: 아, 뭐 말해 뭐합니까. 자, 그럼 퀴즈 먼저 내주시죠.
0: 네, 오늘 다루고 있는 영화 중경삼림. 홍콩 영화의 중추적인 인물인 이 감독이 만든 작품인데요. 화양연화, 아비정전 등을 연출한 감독은 누구일까요? 1번 봉준호, 2번 왕가위, 3번 크리스토퍼

0: 마마스 앤 파파스 캘리포니아 드리밍. 이 곡이 사실 이 올드팝이 중경삼님 덕분에 다시 한번 사랑을 받았죠, 그때.
1: 그렇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페이가 스낵바에서 점원으로 일하는 페이가 듣는 음악으로 나오는데 정말 그때 생각이 나네요.
0: 네. 네. 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도

0: 나타나면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또 다른 주인공은 경찰 663. 여기서는 양조희 씨가 되겠습니다. 연인이 스튜어디스였는데 떠나버렸어요. 마치 비행기를 타고 떠나듯이. 그래서 너무 외로운 나머지 집안에 있는 비누와 걸레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됐는데.
1: 그러니까 막 비누한테 혼자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야위였어? 막 이래요.
0: 맞습니다.
1: 근데 그게 지금 생각 웃긴데 그때 너무 막 이런 거예요.
0: 그냥 그 장면 자체가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개성이 있었어요.
1: 아니 비누는 계속 우리가 쓰면 다

내일 했어 프라이머리 박정현 두 사람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보통날 사연 주인공께는 돼지고기 세트 보내드릴게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미루고 미루다 머리카락 잘랐습니다. 5284 머리카락의 반이 날아가고 나니까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선우정아 상상 크러쉬 이소라 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목요일 4부입니다. 언니 저 첫 제 차를 뽑았어요. 너무 소중합니다. 하트 하신 분은 송희정 씨입니다. 저녁마다 엄마 집, 친구 집, 마트를 왕복하며 천천히 조심조심 운전해보고 있습니다.

0: 사랑하기 좋은 날 4부 현대자동차 서울우유 제공입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사랑하기 좋은 날 8월 선물입니다. 매일 쓰는 수분 선케어 위아 스킨핏 선크림. 특별해지는 한 방울 엘리존도 올리브 오일.

오이가 나타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열 질환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접어들면서 퇴근길 정체는 대부분 풀려가는데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영동대교 부근에선 앞 시간 사고가 났고요. 3, 4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잠실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 한남대교를 다시 시작으로 가양대교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해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1, 2차로에 걸쳐 처리하고 있고요. 횡단도 휴게소 일대 1km 정도 정체입니다. 경부선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7km, 반대 죽전에서 신갈분기점까지 8km 답답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금요일만 조금 더 힘내면은 주말이니까. 박광식님, 다른 사람에겐 잘하면서 스스로에겐 더 엄격하게 굴 때가 있죠. 나에게도 다정하게 해주세요. 그게 좋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근데 저도 조금 제 자신한테 좀 많이 엄격한 편이었었는데 좀 많이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나의 매력은 그게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만 이제 가버리면 나의 매력이 보여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조금씩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내 자신을 이렇게 꽉 잡고 계신 분들 너무 힘드니까 나라도 좀 귀엽게 봐주자고요. 내가 이 단어 모르고 내가 이렇게 영어 모르고 그래도 아유 뭐 이럴 수도 있지 귀여워 나 너무 귀여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그래도 힘이 나지 않을까요? 홍영대님은 너를 거꾸로 하면 온이니까 긍정 온 해주셨네요. 이렇게 거꾸로 바꾸는 언어들 좋은 것들 많잖아요. 오늘도 참 덥고 힘든 하루였죠.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이곳에서 함께 나눠봐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제가 그날 콘서트를 가거든요. 정말 제발 시원해지길 바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8월 23일. 근데 진짜로 한 2주 만에 좀 날씨가 왠지 더 좋아질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는 해요. 이번 주에 우리를 많이 괴롭혔으니까 한 다음 주부터는 그래 미안해 하고 좀 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림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에 빵 나왔죠?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목요일, 목소리만 들어도 웃음이 나는 날, 달달한 입빵 드시면서 웃어보세요. 쫀득 추러스 준비했습니다. 빵야! 시원한 사무실을 벗어나고 싶지 않아서 자진해서 야근 중입니다. 볼륨이 꿀잼이라고 소문나서 놀러왔어요. 강아지랑 산책하면서 듣고 있어요. 등등등. 여러분의 일상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사연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추의 스트로베리 러쉬.

빵순의 대표 정디가 오늘 먹고 싶은 빵을 선물해 드리는 시간 빵 나왔죠. 소개되신 분들께는 맛있는 빵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빵은 쫀득 추러스예요. 사연 만나볼게요. 장하진님, 아이와 며칠째 집에만 있다가 오늘은 집 근처 카페를 찾았어요. 옆 테이블에 계신 분들이 아이와 눈 마주치며 예뻐해 주시더니 편하게 커피 마시라며 아이를 잠시 돌봐주시더라고요. 그 잠깐의 시간이 얼마나 꿀 같았는지 몰라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진짜 너무 좋으신 분들이다. 이게 또 날도 덥고 아이가 또 칭얼칭얼 되면 체력이 두 배, 세 배로 힘들잖아요. 하진님, 오늘 완전 럭키 하루네요. 저희가 빵 보내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세요. 0621님, 5킬로 뛰겠다는 다짐으로 나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라디오에서 자신을 사랑해주라 라고 하길래 4킬로만 뛰고 멈췄습니다. 이 무더위에 4킬로라도 뛴 게 어디냐고요. 잘했어. 아주 기특해.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기특해. 0621님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솔직히 저였으면요. 3킬로 뛰었어요. 솔직히 3킬로 뛰고 싶은 거 1킬로 더 뛰어서 4킬로 뛰신 거잖아요. 오늘은 최선을 다했다는 나에게 박수 쳐줄 때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102님, 다음 주면 계약인데 너무 우울해요. 학교 가야겠죠? 참고로 전 교사예요. 어머 쌤이 그러시면 어떡해요. 지금 학생분들도 지금 가기 싫어서 우울해 있는데 쌤이 에너지를 많이 드려야죠. 저희가 쫀득 추러스 보내드릴 테니까 계약까지 좀만 더 힘드세요. 노래 드릴게요. CN 블루의 사랑빛.

CN블루의 사랑비 듣고 왔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2244님, 안녕하세요.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반차 내고 두통약 하나 챙겨 먹고 침대와 한몸이었네요. 근데 너무 귀엽죠? 저희 집 강아지예요. 사진 남겨주셨는데 이 강아지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감기도 다 낫겠다. 너무 귀여워. 그 강아지들은 주인이 약간 좀

보내드립니다. 2560님, 나의 야근메이트 쩡디. 저는 여의도역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휴가를 위해서 야근 중입니다. 근데 이렇게 일하다가 휴가 때 몸살 나는 게 아닌가 걱정되네요. 밥도 안 먹고 일하는데 너무 배고파요. 쩡디가 근처에 있어서 좀 위안이 되네요 해주셨는데 완전 가깝네. 그쵸? 어떡해, 밥도 못 드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저는 배고픈 걸 진짜 못 참거든요, 잘. 2560님 오늘 야근 끝나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잘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추러스 보내드릴게요. 저희는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듣고요. 2부 오늘의 일기예보로 돌아오겠습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큰일이다.
1: 왼쪽 어금니가 쑤신다. 하루 자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평소보다 더욱 꼼꼼하게 양치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누웠는데 오 마이 갓! 통증 때문에 잠이 오질 않는다. 시큰하고 찌릿하고 뻐근한 이 느낌. 더 참거나 피할 통증이 아니었다. 결국 아침부터 치과에 오픈런했다. 의자에 누워 진료를 기다리는데 심장이 쿵쿵. 근데 치과는 왜 이렇게 하얗고 깔끔한 걸까? 그래서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 온갖 생각으로 머리가 아프다. 기계 소리와 목으로 넘어갈까봐 신경 쓰이는 물 분사까지. 긴장되는 시간을 버텼다. 결론은 큰 이상 없음. 우선 스케일링만 받고 치료를 끝냈다. 크게 해결된 것도 없고 밤에 또 아플 수도 있지만 일단 치과를 탈출하니 행복했다. 뜨거운 햇빛마저 반갑게 느껴졌다. 오늘 내 마음 날씨.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앞으로 양치 잘할게요. 오늘 밤은 제발 아프지 않기를.

싫었어가지고 거기만 살짝 때웠어요. 거기가 좀 이가 시렸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마취를 해야 됐었어요 여기를. 근데 그 치과를 갔다가 바로 보컬 레슨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어쩔 수 없이 마취를 하고 쌤 저 마취했어요. 근데 쌤이 아 네 이렇게 해서 갔어요. 근데 자꾸 여기 그 입술만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예요 하는 계속 여기 위에 거 아예요 진짜 이렇게 되고 그 뿌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여쪽으로만 바람 나오니까 계속 부부부부 뭐 이렇게 소리 나고 그러다가 쌤이 이제 계속 이제 노래를 이제 시키셨는데 노래가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아무래도 입 천장까지 마취가 다 된 것 같다 하면서 오늘은 그냥 입만 좀 풀고 가셔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열심히 그냥 발성 그 성대 푸는 발성만 하고 끝났거든요. 치과를 갈 때 미리미리 가야 된다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 현수미님 아프면 벌써 늦었어요 해주셨는데 근데 효정님이 충치가 안 나왔다고 하셔서 저 놀랐어요. 이게 시큰하고 뻐근한 거는 사실 조금 뭔가 충치가 있는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약간 잇몸이 피곤해서 오는 약간 그런 거일 수도 있겠어요. 새싹님 양치 잘하겠다는 다짐 오래 못 갈걸요 해주셨는데 근데 양치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치실을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간혹 그냥 고기 먹을 때 정도 그냥 치실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원래. 근데 이제 그 치실의 시원함을 맛보고부터는 치실 너무 시원해서 치실을 저도 꼭 사용하긴 하거든요. 근데 위아래로 이렇게 양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옆으로 하게 될 때가 살짝 있어서 그거만 저도 좀 고치고 있기는 합니다. 2048님은 저도 그 물 나오는 게 너무 싫어요 해주셨는데 아 그래요? 그 물 나오는 게 싫어요? 그 안에 이렇게 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넣는 거? 그거 싫어요? 저 아 물 맛이 이상해. 아 저는 그게 싫어요. 약간 이렇게 소독할 때 이렇게 소독약 맛나는 거 그런 거 살짝 싫고 그리고 마취할 때 약간 뭔가 내 잇몸이 단단해진 느낌 알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쓱 들어갔다가 잇몸이 점점 탁탁탁탁 딱딱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치과 어렵죠. 우리 다들 이제 충치 생기기 전에

미도와 파라솔의 아마추어에 이어서 주얼리의 슈퍼스타 두 곡 들어봤습니다. 이현일님께서 난이도가 높아지는 정피고사 오늘의 슈퍼스타는 인정입니다 해주셨는데 오늘은 정석대로 갔죠 뭐. 3223님 아마추어도 무대에서 가장 빛나는 슈퍼스타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슈퍼스타까지는 아니지만 아마추어로 시작해서 그래도 무대에 서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진짜 노력하면은 우리 멋진 빛나는 슈퍼스타가 될 수 있다는 거. 이 노래 오랜만에 들으니 너무 좋네요. 이재영님이 아마추어? 아마추어?

0: 좋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0: 걸. 하림 훈라면.
1: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 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은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이 함께합니다.
3: 오늘 내 마음 날씨 구름 사라지고 무지개 뜨는 중. 아, 너무 기대하면 안 되는데. 천둥 번개가 칠 것 같은 흐린 하늘. 네가 너무 보고 싶어. 새파란 하늘부터 잔뜩 그린 회색 구름. 거센 비가 내리거나 하얀 눈이 오는 날까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날씨였나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3, 4분은 연애 전혀 모르겠어요. 볼륨의 뽀송이 윤지성, 고막 여친 조수연 씨와 함께합니다.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에드 시런의 Thinking Out Loud. When your legs don't work like they used to before And I can't sweep you off of your feet

0: 아니 아니 아니세요.
1: 세종 기프트.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킹.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조이의 데이 바이 데이 들으면서 3부 시작했습니다. 잠시에는 연애 전혀 모르겠어요. 조수연, 윤지성 씨와 함께합니다. 어플 콩으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어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씨텍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뭐가 맞는 건지 정말 모르겠는 아리송한 연애 이야기 윤지성 씨, 조수연 씨와 나눠봅니다. 모든 청춘 남녀의 고민 연애
1: 전혀 모르겠어요.
0: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목요일 밤에 윤정수 컴백했습니다. 인사드릴까요?
2: 안녕하세요. 윤정수에서 애교를 담당하는 윤!
0: 웃음소리를 맡은 짱!
3: 쇳소리 전문가 수!
2: 우리는 윤정수예요!
3: 오랜만입니다.
0: 근데 저번보다 잘 맞는다.
3: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또 호흡이 이게 있다니까.
0: 진짜 오랜만인데 그냥 저번 주에 본 것 같네요.
2: 그러니까. 아유, 머리 때 염색을 또 고사하셨어요.
3: 예, 어때요?
0: 예뻐요.
2: 좋아요.
3: 좋아요 하면서 왜 천장을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2: 예, 좋아요. 굉장히 잘 어울리신다.
3: 아, 근데 이게 또 빠져요.
0: 색깔 금방 빠지죠.
3: 턴다운을 진짜 몇 년 만에 몇 년이 뭐야?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0: 진짜요?
3: 적응이 좀 안 됐는데. 예, 빠집니다.
0: 앞머리도 또 자른 거죠?
3: 늘 이렇게 잘라요.
0: 근데 오늘따라 이렇게 짧게 느껴지지?
3: 그래요? 네, 다음
2: 본인이 커트하시는 건 아니죠?
3: 그랬겠어요?
2: 아, 왜냐면 앞머리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본인이 자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또.
0: 우리 PD님. 진짜요? 우리 PD님.
2: 어쩐지. 그래서 저렇게 매번 길이가 다르시구나.
0: 삐뚤빼뚤해라.
3: 네. 재밌다.
0: 성지훈님, 윤정수 사랑해요.
3: 감사해요.
0: 감사해요. 소마님.
2: 기다렸어요. 팀 윤정수 완전체.
0: 완전체. 한결이님.
4: 지성님, 오늘 다정한 흰색 옷 입고 오셨네요.
0: 다정한 흰색 옷.
3: 예. 다정한 흰색은
2: 뭐? 다정한 흰색.
3: 다정하다. 다정해 보여요.
2: 아, 이게 제가 뮤지컬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소년의 초상이라고.
3: 맞아요.
2: 근데 거기서 이제 실버 화이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나의 가장 다정한 흰색은 너다 약간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어 대사. 그래서 아마 공연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0: 아, 또 안 본 티를 내가 되긴 했네.
3: 봐야지 봐야지.
0: 네,
2: 나중에 우리, 여유 되면
0: 아니 우리 다
2: 오세요.
0: 같이 일정 맞추고 있어요.
3: 맞아요.
2: 네네네.
3: 조금 봐야죠.
2: 네.
0: 우리가 일정 다 맞춰지면 알아서 할게요.
3: 벌써 지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우리가 괜찮아요, 간다니까.
2: 괜찮습니다.
3: 아, 네. 좋죠.
2: 그럼요.
0: 좋지 좋지. 원주민님.
3: 이걸 제 입으로 얘기할까요?
0: 그럼요.
3: 세상에서 제일 귀엽고 깜찍하고 잘생긴 조수연 씨가 여기 나온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반갑습니다.
0: 원주민님. 제대로 찝으셨어요.
2: 진짜로.
3: 잘생겼나요?
0: 귀엽고 그럼. 깜찍하고 잘생겼죠. 우리 언니. 이유경님.
2: 오늘 수연 언니 노래하는 프로그램에 나옵니다. 본방 사수 해주세요.
0: 아, 오늘이에요?
2: 오늘 노래 예, 무슨
3: 이거 끝나면
2: 무슨
3: 바로 또 그 요번에 또 그 TV
2: 네.
3: 거기 이제 미스 또
2: 네.
3: 유명한 또 재밌는
2: 프로그램
3: 트롯 경제하는 네. 거기에 제가 또 이제
2: 아, 그럼 그 순사위원으로 나가
3: 아니 그랬겠어요. 제가 노래를 탑 세븐 분들이랑 이제 희극인 특집이라 해서 개그맨 일곱 명이라 해서 팀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노래하는 프로에 다 다니게 왔습니다.
2: 출연자 노래를 하러 가신
3: 거예요. 예.
2: 와.

0: 본방이 할 거예요.
1: 아니 나 너무 재밌을 것 같아.
2: 나 진짜
1: 무대에서 진짜 끼폭발할 것 같아요.
2: 완전
1: 아닙니까? 꼭 보자 우리.
2: 그러니까
1: 아니 요즘 우리 수연 언니가 되게 바쁜 게 또 새 코너 또 생겼잖아요.
0: 아, 새 코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거 약간 못 본 분들 위해서 좀 보러 와라. 좀 홍보 좀 해주세요.
0: 홍대 새벽 4시 반이라는 코너를 하고 있고요. 이제
2: 홍대 새벽 4시
0: 제목
2: 반.
0: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이제 저랑 닮은 친구 한 명이 이렇게 앉아

0: 그럼 슬슬 집에 들어간 때 아니에요?
1: 이제 그때를 저는 노립니다.
0: 아오, 택시를 안 잡고? 택시 안 잡고?
2: 아, 아침에 택시 안 타고 집에 버스 타려고?
1: 4시에 나와요.
0: 어, 집에서요?
1: 예, 왜냐면 어, 4시 반에
0: 좀 이른 출근을 하시네요.
1: 해야 되기 때문에, 헌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0: 출근도 이른 게 하시는구나.
2: 어, 재밌을 것 같네요.
0: 재밌겠다.
2: 헌팅의 세계를 저희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0: 좀 어때요?
1: 네. 어, 야, 사실 더 이제 계속 이제 열심히 해야죠. 네, 이제 프리뷰 공연 끝났고 이제 본 공연 중이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어, 반응이 좋긴 하더라고. 제가 좀 찾아봤어요.
1: 아, 진짜요?
0: X를.
1: 네네네네네.
0: 얼굴도 너무 예쁘고.
1: 아,
2: 너무 잘할 것 같아.
1: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또 1인 2역이니까.
0: 네, 저희도 이제 가가지고 고볼 테니까.
1: 예예예. 예, 예. 예. 한번 놀러 오세요.
2: 꼭 갑니다.
0: 네, 걱정 마시고요.
1: 예, 정말요. 미리 말씀만 해주세요. 렌즈 빼고 공연하려고. 눈이 마주치면 제가 약간 놀랄 것 같아서.
0: 아, 그럼 저희가 가면 쓰고 갈까요?
1: 네, 아, 그게 더 튀지 않을까?
2: 아유, 세상마사.
0: 알겠습니다.
1: 네네네.
0: 아, 한 가지 질문이 들어왔어요.
2: 네.
0: 밤 12시에 홍대 놀러 가자는 애인데, 새벽 5시에 일출 보러 등산 가자는 애인 중에 좋은 걸 고르시오. 라고.
2: 하하.
0: 처음부터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하나씩 골라봅시다.
1: 난 쉬운데?
0: 좋은 거예요?
1: 예?
2: 네.
0: 하나 둘 셋.
1: 홍대. 밤 12시에 홍대 놀러 가자는.
0: 어, 난 등산.
1: 등산?
0: 네.
1: 새벽 5시에?
0: 의미가 있잖아요.
2: 해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0: 일출이라는 게 의미가 있고. 우리 아침 5시에 등산을 가면은 또 기운이 살아나니까.
1: 하루를 길게 쓰겠다.
0: 그렇죠. 너무 좋은데. 12시에 홍대 놀러 가면 복잡스러워서 어떡해요.
1: 근데 또 가면은 뭐 버스킹 같은 것도 하고.
2: 너무 즐거워요.
1: 그래도 이제 맛있는 것도 좀 네. 먹고 젊음을 좀 느끼고.
2: 제가 그래서 코너도 홍대 새벽 4시 반을 하잖아요.
0: 전 4시 반에 가려고요. 등산 가기 전에 잠깐 들렸다가.
2: 너무
1: 들렸다가. 아, 그러면 거기 들렸다가 가시면 되겠다.
0: 아, 들렸다가 가려고.
1: 들렸다가 가면 되겠다.
2: 너무 좋아라.
0: 그리고 이제 닭발 하나 먹고.
1: 닭발 하나 먹고. 또 유명하니까.
0: 예, 네, 그렇지. 한결님, 등산을 싸우시는 거 아니에요? 남동원님.
1: 일출 보는 애인 부지런하다.
2: 맞아. 바지런해야지 이것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0: 그래요.
1: 네, 진짜. 아. 지금은 날이 좀 더워가지고 5시에 나가야 될 것 같아.
0: 그러니까 새벽에 가야지. 등산.
1: 그러니까.
2: 아, 진짜 그러니까. 너무 더워서.
1: 지금 맞아. 날이 더워서.
0: 산은 시원해. 그래서 산을 가는 거예요.
2: 올라가기가 너무 덥잖아요. 올라갈 때.
0: 새벽이라서 안 더워요. 그늘죠.
2: 정말
0: 좀 그늘져가지고 또 괜찮습니다.
1: 건강을 찾으려고.
0: 아, 건강 찾아야죠.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10cm의 새벽 4시.
2: 어머.

0: 10cm의 새벽 4시 듣고 왔습니다. 최경원님, 요즘은 새벽에 등산해도 더워요.
1: 아 진짜 5시도 아 근데 그럴 것 같아.
0: 죄송해요. 그럴 것 같아요.
2: 5시 안 가봐가지고
1: 그냥 집에 있어.
0: 안 가, 그래 뭐 가만히 있자.
1: 등산이고 그냥 집에 있어.
0: 집에 있어요. 9382님
3: 친목을 위해 세 분이 등산 다녀오세요.
0: 우리 그건 어때요? 그러면 우리 가을쯤에 우리 네. 볼륨 이렇게 다 같이 가지고 등산 가는 거 어때요?
2: 그거 너무 좋아요. 여름엔 가지 맙시다. 진짜 인간적으로.
0: 우리 그 볼륨 팀 다 같이. 우리 작가님 두 분 그리고 PD님 그리고 각종 매니저님들
2: 지성 씨
0: 어때요?
2: 안 가시려고 지금?
1: 네, 약간 정디가 약간 그 이렇게 회사 만약에 해서 정말 부장님까지 올라갔으면 사원

0: 수현 씨가 저 대신 마셔주세요.
1: 아, 원샷.
0: 와인 좋아하시는구나. 아, 한 잔 더 시킬까요?
1: 어, no. 한 잔 너무 비싸요. 아까 바틀 하나 시키는 게 나았겠다. 그쵸? 레드와인 텁텁하니까 맥주로 입가심해요. 고고고.
0: 그렇습니다. 그녀를 180도 달라지게 만드는 건 술입니다. 평소엔 차분한데요, 술이 들어가면 성격이 밝아지고 아예 다른 사람 같기도 합니다.
1: 수상씨!
2: 네!
1: 이 시간에 홍대 오랜만에 왔죠? 어때요?
2: 아, 진짜 사람 많네요.
1: 저도 오랜만에 와서 너무 신나요. 후! 여기 맥주 한잔 나와요.
2: 주량씨, 아니 수현씨.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1: 한 잔으로 충분할 때도 있고 기분 좋으면 무한대? 오늘은 완전 기분 좋은데요? 근데 저기 봐봐요, 옆 테이블에 앉은 분 우리 또래 같지 않아요? 저기야! 저랑 친구 하실래요?
3: 아, 저야 완전 좋죠! 오늘부터 우리

0: 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립니다. 문자번호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근데 진짜.
2: 아, 약간 지킬의 나이드 같이 이렇게 다 아, 예. 지킬의 나이드 느낌이네요.
1: 이 정도로 바뀌는 건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한데 연기니까 우리가
0: 맞아,
1: 이거는
0: 맞아. 예.
2: 이것 그러니까 제가 술을 좋아하는 것보다 저랑 제가 걸리는 부분은 뭔가 이게 이렇게 좀 놓고 갑자기 확 사람이 변하는 게 저는 그게 조금 걱정이 좀 약간 좀 무서운 것 같아요.
0: 나는 내 사연인 줄 알고 계속 듣다 보니까
2: 친구가 보는 거 아니야?
0: 하나 다른 거는 네. I에서 E가 아니라 E에서 나.

0: 여군이요.
1: 아, 아 여기 문 가운데 뿐.
2: 아니 아까 그 클럽에서 정말 네. 열심히
1: 아 춤까지 추셨어요?
2: 네 몰랐어요.
1: 아 나 이거 지문 읽느라고 두 분이 아, 같이 추신 거예요.
0: 그래서
1: 춤을.
0: 친구 됐잖아요.
2: 네, 열심히 춤추다가 네. 이제 친구한 거예요.
1: 맞아 완전 메소드였구나. 완전.
2: 그럼 저희는 4부에서 청취자분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데려

0: 텐션까지 에너지가 안 나와.
1: 아, 그니까 그건 인정.
0: 그건 맞아.
1: 항상 저는 그 이제 연예인 친구들이랑 만나면 밤새 수다를 떨었어요. 술을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0: 떠들고 싶어서
1: 밤새 떠드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음악적으로 뭐 할까 막 이런 얘기를 그냥 아침 해 뜰 때까지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30대 이제 약간 초반 지나가면서 다들 두세 시쯤 되잖아요. 택시 부를까?
2: 모든 게 다 지쳐 진짜로.
0: 지쳐, 지쳐.
2: 텐션도 내려가고.
1: 그 얘기는 다음에 우리 하자.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0: 맞아.
1: 오영경님.
2: 술이 또 술을 계속 부르네요. 이거 그냥 술꾼인 거 아닌가요? 굳이 만날 이유가 있나요? 저라면 뒤도 안 보고 마음 접을래요.
1: 진짜.
0: 그래, 그러니까 계속 해장술이니 이런 걸 자꾸 찾으시니까.
1: 아, 그래. 그날 해장술 얘기하지 말지.
0: 그럴 수 있어.
1: 집에 혼자 하시지 왜.
2: 또 그 지킬의 나이드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이게 해장술 얘기를 안 했어도 아 저런 분이시구나.
0: 그러니까 이게 지킬이 아니고 계속 하이드신 거잖아 이분은. 이분은 계속 하이드인 거야 그냥.
1: 그러니까 하이드야
0: 그냥. 지킬이 아니고 그냥 하이드죠.
1: 맞아 맞아. 9236님은 이거는 동영상 찍어서 맨정신일 때 보여줘야 돼요.
2: 와.
0: 근데 보여줘도 웃고 말더라고.
1: 네, 나 효과 없어.
0: 효과 없어. 효과 없어.
1: 나는 근데 그런 술 설치한 영상들 이제 저도 친구들이 가끔 보내주거든요 저한테. 그러면 저는 이제 충격을 받기는 해요.
2: 재생해요?
1: 에? 에?
2: 전 재생을 못해요.
1: 저는 충격받기는 해요.
2: 저는 아예 오자마자 삭제를 해요. 못 봐요.
0: 썸네일만 보고?
2: 썸네일이고 뭐고 일단 뭐 영상 왔다 바로
0: 삭제. 아 술 약속 다음날 영상이 왔다 보면
2: 절대
0: 무조건
2: 못 봐요.
1: 아 진짜 예.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미안하다 반성하거나 뭐 이렇게 될 때가 있죠. 홍현정님.
0: 아우 진짜 별로네요. 도파민 업된 상태에서 자신감 있는 척 용기 있는 척 감정 기복 심한 사람 맞춰주는 거 힘들어요.
1: 그건 그래. 맞아.
2: 맞아. 힘들어.
1: 햄장군님.
2: 감당 가능하면 만나세요. 근데

0: 기록 작성 안 했어요?
1: 아, 아니요. 그게 쓰긴 했는데 그 뒤에가 못 들어가지고 진짜 죄송합니다.
0: 아, 오늘 진짜 왜 그래요? 진짜 한 진짜 하나도 못 하고 클럽 가셨나 보네 어제. 저 정신 좀 차립시다.
1: 그날 회사에서 와장창 깨지면서 기분이 몇 배로 나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차이는 건 정말 최악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 다음 연애는요, 밤늦은 시간에 차이고 말았습니다.
0: 어, 수연아, 바로 전화 받네. 안 잤어?
1: 어, 아니 나 이제 자려고.
0: 아, 그래. 너 자기 전에 얼른 말할게. 우리 헤어지자.
1: 그럼
0: 미안해. 그럼 잘 자.
1: 어? 무슨 소리야? 만나서 말하자. 저 당장 만나. 지금 만나자.
0: 아니야 수연. 지하철도 끊겼고 너무 늦었고. 뭐 우리 헤어지는 이유 말 안 해도 알잖아. 미안해. 잘 지내.
1: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야! 밤에 우는 소리 좀 만나래! 죄송합니다. 너무 늦어서 지하철 끊기고 택시 1층 붙고 층간소음 때문에 크게 울지도 못하던 그날 밤, 저는 새벽 감성 버프를 받아서 밤새 울고 말았죠. 궁금합니다. 아침에 차이는 게 최악일까요? 밤늦게 차이는 게 더 최악일까요?
2: 두 번째 사연자분은요, 아침에 차이기, 밤에 차이기, 어떤 게 더 괴로운 이별이냐고 물어보셨어요. 우리 사연자분은 둘 다 경험을 해보셨다고 합니다.
0: 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릴게요. 문자번호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2: 아니 이게 왜 궁금하시냐고요. 우리 사연자분. 슬퍼.
0: 그러게. 근데 대낮에 한 이별이란 말도 있잖아.
2: 대낮에 한 이별.
0: 근데 대낮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침 일어났으니까 꼭
1: 잤다. 네.
2: 나는 아침이 더 별론 것 같아.
0: 진짜?
2: 네.
0: 나는 굳이 하자면 저도 아침.
2: 뭐야?
1: 난 둘 다 별로긴 한데. 근데
0: 굳이
1: 진짜 굳이
0: 고르자면 진짜 선택지가 두 가지 이별 방법밖에 없어.
1: 그치. 왜냐면 아침이
0: 그니까
1: 딱 눈 떴는데 하루를 너무
2: 망치잖아.
1: 기분이 너무 안 좋게 시작하는 것 자체도 열받고.
0: 아니 이게 멀쩡하지 않은 정신 상태에서 이렇게 막 급하게 이제 알림을 확인하잖아. 아침에 딱 봤는데 뭔가 막 비몽사몽 딱 봤는데 약간 내가 지금 잘못 본 거 꿈인가?
2: 맞아.
0: 이럴 것 같아.
2: 근데 우리 직업상으로는 밤에 받는 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밤에 막 울어버리면 아침에 스케줄 자체를 이행할 수 없는 얼굴이 돼서.
0: 그럴 수도 있지.
2: 차라리 아침이 나을 것 같아 난. 만약에 우리 직업으로 따졌을 때 나라면.
0: 밤은 좀 여튼 이렇든 저렇든 나는 낮이 더 힘든 것 같아.
2: 그냥... 아니 아침부터 무슨 말이야 그게.
0: 그니까.
1: 그리고 이렇게 카톡으로 띠 보내는 것도 되게.
0: 그래, 그것도
1: 저는
0: 문제야.
1: 예의가 아니라고 진짜. 생각해요.
0: 이거 진짜 이 메신저 이별 있잖아요.
2: 나 진짜 제일 싫어해.
1: 그리고 더 소름인 건 차단을 했다는 것도 너무 소름이고. 아까 차단했다고 했잖아.
0: 차단했다고 했어?
1: 그니까.
2: 아니 차단을 왜 하냐?
1: 나는 이런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0: 그럼 문자로 다시 보내?
2: 아니지. 문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차단은?
0: 아니 만약에 깨통만 차단했을 수도 있잖아.
2: 아 그러네.
0: 문자로 다시 보내 안 보내?
2: 보내야지.
0: 그래 잘 봤어. 잘 봤어. 답장할게 이제.

0: 그런 거 있을 수 있겠다. 아,
1: 있어 주변에.
2: 그래 어차피
0: 헤어질 있어. 건데 선물까지 굳이 헤어지면,
1: 굳이 어차피 헤어질 건데 굳이 그런 상황도 있었다니까. 야 언제 해야지 막 이런 일 있었다니까.
0: 진짜 너무 그렇다.
2: 근데 나는 싫어 생일 전후는 다.
0: 나도 아니 근데 그리고 나는 생일을 정말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저는 맨날 맨날 생일이었으면 좋겠는 사람이고 1년에 생일을 너무 기다리는데 차라리 그 전에
2: 헤어지나요?
0: 아니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2: 아, 후가 나요?
0: 차라리 생일 지나고 나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전까지 그 설렘을.
1: 근데 만약 생일 잘 보냈어. 근데 갑자기 문자 이렇게 왔어.
2: 그 다음날?
1: 아니 그 일주일 뒤에 내가 2주 전부터 열심히 고민했던 거야 이런 거야. 근데 일주일 전에 생일을 보냈어.
2: 같이 들어갔어.
1: 어. 근데 2주 전부터 마음 먹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진지했었다는 거지 나는.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지.
2: 하여튼 생일 관련된
0: 다 이런 최악이다.
2: 것도 진짜 그치? 최악이긴
1: 그래, 해. 다 싫어.
2: 7461님은 웃으면 안 되는데 사연 잡은 너무 귀여우세요. 지금은 이쁜 사랑하고 계시길 바래요. 해주셨고요. 그래.
1: 0473님 저는 밤이 더 싫습니다. 슬픈 노래 들으면서 엄청 괴로울 것 같아요. 결국 잠도 못 자겠죠.
0: 아, 맞아. 네. 밤 되면 또 센치해지고 뭔가 감정이 더 슬퍼지고 막 이런 건 있어.
1: 맞아.
0: 맞아.
2: 아, 근데 밤이 진짜 너무 밤에 너무 울어버리면 다음날 다 물어보긴 하잖아.
1: 맞아.
2: 너 얼굴이 왜 그러니 막 이렇게.
1: 마음 먹었다고 해야지 뭐.
2: 3723님
0: 오후 2시쯤은 괜찮나요?
2: 아니요.
0: 아. 그냥 다 안
1: 괜찮아. 요즘 같은 날씨면 안 돼. 오후 2시. 요즘 날씨에 오후 2시? 이거는 진짜 싸우자는 거야. 이거는 진짜 이건 나랑 진짜 한판 하자는 거야.
2: 한판 하자는 거야. 그럼 언제 몇 시에 헤어지자고 해. 몇 시에 헤어지자고 하냐고.
1: 일단 물어봐야지. 혹시 뭐 이렇게 실내냐고.
0: 혹시 바뀌니?
1: 바뀌래. 그럼 안 돼. 요즘 날씨에 연락해. 바뀌면 안 돼. 들어가서 연락하자.
2: 들어가서 연락해.
1: 그게 낫지.
0: 아니 무슨 차이는 거 뭐 예약제도 아니고 몇 시.

0: 윤지석의 밤을 핑계 삼아 듣고 왔습니다. 이지연님.
1: 다른 날 볼륨에서 들었던 사연인데요. 두 분 의견이 궁금해서 보내봅니다. 내가 짝사랑하던 남사친이랑 신호를 기다리는데 시리얼을 봉지에 싸서 내 외투 모자에 쏙 넣어줬다. 이거 설렐만한 포인트 맞나요? 아닌가요?
0: 이거 저번에 다음날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볼륨에 왔던 사연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약간 플러팅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떠세요? 두 분은?
1: 이게 무슨 요일?
2: 그 저기
1: 아, 아니 그게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사연이 왜 그 약간 연애 전문 사연이잖아요 이런 거
0: 아, 아니 그냥 이제 일반 사연으로 들어온 거야
1: 일반 사연 잠깐만 근데 연애 사연 쪽으로 넘겨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질투나는데 약간 나 다른 요일한테
0: 아 그래서 오늘 왔잖아 다시
1: 아 그래 그래서 연애 선물 오케이
0: 왔는데 시리얼을 봉지에 싸서 내 후드에 넣었대요.
3: 시리얼을
0: 봉지에 싸서
1: 그러면 이건 이거야 이거는 뭐야? 내가 딱 정해줄게 요거는 이 사연 보내신 분이 마음이 있던 거야
0: 아
1: 그래서
3: 그 모든 그래서, 거에 그냥 의미 부여를 하는 거야
1: 그게 그냥 내가 평소에 그냥 이분이 조금 호감이 있었어 그러니까 나도 자각하지 못했던 그냥 인간적인 호감이었던 것 같아 그게 마치 근데 뭔가 이렇게 그걸 쏙 들어오면서 얘 뭐야 왜 이래?
0: 남사친이었어 남사친
1: 이렇게 된 거지
3: 근데 나도 막 남사친이 햄버거 내 가방에 넣어주고 치킨 넣어주고 이랬는데 그런 거 내에서 전혀
0: 안 설레요?
1: 근데 외투모자는 아니었잖아 치킨 한 번 그치, 치킨 한 마리를 외투모자에 넣어줬어요
3: 그리고 혹시? 내 머리 위에 쟁반도 뭐 국밥 쟁반도 올려주고 이랬는데 다 그 의미 없는 거잖아
0: 의미 없는 거지
3: 그냥 안 거야
1: 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수현 씨가 만약에 그때 마음이 가는 분이었으면 약간 이랬을 것 같아
0: 근데 나는 그거야. 왜 남사친이 왜 후드에다가 굳이 그걸 넣어주냐 이거야. 그래서 그때는 제가 얘기했을 때는 시리얼이 어디다 먹다 남았는데 버리기 좀 그래서 장난으로 넣은 거다. 나는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 이제 강성기 아나운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런
1: 진짜?
0: 얘기도 했었죠.
3: 예, 예. 아니 근데 나는 진짜 모르겠어. 왜
1: 넣은 사람은 내가 넣은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3: 그 말이야 나도.
1: 이 외투를 입고 계시던 분은
0: 좋다.
1: 본인은 좋아하는 거 같아.
0: 맞아. 근데 햄장군님은 먹을 거 주면 플러팅이라 그러고 정효진님은 그린라이트는 아닌데 아무 감정도 없이 할 수 없는 행동은 또 아니야.

0: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르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방송 PPL 전문 컨텐츠 컴퍼니에서 피오닉 효소 파우더 워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극단 무아에서

0: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라디오
1: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좀 이제 숨을 쉬어가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물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숨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도 물 위로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조차 저는 건강한 휴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일하는 데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의 몸과 마음 좀 잘 체크 하시길 바라면서 강윤정님, 욕심 부리다 보면 꼭 탈락이 돼요. 그러니 과유불급, 욕심 노노노, 본인에 맞게 뭐든 하자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윤정님 말씀이 맞는 게 진짜 본인한테 맞게 해야 돼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 정해진 어떤 뭐 일에 뭔가 뭐 시간이라든지 에너지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잘 체크하고 내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좀 잘 진단을 해야 된다.

0: 결국엔 욕심만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뭐 청취율이나 내가 DJ를 오래 한다라는 거는 내가 뭐 욕심 부린다고 될 거 아니잖아요. 욕심을 좀 비우고 이렇게 뭔가 좀 천천히 성실히 여러분들과 진심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새 다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박민지님, 샴디 와인 욕심. 하, 이것도 좀 줄여야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제가 와인 욕심을 많이 줄였어요. 예전에는 진짜 마치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소비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막 그 와인 살 수 있는 이런 사이트들 아니면 할인하는 이런 뭐 이런 정보들 맨날 찾아보는 게 나름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었거든요. 요즘 많이 줄었어요. 제 와인 냉장고 많이 비어 있습니다. 요새 채우지 않고 있어요. 채우면 계속 까먹을까 봐. 그때 필요할 때 삽니다. 요새 많이 줄였습니다. 목요일 한 해의 키스 더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어플콩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매일 코너 한 해 만에와 내일의 맛, 그리고 뿅뿅 좀 한 해 있는 날이죠. 무더운 여름밤에 딱 맞는 주제 준비했습니다. 바로 덜덜 좀 한 해. 나를 무섭게 만드는 사람 혹은 간담이 서늘해지는 상황 미리미리 사연 보내주시고 이쯤에서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탁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세탁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매년 똑같은 임직원 명절 선물 좀 바꾸면 어떨까요?
2: 김 대리, 임직원 명절 선물도 이제너두잖아. 직거래 시스템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금액별 맞춤형 선물 구성부터 신청, 취약, 배송, 정산까지 알아서 다 해주니까.
1: 명절 선물은 이제너두. 검색창에 이제너두.

0: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이채림님. 헐, 제가 한키라를 빠짐없이 듣고 보라도 매일 봤는데 오늘이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샴디. 아, 알겠다. 샴디는 카라티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잘생겨 보이신다고 이유를 좀 찾아주신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 요것도 제가 은근 제가 그 한

티셔츠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근데 이것도 한 10년째 입은 것 같아요. 입고 제가 좀 좋아하는 티셔츠입니다. 근데 올 여름에는 좀 안 입다가 갑자기 좀 눈에 보이길래 입고 왔는데 세상에. 아, 조호선님도 카메라 줌아웃 했나요? 샴디 살 빠져 보여요 라고 하셨고 아, 줌아웃 이슈는 아닙니다. 아, 가면 들어오세요. 지금 제가 사실 그 우리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 한키라 1주년 때 제가 너무 해 들어오시네. 초점도 안 맞잖아요, 선생님. 초점 맞춰 주셔야죠. 어우, 가깝습니다.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제가 지금 실패한 뒤에 다이어트는 계속된다라고 선언을 했었고 조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뭐 천천히 뚜벅뚜벅 가고 있고 아, 너무 부담스러운데 점까지 다 보이네.

엑스 옆에서 살아남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 고충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뭐 비록 뭐 덱스만큼은 안 되겠지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조금 얄쌍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계속 갑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민을 여러분들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피부도 조금 확인해 주시고 최송이님께서 아 너무 꽉 껴요 감독님이라고 하셨고 아 그러니까 우리 한기라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적당함을 잘 모르세요. 또 빼라고 하면 저렇게 멀리 또 빼시고 아무튼 여러분들 다채롭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우리 나름의 카메라 워크 또 이런 좀 연출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보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8450님 오늘은 늦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어폰을 챙겨오지 않아서 샴디 목소리 못 듣고 가야 하나 싶은데 경기도 1300번 버스 안에 샴디 목소리가 흘러나오네요. 오, 이 시간에 버스를 이렇게 타면서도 샴디 목소리가 나온 건 처음 들어봐요. 오늘 야근하면서 괜히 무언가에

라고 하고요. 지금 듣고 계신 건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입니다. 여러분들 밤에 요즘 같은 더운 여름에 너무 지치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씻고 탁 누워서 잠이 들어야 되는데 잠은 오지 않고 그럴 때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한 번씩 들어주시면은 잠이 솔솔 오실 겁니다. 많은 승객 여러분들, 우리 기사님들 제 목소리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트리플S의 Girls Never Die 에 이어서 라이즈의 붐붐 베이스까지 듣고 한 해만에 결제가 두렵지 않은 정한의 이사로 돌아올게요.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주 7일 풀근무하는 정한의 이사가 결제 도장 찍어드립니다. 한해 만해.

오랜만에 또 이모도 보고 복숭아도 따먹고 얼마나 좋은 주말을 주말낙입니까. 아, 뭐야. 아무쪼록 이 소리가 나는 동전보다는 또 지폐 단위로 좀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정인님, 알바비 두 배면 무조건 왔어요. 끝나면 복숭아도 주실 거 아닌가요? 좋네요. 나도 이런 이모 계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고. 그러게 또 다 이게 직접 따가지고 먹는 복숭아 얼마나 또 맛있습니까? 뭐든지 직접 하면은 맛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위에 지치고 힘들면은 복숭아도 좀 따 먹고 뭐 어떻게 복숭아 주스라도 좀 드시고 어떻게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인님 새싹이시거든요.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호두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또 올해 또 복숭아가 참 맛있다고 해요. 또 더운 만큼 잘 익었습니다. 장유경님, 역시 잘 부른다요 라고 하셨고, 아 제가 또 아무래도 이제 제 노래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 타러 가요가 아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무슨 겁쟁이들이 많더라고. 겁 먹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뭐 소름 끼치는 괴담, 너무 재밌는 괴담이 있다 보내주셔도 좋고요. 일상에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현실 공포 사연, 이런 것들도 대환영입니다. 온몸이 덜덜 떨리는 무시무시한 사연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예시 한번 만나볼게요. 월요일부터 휴가라 일요일까지 꽉 채워서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분명히 일요일 오전 비행기를 끊었는데 월요일 오전 비행기로 예약되어 있을 때, 그 사실을 일요일 아침에 깨달았을 때, 월요일부터 출근이란 사실이 밀려올 때 극한의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저도 막 소름이 돋고. 부장님한테 어마어마하게 깨진 날 친구한테 PC 깨톡으로 부장님 욕을

팬텀 미역국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가 갑자기 좀 끝나는 느낌이 있죠? 미역국 미역 내가 끓여다 줄게 갑자기 하면서 피아노가 바뀌면서 아 참 오랜만에 들으니까 저번에 들 때 조금 민망했는데 오늘도 조금 민망합니다. 덜덜 좀 하네 사연 만나보기 전에 공포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먼저 원치 않는 초능력을 골라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귀신이 보이는 눈 vs 귀신 소리가 들리는 귀. 아, 저는 이 중에서 원치 않는 능력이니까 차라리 귀신 소리가 들리는 귀가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눈에 보이는 게 내가 이게 눈으로 확인하는 게 나은 것 같아. 눈으로 확인되진 않는데 계속 소리만 들리면은 좀 무서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소리가 들리는 귀를 원치 않는다고 했고 또 다음 vs가 있는데 흉가에서 한 달 살기 vs 공포 묘지 옆에서 텐트 치고 한 달 살기. 저는 이건 압도적으로 공포 묘지에서 텐트입니다. 다 풀옵션으로 해가지고 차 텐트 비싼 걸로 해가지고 한 달 그냥 아주 그냥 나는 묘지 한 달 살기 찬성일세.

경우도 있고 혹은 이런 좀 진동 때문에 켜지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강아지들은 이게 소리 예민하니까 이렇게 지저댈 때가 있는데 좀 무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막 그리고 막 번개 치기 전에 천둥 치기 전에 막 짖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참 이게 예민합니다 우리 강아지들. 익명으로 보내주셨고요. 업무로 짜증이 잦은 차장님이 계신데요. 너무 짜증나서 욕하면 매번 들어주던 회사 동기가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동기가 차장님이랑 결혼한다고 정점장을 주네요. 소름 돋았어요. 힌트 좀 주지 그랬니 동기야. 아 이거 소름인데? 아 진짜. 그러면은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나의 해방구 동기가 알고 보니 그 차장님 편이었던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그러면 그 동기도 사실 우리 익명으로 보내주신 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나의 남자를 욕한 거니까. 이거 굉장히 소름인데. 회사 다니기 좀 굉장히 곤란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0: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한혜의 키스터 라디오를 듣고 계시고요. 저는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키스터 라디오 DJ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낸 전설의 DJ 데이식스 영케. 옆에 계신 이분은요, 블락비 연생을 거쳐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으로 데뷔, 현재는 랩보다 발라드에 집중하는 래퍼 출신 예능인 키스터 라디오 13대 DJ 한혜입니다.
1: 들으셨죠? 제 동생 영케이도 인정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이제 매일 밤 10시엔 한혜 키스터라디오.

아, 아까 그 맨발로 다니는 사연에 반응 중에 이제 발에 땀띠가 좀 났다라는 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발에 땀띠 나도록 일한다라는 말을 우리 영케이 씨에게 건넸었는데 중요합니다. 발에 통풍 중요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더운 여름 여러분들 발에 통풍 중요하니까 종종 이렇게 맨발로 좀 다니시길 권하고요. 6715님 예전에 옥탑방 살았을 때 술 먹고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빨랫줄에 사람 머리 같은 게 달려있는 걸 보고 너무 무서워서 기절할 뻔했는데 알고 보니 미역. 주인집 아주머니가 미역 말리려고 널어놓으셨더라고요. 그때 진짜 소름 돋았어요. 이게 사람이 술 먹으면은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미역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 머리로 보입니까? 빨래줄에 어떻게 사람 머리를 널어놓습니까? 미역이었고요. 근데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제가 스무 살 때 그때 한번 얘기했었나? 이제 좀 그때 막 새내기니까 또 막 엄청 그런 게 많잖아요. 뭐 옷

0: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1: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2: 마리오 아울렛
3: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4: 기프트
3: 판촉물 최저가 보장
4: 세종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4: 세종
3: 판촉물 굿즈는 세종
4: 세종
3: 세종
4: 기프트
5: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3: 세종 기프트
6: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7: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6: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렉

0: 밤 10시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2부 시작됐고요. 요즘 가장 무섭습니다. 폭염이죠. 열대야. 그거 제가 퇴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덜덜 좀 한혜 사연 만나보고 있는데 김은지님께서 친오빠가 여친을 소개해주겠다고 집에 데려왔는데 세상 젠틀하고 멋있는 척해서 덜덜 소름 돋았어요. 언니 제가 신호 드렸죠? 도망치세요. 우리 오빠 집에선 씻지도 않고 깨방정 떨어요 라고 하셨고, 아 이거는 이제 오빠의

0: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한해의 키스더 라디오에서 준비한 8월 선물입니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세르스에서 여성 청결 세럼, 여성의 품격을 디자인하는 작가 주니킨에서 화산백토 파우더워시,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극단 무화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덜덜 좀 한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요즘 실패 확률이 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할까 봐 무서운 시간, 덜덜거리는 시간이 왔죠. 도전 좀 한혜. 나와라 로봇.
2: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맞구나.
2: 오늘 도전 좀 한혜는 한 그릇 먹고 나면 온몸이 시원하다 못해 덜덜 떨리는 빙수 블라인드 테스트 준비했습니다. 지금 앞에 놓인 우유 팥빙수를 먹어보고 판매 가격을 맞춰주세요.
1: 가격.
2: 참고로 오차 범위는 한키라 1주년 때 한 해를 공포스럽게 만들었던 당시 몸무게 80.1kg에서 소수점과 마지막 길을 뺀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800원입니다. 한 해가 성공하면 추첨을 통해 10분께 우유 팥빙수 쿠폰 드리고요.
1: 네.
2: 실패하면 아무것도 드릴 수 없으며 한 해는 주후 생으로 얼음을 씹어먹는 ASMR을 해야 합니다.
1: 별...
2: 꼭 성공해서 한키라 청취자들의 살얼음 같은 맹비난을 피할 수 있길 바랄게요. 준비되면 도전을 외쳐주세요.
1: 네, 사실 좀 떨리긴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가장 떨리는 게

탄산음료 드리고 조승현님 샴디 파이팅 이 시간에 빙수 드시는 거 너무 부럽네요 제가 챙겨 드릴게요 새싹 웰컴 드릴게요 세미 샴페인 터뜨려 샴페인 곧 탄산음료 드리겠습니다 0808님 얼음 ASMR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누가 볼지 모르겠지만 그거 못 봅니다 제가 정답을 정확하게 맞췄기 때문에 얼음 ASMR 없습니다 양파양파파님께서 대박 샴디 울지 마요 라고 하셨는데 여기 아무것도 아닌데 선물 못 드리면 여러분들이 꽤 뭐라고 하죠? 새싹이십니다. 웰컴 드링크 말 그만할게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음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챙겨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두 달 정도는 못 맞춰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 다시

100원, 단문 5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 사월 음식회 쿠폰 드리겠습니다. 사연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에이티즈의 아이소마티스.

대단합니다. 제 능력 이제 좀 인정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맞춘다고 바로 꺼도록 되죠. 1676님 택배 기사인데요. 저는 요즘 40도를 넘어가는 날씨가 진심 제일 너무 무섭습니다. 이 날씨

이제 확신을 하셨겠지. 복사기까지 다 알고 있는 게 사내 비밀 커플인데 지금 이제 이걸로 확정 땡땡 한 겁니다. 이제 그냥 휴가 갔다 오셔가지고 공식 커플 그냥 발표하십시오. 연차를 내도 최소하네요. 안 들킬 성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조차 지금 안 됐습니다. 공식 발표 갔다 와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지혜님, 엄마가 성 붙여서 이름 부르실 때 오싹해져요. 요감성한다. 그래, 맞아. 진짜 오싹해지지. 저야 이제 너무 자취한 지가 오래됐고 혼자 산 지 오래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름 불러주면 정겨운데 옛날에 같이 살 때 한혜야 한혜야가 아닌 정한혜 요거 탁 나오면은 무섭죠. 뭔가 잘못했을 것 같고. 아, 예전에 그렇게 떨었어. 예전에는 성적표를 또 우편으로 보내줘.

리쌍의 발레리노 듣고 왔습니다. 덜덜 좀 하네. 사연 마지막으로 몇 개만 좀 더 만나볼까 하는데 정미정님, 휴가가 이제 막바지로 내일이면 끝나요. 주말 즐기면 또 쳇바퀴 도는 출근입니다. 왕복 2시간 반. 등골이 벌써 서늘해요. 휴가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죠? 아, 휴가를 좀 일찍 쓰셨군요. 아, 이제 또 7말 8초 이때 또 많이 쓰시고 미리 좀 쓰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미정님 주말 남았습니다. 지금 조금 겁이 난다라는 거는 재정비할 채비

하지 마. 나는 사진들이 조금 많습니다. 아, 어떤 매거진인지 대충 좀 기억이 나네요. 아래땡 남성 잡지 아래땡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참 별 사진 별 말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 과거가 너무 많이 파묘가 되네요. 한키라 하면서. 그래도 여러분들 사랑해 주실 거죠? 소개된 분들께 4월 음식회 쿠폰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덜덜 좀 하네 함께 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너무 또 공포물들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조금 그냥 이런 좀 진짜 실생활에서 무서운 사연들 위주로 뽑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진짜 더운 날에 남양 특집 갑니다. 우리 진짜 여러분들 덜덜 떨게 만드는 특집도 저희가 갈 수도 있으니까 긴장하시길 바라겠고 코너 마무리 하시면서 소란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듣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소란,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현희님, 한혜님 미국에서 잘 듣고 있어요. 여기는 아침이라 매일 일 시작하면서 듣는답니다 라고 하셨고요. 아, 또 멀리 미국에서 듣고 계시는군요. 아침에 나오는 한키라, 아, 좀 어떨지 상상이 안 되긴 합니다. 뭔가 좀 그래도 제가 감히 예상해 보건데 그래도 아침에도 그렇게 좀 이질적이진 않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좀 종종 좀 차분해질 때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텐션이 있는 밤 시간이라 여러분들의 아침과 함께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또 멀리서도 아침에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PD님이 갑자기 영어로 코멘트 해주신다면 이라고 하셨는데 거부하겠습니다. 현희님이 한글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갑자기 영어로 쓰는 것도 좀 웃기죠. 저는 한국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현희님 진짜 좋은 아침, 활기찬 아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393님, 아산에서 분당으로 이 시간마다 출퇴근하는데요. 한혜님 목소리 듣고 힘내서 운전합니다. 아, 정말 또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 많죠. 아산에서 분당이면 꽤 긴 거리일 텐데, 아, 고생 많으시고 제 라디오가 조금 힘이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8393님은 또 챙길 거 챙겨드려야죠. 새싹이십니다. 웰컴 드링크 샘샵에 포도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환영하고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비비의 행복에게.

했습니다. 하고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아 이제 공원에서 다 뛰고 나셔가지고 하늘을 좀 찍어주신 것 같은데, 너무 익숙한 또 여의도 풍경들이 보입니다. 참 그 여의도 야경도 예뻐요, 그쵸? 아 지금 날씨에 뛰기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밤이라고 해도 열대야가 또 지속이 되고 있는데 대단하십니다. 대단하고 달리기라는 건 진짜 저도 간혹 뛰지만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안 뛰면은 귀신같이 힘들어지고 조금만 뛰고 훈련을 하다 보면은 또 호흡이 좀 안정이 되는, 정말 거짓말 안 하는 운동 같아서 참 맞습니다. 진짜 그래야 좀 뿌듯한 느낌이 들. 그래서 좀 더 뿌듯한 느낌이 드는 운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 만큼 뭔가 탁 나오는 진짜 정직한 운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더위에 지금 3.1km 뛰셨거든요.

그 주변에 그래도 이렇게 연기하는 친구들이 많고 또 연극 무대에 처음 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보러 가면 내가 더 떨려. 왜냐면 내가 아는 모습이 아닌 뭔가 새로운 친구의 모습을 나도 처음 보는 거고 친구도 친한 친구가 나의 이런 연기하는 모습, 무대 위의 모습을 보는 거니까 서로 떨려하면서 긴장하면서 뭔가 좀 묘한 느낌이 드는데 아마 비슷한 감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0: 쉽게
1: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메디힐 토너패드
2: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2026년 8월 6일 목요일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무알콜 진담 한해우소,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고민부터 사소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끝곡 오마이걸 효정 Look Around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키스더라디오, 저는 DJ 한혜였고요. 올 한해 147일 남았습니다. 소중한 밤 되세요.

특히 멍하게 쉬는 순간은 뇌가 입력된 정보를 처리하며 과부하를 막는 시간이라 우리에게 꼭 필요하대요. 이 정도면 스제와 함께하는 동안 편히 쉬셔야 하는 이유로 충분하죠.

날릴 거예요. 열심히 하십시오. 8014님. 누난지 언니인지 모르겠지만 잔소리해서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잔소리한 홍주연입니다. 아니 아직 오프닝 인사도 안 해서 잔소리하느라고. 미안해요 여러분. 아무튼 집중력이 떨어졌어. 근데 난 아직 43살이 안 됐는데 지금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오늘 칠링 뮤직 있고요. 또 백투더 차트 함께합니다. 여러분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스테이션 제로 홈페이지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정도로 덥게 일합니다. 에어컨이라도 켜고 싶지만 전기로 나온다며 목혀게 하시는 고객분도 계셔서 더위를 그대로 견디며 일하고 있습니다. 힘내라고 SES의 달리기 신청합니다.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오늘 칠링 뮤직에서는요, 배철규님이 신청하신 SES의 달리기 전해드렸습니다. 와, 근데 진짜 요새 너무 더운데 괜찮으실까요, 철규님? 특히 이제 도배는 에어컨이 없는 집, 그러니까 새 집일 때 하는 경우도 많아서 진짜 더우실 것 같아요. 제가 힘이라도 열심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달리기 들으셨을까요? 듣고 힘내셨으면

욕해드리고 같이 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 더 볼게요. 현경님께서는요. 여긴 푸꾸옥입니다. 여행 3일차예요. 너무 좋네요. 호텔에만 있어도 힐링이 됩니다. 흐흐. 여행 내내 비 오고 오늘은 비 맞으며 워터파크에서 놀다 왔지만 줄 서지 않고도 여러 번 놀이기구를 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50살 생일 기념으로 온 여행이라 추억이 더 진하게 남을 것 같아요. 늦은 시간 방송이라 여행이 아니었다면 듣지 못했을 텐데 듣게 되어 영광입니다. 와, 여행 가서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푸꾸옥 한번 가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는 우기 때 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좋았어요. 저는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라서 차라리 비 오고 좀 덜 더운 게 낫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비 맞으면서 뭐 야시장 가고 비 맞으면서 구경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현경님도 여행 잘 즐기다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경미님께서요. 처음 회원 가입해요. 홍주연 아나운서님 목소리에 반해서 12시마다 들어요. 너무 매력. 아, 감사합니다. 댓글까지 이렇게 콩으로 보내주신 것 같으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경미님께서 이제 평소에는 계속 들어 오시는 건데 이제 그 콩으로 보낸 게 처음이라는 말씀이시겠죠. 앞으로도 자주 들어와 주시고요. 콩으로

제로로 이어갈게요. 시앤블루의 사랑빛, 사라강과 I Love Brandon이 함께한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하연상의 심야 영화.

20세기와 21세기를 오갑니다. 플레이리스트 제로 백투더 차트. 이 시간엔 10년 전후의 노래를 넘나들며 함께 듣는 10 years 차트인 차트 함께 하고요. 오늘은 1998년과 2008년 멜론 연간 차트에서 3위부터 1위에 있던 노래들 들어보겠습니다. 박찬호와 박스리 선수가 미국에서 활약하는 모습이 IMF로 시대에 빠진 우리 국민에게 큰 힘이 됐던 1998년 가요계에서는요, 댄스곡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 중에서 여름 노래를 대표하던 댄스 그룹 쿨의 애상이 연간 차트 3위에 있었네요. 2008년에도 댄스곡의 인기는 상당했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러브가 3위였고요. 이 시기에 막 그, 하계회. 하계회 할 때 러브 추는 뭐 그런 친구도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 엄청 몇 살 되지? 11살 땐가? 12살 땐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솔로 데뷔 전에는 록 가수였다는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이 1998년 2위였고요. 이 곡은 당시 나이트클럽에서 먼저 유행하면서 1년 만에 역주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쿨의 애상,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LOVE,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

바로 원더걸스의 소핫이었습니다. 소희 씨의 어머나 엄청난 히트가 됐던 그 노래죠. 세 곡 들려드리면서 플레이리스트 제로 마무리할게요. 빅뱅의 하루하루, 엄정화의 포이즌, 원더걸스의 소핫,

0: 가산 디지털 단지
1: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4: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3: 세종 기프트.
5: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6: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아, 그래도 시장 안에서 너무 더우실 것 같아요. 네, 더위 조심하시고 물 꼭 중간중간 챙겨서 드셔야 됩니다. 7769번님께서 강원도 화천에서 토마토 따고 있어요. 여름 휴가는 꿈도 못 꾸고 폭염에 얼굴이 타들어가는 것 같지만 몸에 좋은 토마토는 배터지게 먹을 수 있어야 하면서 토마토, 방울토마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토마토가 왜 이렇게 빨갛게 잘 익었어요? 날이 더워서 그런가? 토마토가 원래 약간 주황빛이 조금 그래도 돌기 마련이거든요. 무슨 빨간 파프리카처럼 정말 빨간색입니다. 너무 맛있겠다. 색깔만 보면은 너무 달콤할 것 같아요. 달고 안에 즙이 한가득일 것 같은 그런 색입니다. 고생이 많으세요. 8447번님께서 항공기 조종사입니다. 저희는 지금이 1년 중 가장 바쁠 때죠. 피곤하지만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는 월급이 나가요. 월급들이 나가요. 아, 그래요. 우리 그래도 또 이번 한 달도 같이 화이팅해서 네, 또 잘 버텨보자고요. 잠시 후엔 가광문화센터. 오늘은 이벤트홀입니다. 오늘 준비한 선물은 어린이 키즈 시럽과 밀크 푸딩 그리고 햄버거 세트까지 드리는 기특한 어린이 세트.
1: 나도 어린이 할래.
0: 이런 사연 한번 받아볼게요. 내 아이, 조카, 옆집 아이, 주변 아이들의 기특한 칭찬 이야기 보내주세요. 예를 들어서 무거운 택배 박스 들고 가니까 옆집 아이가 슬쩍 제 짐을 들어주더라고요. 아주 기특해요. 우리 초딩 아들 용돈 모아서 저한테 선물을 사줬네요. 이 맛에 애들 키워요. 이렇게 내 주변 기특한 어린이들 제보 받습니다. 어른이들 안 되고요. 청소년들 미안해. 오늘은 초등학교 6학년

가광문화센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른 라디오에서는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고품격 하이엔드 프리미엄 퀄리티로 모십니다. 오늘은 VVIP 청취자분들에게만 드리는 시크릿 초대장입니다. 이벤트홀. 매주 어떤 선물과 주제가 나올까 기대가 되는 시간이죠. 오늘 이벤트홀에서의 선물은 어린이 키즈 시럽과 밀크 푸딩 그리고 햄버거 세트까지 드리는 기특한 어린이 세트. 나는 오늘부터 초등학교 5학년. 제 얘기 보내도 되나요? 자, 선물 받을 분들 소개해 볼게요. 4867번님께서 우리 4살 아들 드디어 기저귀 떼고 팬티 입고 다닙니다. 기저귀값 아껴줘서 고마워 아들. 크, 진짜 기저귀값 그렇게 많이 든다면서요? 기저귀 하루에 몇 번도 갈아입는다면서요? 우리 아들이 우리 엄마 아빠 챙겨주려고 드디어 팬티를 입었나 봐요. 너무너무 기특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2138번님께서 저는 주류 배달을 하는 5살 아들과 3살 딸의 아빠입니다. 와이프가 아이들과 함께 일 끝나는 시간에 맞춰 사무실에 데리러 왔는데 그때 업무 마치고 회수한 술병들을 내리는 제 모습을 보고

8514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전 수원에 사는 공다유리예요. 방학이 3주 남았는데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폴킴의 가요광장 우리 어머니 덕분에 항상 잘 듣고 있어요. 화이팅! 하셨습니다. 우리 다유리, 다유리 나이를 안 적어줬네. 그래도 초등학생이겠죠? 너무 귀엽다. 방학 3주 남았어요. 3주 동안 뭐 하고 싶어요? 삼촌한테 알려줘봐요. 삼촌이 도와줄 수 있는 거 알려줄게요. 화이팅! 선물 보내줄게요.

가광문화센터 코너에 이어서 사뮤엘 E. 라이트의 Under the Sea 듣고 왔습니다. 동생 문 닫고 왔어. Under the Sea.

에이 커피 한잔 할래요 아님 두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매일 낮 12시 노래 랩 춤 성대모사 다 하는 폴킴의 가요광장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삭신아 정말 너무 어렵다 라디오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저 얼마 전에 유리님 나오는 그 TV 프로도 봤어요. 톳을 정말 무슨 그 제주도민처럼 이렇게 캐러 다니시는 거 봤거든요. 네, 맛있게 요리까지 해서 드시는 거 봤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나도 가고 싶다 생각 들 정도로 이렇게 가끔 가요광장 들어주시는 거예요. 알았으면 내가 조금 더 매력적이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했을 텐데.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노래를 바꿔서 들어볼게요. 제가 이 노래 사실 나왔을 때 진짜 열심히 들었거든요. 네, 유리님의 빠져가 깊이 너와 나 같이 빠져가 깊이 너와 나 같이 유리의 빠져가 듣고 올게요.

0: 반했어요. 유리님 그거 봤다는 분들의 문자가 정말 많이 오고 있어요. 롤코 롤구님께서 효리수 화이팅! 어떻게 나 오늘부터 마음에 좀 편애가 생겨서 효리수 말고 이거 효리수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유리님을 맨 앞으로 옮겨줘야 될 것 같은데 리효수 뭐 이렇게. 5333번님께서 유리님이 티파니 미소 따라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만번 봤어요. 가강 나와서 또 해주세요. 제발. 나중에 진짜 심심하시면 효리수 컴백 가면 이렇게 꼭 나와주세요. 저 진짜 두발 벗고 여기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유현지님께서 학원 강사인데 채점하던 펜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려서 세안 치마에 빨간 선이 선명하게 그어졌어요. 다 있는 매장에 볼펜용 얼룩 제거제가 있다고 해서 사러 가고 있는데 덥네요 하셨습니다. 그냥 줄을 더 그어서 스트라이프로 만들어버리세요. 아마 근데 그 볼펜용 얼룩 제거제 그거 저도 써본 적 있거든요. 진짜 잘 지워져요. 그거 빨리 사서 빨리 이렇게 문질문질 해가지고 지우시는 거 추천드려요. 2234번님께서 휴가 둘째 날이에요. 중고딩 아들과 함께 서울에 왔어요. 아이들은 여의도에 있는 백화점에서 팝업 구경 중이고 저는 가광 보러 왔어요. 각자 좋아하는 덕질 중인 우리 가족은 행복한 휴가 중입니다. 누구예요? 아, 애기들을 데리고 왔어요? 어머, 아, 애기들은 저기서 그러면 지금 네. 놀고 있고요. 애기들 그 몇 살이에요?
1: 고등학생, 중학생이에요.
0: 몇 학년인지도 알려줄 수 있어요?
1: 고1
0: 고2 어, 어머, 엄마 맞아요? 고2 고2 중1 아, 우리 고2 중1 아드님들 뭐 지금 팝업 구경 중이라서 안 듣고 있겠지만 우리 엄마 이렇게 가요광장 보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삼촌이 더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더운데 조심하시고요. 노래 한번 더 들어볼게요. 9072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A2O 메이의 Love Got Me Ooh.

우리 임산부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더운데 웬만하면 가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원한 데서 맛있게 갈비탕 먹고 몸보신도 하시고 카페에서 시원한 음료랑 또 에어컨 쬐면서 편하게 쉬다가 꼭 좋은 순산 하셨으면 좋겠어요. 6424번님께서 마당에 있던 애들도 너무 더워서 집안으로 피신했어요. 양산 옆 동네여서 그런지 물 뿌리니까 바닥에서 아지랑이가 올라와요 하면서, 어떻게 고양이 바닥, 발바닥이죠? 젤리라고 부르나요? 네, 저 핑크색 젤리, 너무 귀여운 핑크색 젤리 사진 보내주셨어요. 진짜 사람도 이렇게 더운데 정말 바닥에 가까이 있는 기어다니는 동물들,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애,

온열 질환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연재난 폭염. 여섯 가지 폭염 피해 예방 요령을 통해 여름철 건강을 지켜주세요.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헐렁한 옷과 모자, 양산 등을 이용해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그늘, 실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생수

0: 들으면서 폴킴 목소리 비가 내리다 많이 내린다 비가 쏟아진다고 하니까 네 괜찮은데요. 소녀시대 유리님께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답장을 줬어요. 착해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네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피식대학의 정재영님과 함께하는 남자들의 소울토크 국밥 제육돈가스 곧 시작합니다. 저희의 모습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플콩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접속해주시면 저희 볼 수 있어요. 잠깐 광고 다녀올게요. 그리고 그 스쿼트 얘기가 자꾸 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따가 우리 애기 아빠 상태 좀 보고 시킬게요. 우리 아빠 기절하면 안 되니까 아시겠죠? 네.
1: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사랑해.

0: 거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팀장님, 매년 똑같은 임직원 명절 선물 좀 바꾸면 어떨까요?
3: 김 대리, 임직원 명절 선물도 이제너두잖아. 직거래 시스템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금액별 맞춤형 선물 구성부터 신청, 취약, 배송, 정산까지 알아서 다 해주니까.
2: 명절 선물은 이제너두. 검색창에 이제너두.
4: 소리 질러!

0: 매주 매주 지금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좀 적응이 어때요? 이런 상태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예요?
0: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적응하는 것 같아요. 아. 이 사이클에.
1: 나는 그래서 이제 아기를 글로 배우니까 말로 배우니까 뭐 지금은 뭐 2시간에 한 번씩 깬다. 근데 좀 지나면 3시간에 한 번씩 계속 늘어난다 해서 이번 주는 좀 늘어났을까 했더니 몇 달에 한 번씩 늘어나는 거예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아직 한 달이 안 됐어요.
1: 아,
0: 예. 진짜, 네. 신생아입니다, 아직.
1: 네, 우리 아기가 많이 잘 수 있도록 좀 제가 기도해 볼게요. 예. 1442번님께서 재영님 어제 폴킴은 스쿼트 1분에 56개 했는데 그 이상 가능?
0: 아 저는 경쟁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기본적으로 막 그 이상 이하 뭐 이런 거 저는 저와의 싸움을 하고 싶어요.
1: 아 예. 스스로와? 오케이 알겠습니다. 몇 개 정도 스스로 예상해 보십니까? 1분.
0: 아 근데 그래도 또 폴디가 56개 네. 했다니까 네. 저는 57개 가겠습니다.
1: 아 이게 근데 제가 미리 좀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 노래의 박자에 맞춰서 여유롭게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왜요? 그냥 1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0: 아 1초에 한 개씩
1: 그러니까 노래를 들으면 안 되고 그 초말 초를 생각해야 돼요.
0: 더 어렵네. 네,
1: 그 노래에 집중하시면 안 된다는 점 아. 제 힌트 좀 드리면서 예. 황희경님께서 체력을 키워야 애들 더 잘 볼 수 있어요. 스쿼트 추천해요.
0: 아
1: 오늘 그 노래 나갈 때마다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0: 아 근데 희경님 요거는 순서가 좀 잘못됐는데 네. 스쿼트를 미리 해놨어야 애를 잘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1: 그런 이미 약간 늦긴 했어.
0: 예, 좀 늦었어요. 예, 좀 늦긴 했고
1: 우리 나대님 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0: 아, 폴디 영상 보니까 엉덩이 더 내려가야 풀 스쿼트예요. 지난번은 무효니까 다시 해주세요. 아 폴디도 그럼 다시 같이 하죠.
1: 나대님 나대지 마세요.

0: 아니야, 요즘엔 안희준이 좋던데. 아니야, 레이처럼 기염받는 인생도 나쁘지 않지. 이렇게 상상하다 보면 한 시간이 훌쩍 지납니다.
1: 회사에서 매일 상상을 해요. 어느 날 제가 처음 본 할아버지를 위험해서 구해줬는데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가 우리 회장님이었고 저는 그 회장님의 양자가 되어 재벌집 막내아들이 되는 아주 허탈하지만 즐거운 상상이죠.
0: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 여러분들의 상상 알려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달콤한 디저트 세트 보내드릴게요.
1: 아우, 달콤한 디저트. 아우, 땡긴다.
0: 그렇게 영혼 없는 멘트 할 거면 하지 마요.
1: 아, 지금 진짜 땡겼어요. 아,
0: 나 진짜 상당히 실망스러워.
1: 그게 이 국밥 제육 돈가스 코너의
0: 맞아, 묘미지.
1: 묘미입니다. 아, 영혼이 없는 거. 소울리스 한 거.
0: 나 진짜 우리 재영 씨 나중에 내가 소고기 들어간 국밥 사줘야 될 것 같아.
1: 왜요?
0: 지금 너무 피곤해 보여요.
1: 아니에요. 지금 하나도 안 피곤해요. 아, 왜 자꾸 피곤하다고 하시는 거죠? 지금 상태가 너무 좋은데?
0: 너무 좋아요.
1: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행복하고 끌어올려.
0: 부작용이 우리 첫날 여기 왔을 때 너무 네. 너무 멋있게 꾸미고 왔잖아요. 네네네. 내가 봤을 때 그거에 지금 부작용인 것 같아요.
1: 아, 점점 지금 하락세. 비탈길을 점점 내려가고 있는.
0: 지금 파란색이야, 파란색.
1: 아, 지금. 아, 안 그래도 지금 안 좋은데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지금 파란색이라는 둥 그런 얘기
0: 아니요,
1: 하지 마세요.
0: 저는 지금. 해도 괜찮아요.
1: 왜요?
0: 전 지금 파란색이거든요.
1: 아, 블루, 올 블루군요.
0: 아, 올 블루. 아, 네. 네. 아. 자, 재영 씨 MBTI 두 번째 글자가 N이에요?
1: 네, N입니다, 저.
0: 그 상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1: 저 상상 좀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약간 좋은 상상보다는.

0: 갖고 있어. 근데 어쨌든 그런 오늘 두 분 대화가 맞네요. 왠지 스쿼트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
1: 오민영님.
0: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상상이 지금 저는 N이라 가지고 사실 네. 그래서 평소에도 너무너무 상상이 좀 많이 돼요.
1: 우리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네. 노래 듣고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볼게요. 그럼 우리 지금 바로 스쿼트 들어가는
0: 안
1: 거예요.
0: 안 돼!
1: 아, 나 노래 왠지 안 듣고 싶은데 오늘
0: 노래 뭐예요? 네. 노래 오늘
1: 노래가 제목이 심지어 갓세븐의 딱 좋아라는 곡이에요.
0: 딱 안 좋은데 지금
1: 딱 좋아. 자, 노래 들으면서 저희 스쿼트 가볼게요.

0: 갓세븐의 딱 좋아 듣고 왔고요. 피식대학 정재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남자들의 소울토크 국밥 제육 돈가스.
0: 아이고 힘들어라. 누가 와서 그 진행 좀 해줘봐요. 나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어때요? 근데 지금 재영 씨 스쿼트 하고 나니까 안색이 너무 좋아졌어요.
2: 갑자기 피가 돌았어.
0: 아까는 되게 얼굴이 붉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피곤한가 보다 했는데 지금 얼굴이 하얘졌어.
2: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피가 도네. 스쿼트 하니까.
0: 아 다음 노래 나올 때도 한번 해보면 어때요?
2: 같이?
0: 아니 저는 원래 운동 평소 많이 해요.
2: 뭐라고 제가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DJ가?
0: 자 오늘의 주제는 내가 만약 박보검이라면, 내가 만약 장원영이라면 말도 안 되지만 즐거운 상상들 한번 만나볼게요.
2: 좋다.
0: 아 먼저 폴킴

0: 맥들어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1: 자, 4622번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치킨을 매일 먹으면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는 상상을 매일 해요. 오. 치킨이 건강 음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0: 아, 이런 상상은 해본 적이 없네.
1: 이거는 너무 약간 욕심이다.
0: 진짜 욕심이긴 한데 진짜 이게 근데 저는 미래에 네. 될 것 같아.
1: 뭐 어떤 게 돼요? 이 치킨을 먹으면 건강해지는 어떻게요?
0: 아, 그러니까 요즘에 살 빠지는 약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상상도 못했잖아요. 옛날에는 사실 살 빠지는 약이라고 하면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그냥 상상 속의 그런 거였는데
1: 맞아.
0: 이제 진짜 나왔잖아.
1: 그러네.
0: 그런 거 보면은

0: 나는 그럼 저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대한민국 모두가 가요광장을 듣는 초능력.
1: 진짜 초능력이다.
0: 진짜.
1: 아 진짜.
0: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의 상상 이야기 계속해서 또 소개해 볼게요. 노이즈의 상상 속에 너.

0: 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달달하이 맛있겠다.
0: 1734번님께서 지난주에 파슬리랑 후리카게가 뿌려진 고급 돈가스 먹었다고 한 소리 들었던 청취자입니다. 성북구에 있는 금땡 돈가스 먹고 왔어요. 이거는 찐

0: 약간 구해주고 그분들한테 막 살해받고 이런 거.
1: 맞아. 근데 요즘에는요 진짜 세상이 위험해져서 함부로 이렇게 위험한 일에 덤벼드는 거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명 있을 때 혹은 경찰에 빨리 신고해서 이 상황을 알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0: 입대하는 꿈도 많이 꿨어요.
1: 나 진짜 너무 많이 꿨고 어. 눈 떠보니까 군단에 많이 있는 거. 이상하다. 나 분명히 전역했는데 그러니까. 두 번 입대한 거야.
0: 맞아.
1: 아, 이건 악몽입니다.
0: 이거 뭐 잘못됐는데요? 막 하고.
1: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데. 기록 없다고. 이런 거 왜 지금 우리 듣고 있는 청취자들 놀래요.
0: 진짜 이거 심장 경기를 켜야 안 돼요, 이거.
1: 이거 몰라서 그래. 이거 진짜 소름 내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음악이잖아. 나 나팔 진짜 싫어요.
0: 아, 저는 진짜 군대에서 들었던 그 귀뚜라미 울음소리도 너무 싫어요. 밤에.
1: 맞아.
0: 불 쳐먹을 때.
1: 기상.
0: 아, 너무 싫어요. 4082님께서, 우리가요? 애기요? 친구 정도로 해요.
1: 왜 우리 애기? 우리 애기?
0: 와, 진짜 이 폴디의 가요광장은 네. 좀 쉽지 않아요.
1: 왜요?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0: 너무 열심히 해서 쉽지 않아요. 우리

0: 저 괴롭힌 상사보다 더 일찍 승진해서 나 괴롭힌 대로 고대로 해주는 상사. 이거는 근데 될 수도 있잖아요.
1: 이건 진짜 될 수 있지.
0: 이건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거잖아.
1: 될 수 있어. 근데 대신 그 상사도 좀 미끄러져야 돼.

0: 봐요. 폴킴이 내 사연 읽어줘서 선물 받았다고 와이프랑 딸한테 자랑하는 상상이요.
1: 에이, 상상 아닌데 문자 읽어줬네.
0: 야,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1: 그럼요. 자, 이렇게 상상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0: 벌써.
1: 나는 우리 애기 아빠 너무 피곤할까 봐 걱정됐는데
0: 하나도
1: 그래도

0: 만나요. 미래의 전람.
1: 폴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8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 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팀플레이 예술기획에서 코미디 스릴러 701호 관람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아니라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리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대피합니다. 거리에선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블록담과 대문 기둥에선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에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때

0: 여러분 아침부터 더우니까 야 진짜 고생하셨고 그 맛집에 야 진짜 행복하셨겠습니다. 오늘 1번 대기줄 1번 와 금이라떼 한잔 참을성 있고 진짜 왠지 일찍 잘 일어나실 것만 같은 1311 이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목요일 저녁 영화 리뷰 전문가 라이너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영화 보기 좋은 날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1990년대로 떠나보는 그 감성의 영화 3부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샵 8910으로 받을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위제로
9: 소화
10: 제로 제로
11: 위제로
12: 과식에도
13: 제로 제로
14: 위제로
15: 체했을 때도
16: 제로 제로
17: 위제로
18: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19: 제로 제로
20: 위제로
2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2: 일양약품.
2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버스 타고 퇴근하면 운전 신경 안 쓰고 음악에만 집중하면서 집에 갈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에어컨 바람도 시원하고요. 그런데 버스 기사님은 다른 라디오를 들으시는 것 같던데 사랑하기 좋은 날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퇴근하고 항공사 화상 면접 보러 갑니다. 직장 생활 병행하면서 이직을 준비하려니까 힘드네요. 3년 동안 무려 52번이나 탈락했는데 그래도 계속 해보려고요. 엄마가 제 도전 정신이 존경스러울 정도라고 하세요. 나도 비행하고 싶다. 와, 엄청난 멘탈의 소유자이십니다. 저는 이런 분이 꼭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몰랐던 거, 3년 동안 52번이면 항공사에서 직원 채용이 이렇게 많고 자주 있군요. 아무튼 53번째는 합격 하실 겁니다. 화이팅이요 0572. 세 분에게는 편의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라 이승열, 나라 오르시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예전에 사서 대충 읽다가 방치했던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요. 소울메이트를 발견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 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너무 어렸나 봅니다. 1224 이런 사연 보내셨는데 어릴 수도 있고 또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이 이 책에 있는 거죠. 그때는 이 책의 내용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뭐 외롭다. 그래서 이 외로움에 관한 게 궁금했는데 이 책에 외로움이 있으면 아 그때는 내가 외롭지 않았나 보죠. 나한테 필요한 게 있는 책. 심지어 소울메이트 같은 책을 뒤늦게 다시 발견해서 정말 잘 됐네요. 스킨케어 세트 1224 보내드릴게요. 8197 저 톡으로 좋아하는 남자한테 고백했는데요. 아우 떨려요. 사실 거절당할 거 알고 했어요. 미리 위로부터 좀 해주세요. 아니요. 미리 위로 안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위로부터 해드리고 잘 되면 잘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니까. 그쪽에서도 은근 8197 이분을 눈여겨봤을 수도 있는데 아니요, 아니요. 이런 거 가불 안 해요. 그러니까 어찌 됐는지 알려주시면 그때 제가 위로든 아니면 응원이든 해드릴게요. 스킨케어 세트 8197 받아주세요. 파노라마 아이콘의 노래 김소라 씨가 신청하셨어요. 한 곡 더 준비했어요. 러블리즈의 아츄.

0: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공대생이었던 나 전자공학과에는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많았다. 그래서였을까 희경이 그 애는 어디서나 눈에 띄었다. 문을 열고 강의실에 들어오면 모든 남자애들의 시선은 그 애에게 향했다. 누구나 한 번쯤 말을 걸어보고 싶어 했고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싶어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게 먼저 다가온 게 바로 희경이었다.
1: 안녕? 너 자취방 우리 동네더라. 시간 맞으면 집에 같이 가. 그나저나 과제는 다 했어?
0: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함께 다니는 시간이 많아졌다. 원래 내성적인 나는 별로 친구가 없는 편이었는데 희경이를 알게 된 후로는 달라졌다. 외롭지 않았고 친구도 생겼다. 좋은 애들을 많이 알게 됐지만 내 눈에는 희경이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았다. 여름이 찾아왔다. 우리에게는 MT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래 고민한 끝에 결심했다. 이번에 가서 희경이에게 고백하기로. 밤이 되면 따로 불러내서 내 마음을 멋있게 전해보자. 적어도 계획은 그랬다. 하지만 현실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술에 약했던 내가 몇 잔 마시고 그대로 뻗어버린 것이다. 눈을 떠보니 방구석에 누워있었다. 애써 정신을 잡고 무리 속에 있는 희경에게 다가가려는데 뭔가 이상했다. 희경이 시선이 어느 한 곳만을 향하고 있었다. 마치 자기를 좀 보라고 말하는 것 같은 간절한 느낌? 그 시선이 향한 곳에는 영호가 있었다. 키도 크고 남자다운 영호. 아버지가 사준 차를

왜 그랬을까? 빌리어 코스티, 치즈, 그리고 김민석이었습니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송경호 씨가 보내주신 사연. 저의 첫사랑 희경이랑 영호도 둘이서 잘 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어렵고 서툴렀던 저는 시작도 하기 전 상처받는 게 두려워 물러서기부터 했던 거죠. 그때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좋아하면 그냥 좋아한다고 말해. 결과는 그 다음 일이야. 나도 오래 널 좋아해 왔다고. 영호 좋아하면서 상처받지 말라고. 내가 더 잘해줄 거라고 말을 해. 이런 용기가 있었다면 어쩌면 많은 것이 달라졌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월간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50만

무조건 거절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요. 회사 근처 혹은 집 근처에 뭘 끊으셔야 돼요. 회사 근처가 좋겠어요. 그래서 출근 시간보다 1시간 먼저 출근을 하세요. 그거 나쁘지 않아요.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아니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매일 저녁 6시 언제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대작을 만들다가 머리가 복잡해진 영화 감독. 잠깐 쉬는 마음으로 영화 한 편을 만들었답니다. 촬영 당일 아침에 대사를 쓰기도 하고 리허설도 없이 즉흥적으로 촬영을 했죠. 덕분에

0: 그죠.
1: 그래서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줄거리랄 게 잘 없거든요. 얘기도 앞뒤가 잘 안 맞고요.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데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해서 보게 만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의 작품은 정말 쓸쓸하고 낭만적입니다. 마치 홍콩이 황혼을 앞두고 있었던 그때 이제 중국으로의 반환을 앞두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 시한부와 같은 그런 삶이 갖고 있는 쓸쓸함

0: 무게더라든지 화양연화
1: 그럼요.
0: 뭐 이런 작품 하나하나가 아 이런 아름다운 감독이 있었지라는 아.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시죠.
1: 야, 네. 이건 정말 계속 시간을 두고 계속 소환된다는 건 아마 이런 컨텐츠를 남기는 모든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일 것 같아요.
0: 꿈이기도 하고 네. 컨텐츠를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이지 않을까요?
1: 그렇죠. 네. 예, 정말 뭐 세월은 가고 많은 것은 가도 작품은 남는다.
0: 영원히 남으니까요. 그게 예술 작품이고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출연진 살펴보고 퀴즈 내드리고 음악 듣겠습니다.
0: 네, 출연진은 중요한 인물 4명의 배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임청하 배우가 나오고요.
1: 아.
0: 임청하 배우는 이제 요즘은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말하자면은 정말 어떤 무협 영화의 전설과도 같은
1: 그렇습니다.
0: 그런 분.

예시 내시는 데 아주 재미가 들린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정답 아시죠? 정답 맞춰주신 분 가운데 다섯 분 추첨하겠습니다. 혼영 세트 영화표 한 장과 팝콘 세트 보내드립니다. 모바일 쿠폰으로 받으실 수 있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하십시오. 샵8910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진은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정답은 코너 끝나기 직전에 발표하겠습니다. 중경삼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곡이죠. 마마스 앤 파파스 캘리포니아 드리밍.

0: 마마스 앤 파파스 캘리포니아 드리밍. 이 곡이 사실 이 올드팝이 중경삼님 덕분에 다시 한번 사랑을 받았죠, 그때.
1: 그렇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페이가 스낵바에서 점원으로 일하는 페이가 듣는 음악으로 나오는데 정말 그때 생각이 나네요.
0: 네. 네. 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도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홍콩뿐만이 아니라 정말 세계적으로 신드롬 같은 게 생겼어요.
1: 그렇습니다. 이 작품이 그때 당시에 서울에서 12만 정도 관객이 들어왔는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잘한 거였고요. 그리고 장기 상영하고 특히 이제 비디오 테이프로 나오면서
0: 비디오 테이프. 예. 그렇죠.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를 우리 대여해서 봤습니다.
1: 이 비디오 테이프만이 주는 감성이 있습니다.
0: 네.
1: 아직도 저는 비디오 테이프를 가끔 보는데요.
0: 아, 집에 그 플레이어가 있으세요?
1: 네, 있습니다.
0: 그게 아직 있다고요? 그때 그럼요. 다 우리 시댁 야.
1: 그걸 갖고 있지 않으면 옛날에 그 비디오 테이프가 들어갈 때의 그런 어떤 눅눅한 감성이 있어요. 저는 그걸 눅눅하다고 표현합니다. 그 감성은 요즘 아무리 깨끗한 화면으로 정말 리마스터돼서 나온 그런
0: 4K만 예,
1: 그 정말 너무 너무 선명하지만 그 감성이 없어요.
0: 아.
1: 그 감성을 느끼려면
0: 야.

0: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게 이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1: 맞습니다.
0: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찰카닥 하고 들어가서
1: 맞습니다.
0: 예. TV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1: 야, 갑자기 막 그리워지네요.
0: 그립죠. 정말 네. 그립습니다.
1: 중경삼님을 우리 청취자 중에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지만
0: 네.
1: 그래도 모르는 세대도 있을 거라고요. 어떻게 이 작품의 뭐 줄거리랄까 어떻게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0: 이 홍콩의 밤거리를 살아가는 두 경찰의 이야기를 나란히 들려주는 건데요. 첫 번째 주인공은 경찰 223입니다. 금성무인데요. 자기 연인한

0: 하고 떠나듯이. 그래서 너무 외로운 나머지 집안에 있는 비누와 걸레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됐는데.
1: 그러니까 막 비누한테 혼자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야위였어? 막 이래요.
0: 맞습니다.
1: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그때 너무 막 이런 거예요.
0: 그냥 그 장면 자체가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개성이 있었어요.
1: 아니 비누는 계속 우리가 쓰면 닳을 수밖에 없잖아요. 야위일 수밖에 없는데 진짜 진심으로 촉촉한 눈빛으로 비누한테 그럽니다.
0: 네. 왜 이렇게 야위였냐고. 자꾸 야위는 거죠.
1: 그런 그리고 금성무 배우도 막 홍조림 그 대사 네, 기억나시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대사 해주세요.
0: 아, 그 대사는 뭐냐면 네. 만약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면 나의 사랑은 만년으로 하고 싶다.
1: 여러분 100년 아닙니다. 1000년 아니고요. 네. 만년이라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이 대사가 너무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성치 감독의 그 서유기 월광보합 설리기연 이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유통기한이 있다면 나는 만년으로 하고 싶다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그래요? 그게 바로 중경상님에 대한 왕가위 감독에 대한 예, 존경심으로 만든 대사이기도 합니다.
1: 아.
0: 네, 그 정도로 유명한 대사인데요. 어쨌든 그 양조위 이 경찰 663이 그 스낵바에 가면은 거기에는 점원인 페이가 있고요.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번째 주자가라고 할 수 있는 왕페이가 부른 몽중인이 흐르면서 이 영화는 완벽해집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 영화를 찍을 때 아주 많은 장면들이 사실은 즉석에서 찍은 장면들이라고 합니다.
1: 왕가위 감독님. 되죠, 말도 안 돼요.
0: 네. 그분이 계획적인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1: 제이 아니시고 P형인가 봅니다.
0: 네. 그냥 그날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쪽지에 대본을 적어서 주셨답니다.
1: 근데도 연기 좋고요. 카메라 좋고요. 이 영상 좋고요. 다 좋습니다.
0: 마술사 같아요. 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
1: 자, 그럼 아직 한 번도 보지 않으신 분들에게 이 작품을 추천하신다면요?
0: 이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영화는 어떤 뭐 너무 많은 장점들을 설명을 했지만 저는 이 영화가 지나감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건 지나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영원할 줄 알았던 홍콩도 결국은 다 지나가 버렸고 그 시절은 돌아오지 않죠. 사람들하고도 항상 스쳐 지나갑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 지나감이 계속되다가 누군가의 앞에서는 마주서게 된다는 걸 표현하는 작품이었어요. 네. 그거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왜 이 영화가 3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1: 자, 그럼 가시기 전에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시죠.
0: 네, 영화 중경삼님을 연출한 감독의 이름을 맞히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2번 왕가위였습니다.
1: 정답 맞히신 분 가운데 5분 추첨해서 영화표 한 장과 팝콘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노래 왕페이 몽중인 들으면서 라이너님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동생 집에 발도장을 찍고 있다. 셀프 네일아트에 푹 빠진 동생 때문에 재료를 잔뜩 사다가 자기 손에 열심히 연습하더니 제부 손, 조카 손까지 빌리기 시작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내 손까지 찾게 된 거다. 예쁘게 해준다고 복가대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찾아갔던 첫날,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다. 취미는 장비가 중요하다고 했던가? 네일아트 장비들이 식탁 위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내 눈엔 그게 그거 같아 보였는데 동생은 제형도 다르고 색도 다르다며 열변을 토했다. 영 믿었지 못했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별 수 있나? 자리에 앉아 시술을 받기 시작했다. 분명 잘한다고 했으면서 서툰 솜씨에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매니큐어 바르고 손가락을 램프에 넣고 붙이고 반복하고 자석을

그리고 머리카락 자르신 것도 진짜 너무 시원할 거고요. 또 봐요. 머리카락을 많이 잘랐어요. 반 이상이 날아가고 나니까 머리가 가볍다고 하시잖아요. 이것도 정확한... 아, 죄송해요. 제가 자꾸 표현 얘기를 해서. 청취자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너무 제 스타일 사연이어가지고 뷰티 상품권 5284 보내드리겠습니다. 휴가 마지막 날 집에 가는 중입니다. 학원 강사인데 휴원생이 발생해서 기분이 우울합니다. 마치 제가 능력 부족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또다시 힘을 내야겠죠. 0327. 그럼요. 절대로 쌤 능력 부족 아니에요. 아마 99.9999% 확률로 그분에게 무슨 사정이 생겼을 거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경험이 다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디 가서 강연을 했는데 맨 앞에 앉은 분이 너무 이렇게 태도가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내 강연이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그랬는데요. 그분하고 제가 엘리베이터를 딱 같이 타고 주차장으로 가게 돼서 제가 강의는 괜찮으셨어요? 했더니 네, 언니 저 너무 떨려서 강연도 제대로 못 들었어요. 반대로 말씀하셔서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알아요? 절대로 내 탓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영향.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황태도인장 명인 김민지 황태도인장, 도인장 세트. 탄력 보습 집중 케어 카키자, 프레스티지 콜라겐 마스크팩.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루틴 리아좀 엑소좀 뷰티 디바이스.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팟캐스트 EFM 방송은 FM 89.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1MHz KBS 제2FM 방송입니다.

사주 얘기를 꺼내서 좀 그런데 제 사주에 천을 귀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천을 귀인이라는 게 뭐 귀인을 뜻하기도 한데 엄청나게 이 사람이 정말 벼랑 끝까지 몰렸을 때 그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딱 나타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벼랑 끝까지 안 가면 사실 귀인이 필요 없을 텐데 왜 내 사주는 그렇게 끝까지 힘들게 갔다가 꼭 누군가 건져줘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근데 실제로 뭐 사주가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제 인생도 돌이켜보면은 아 정말 끝까지 힘들었다가 누군가 이렇게 딱 나타나서 구원해주는 상황이 꽤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 귀인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아 그냥 없어도 없고 그냥 다 평탄하게 살아가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아 또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니까 아 아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고 힘써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게 참 다행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주변에 있어요. 아마 우리 상하 가족분들도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귀인, 이게 단어가 되게 거창해서 그렇지 나에게 그런 에너지를 주는 사람은 언제든지 어디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되면 더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귀인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매일 새벽마다

출근하는 그 출근길 설렘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정님께서는 밤새 잠을 못 잃었더니 정신이 몽롱하지만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걱정 없는 아침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마음속으로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라고 행복의 주문을 외우고 있는데요. 햄디가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갈 거라고 토닥여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일 때문에 잠을

면은 자꾸 좀 괜히 우울해지고 괜히 생각이 많아지고 또 생각이 많아지니까 잠은 더 안 오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현정님 어떤 일인진 모르겠지만 잘 지나갈 거예요. 우리 현정님 상쾌한 아침 2시간 쭉 함께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조금이라도 눈 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무셔야죠. 밤새면 안 돼요, 안 돼! 현정님 힘내시고요. 잘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현정님께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희 직업이 이제 아나운서들이 스포츠 선수를 인터뷰도 하고 뭐 관련 방송도 하다 보니까 선수들을 곁에서 볼 때가 종종 있는데 그 정신력과 그 엄청난 승부욕과 매일매일 똑같은 훈련을 반복할 수 있는 그 책임감이 참 대단하고 또 닮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9499님 홍천에서 있을 대회 1등 할 수 있길 저희 상하에서 응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구민주님 처음 들어와 봤는데 너무 예쁘신 분이네요. 이따 7시쯤 지리산 등산을 시작해서 천왕봉을 갈 예정입니다. 허유원님의 방송이 잘 되라고 천왕봉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지리산 등반 그리고 첫 라디오 청취의 허유원님 노래 신청합니다. 퀸의 킬러 퀸. 아 감사합니다. 어우 또 우리 민준님 덕분에 천왕봉에서 기도를 다 이렇게 받아보네요. 저도 이런 거 좀 있거든요. 제가 뭐 산에 올라가서 기도는 안 하지만 저는 꼭 달에 기도를 합니다. 보름달이 뜨면은 무조건 멈춰서서 잘 되게 해주세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상쾌한 아침 청취를 이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거든요. 근데 보름달의 빌면은 그 자연현상들의 빌면은 은근 이게 좀 이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마 우리 천왕봉에서 기도를 해주시니까 우리 방송 상쾌한 아침

정말 엄청난 관리가 되어 있어야지 이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를 소화할 수 있다는 거. 네. 찾아보진 마시고요. 제 영상도 찾아보지 마시고요. 재미로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KBS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원님께서는 저는 라면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마트 가서 짜

수은이님, 언니, 언니의 최애 만화는 뭐였어요?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전 세일러문이었답니다. 만화, 저 진짜 어렸을 때 나름 만화를 진짜 좋아했어요. 막 애니메이션도 진짜 좋아하고 그 만화책 만화도 진짜 많이 봤었는데, 저 애니메이션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꼬마 마법사 도레미 그거 제일 좋아했고요. 그 베리베리 뮤우뮤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모르시죠, 여러분? 고양이 사람 얘긴데, 네, 아무튼 그 두 개를 정말 좋아했었고, 옛날에는 그 등교하기 전에 되게 애매한 시간대 7시? 이때쯤 만화를 되게 많이 해줬었는데, 요즘에는 만화를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어린 미취학 아동들이 뭐 뽀로로 아닌가? 요즘에는 티니핑 이런 거 많이 보는 것 같고, 좀 초등, 중등까지 애니를 보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요? TV를 많이 안 보기 시작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OTT 이런 걸로 또 예능, 너튜브 이런 거를 많이 봐서 그런 건지. 옛날에는 진짜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걸로 막 세일러문이랑 웨딩피치 이런 거 보고 막 그랬었는데, 아, 옛날이 그립습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포스트 말론의 Sunflower.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저희 1부 마지막 곡으로 이적 그대랑 띄워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

하는 가사 찾아보세요. Cause I love you the way you are. You don't have to change. Seasons will come and go. I love you the same. Cause I love you the way you are. 아주 좋은 소절이 들렸습니다. I love you the way you are. 이 부분 기억해 두시면 좀 유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The way you are. 당신의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I love you

라는 표현을 활용을 한 소절이었습니다. Our love will last forever. 이런 표현도 말씀하실 수 있겠죠?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거예요. Our love will last forever. Our hearts will ever glow. 좀 더 시적인 표현으로도 가능하겠네요. 이제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Ponce.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나와 함께 춤춰요. Dance with me like no one else is watching. Dance with me like no one else is watching. Dance with me like no one else is watching. 두 번째. 계절은 계속 바뀌겠죠. Seasons will come and go. Seasons will come and go. Seasons will come and go. 세 번째. 우리 마음은 계속 빛날 거예요.

우리만의 댄스 신곡이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0701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임신 20주차 남편이랑 태교 여행으로 후쿠오카 가요. 매일 출근길에 듣다가 오늘은 공항 가는 도중에 문자 보내봐요. 늘 좋은 목소리 잘 듣고 있어요. 신청곡 버즈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0701님 우선 임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태교 여행 안전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Good morning, wake up, dance! 이어서 고유나님 사연입니다. 출근 전 아버지랑 가벼운 등산을 하기로 약속한 첫날이에요. 벌써 살짝 후회되는데 차로 이동 중에 라디오가 나오길래 신기해서 문자 보내봅니다. 앞으로 등산 메이트로 이 집으로 정했습니다. 샤크라 헤이유 신청할게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출근 전에 등산이라고요? 유나님 가능하시겠어요?

더위 조심하시고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등산 메이트로 매일매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유나님 앞으로도 쭉 함께해요.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샤크라 헤이 유. 네가 아니니 네가 아니었니 네가 아니니.

Good morning, wake up, dance! 박정현님. 햄디, 저 공부하느라 밤새웠어요. 힘내라고 크레용팝에 빠빠빠 들려주세요. 고생 많았어요, 정현님. 아이고, 공부 열심히 하셨는데.

8704님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노래 띄워드릴게요. 영화 물랑루즈의 OST Lady Marmalade. Where's all my soul sisters? Let me hear your

0: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지침. 당신은 분명히 잘하는 게 있다. 아주 사소한 거라도.
1: 하, 요한아.
2: 뭐야, 왜 이렇게 처졌어 오늘?
1: 난 쓰레기인가 봐.
2: 네? 쓰레기? 왜 이래?
1: 난
2: 무슨
1: 진짜
2: 일 있었어?
1: 쓰레기야. 불기수거도 안 돼. 지금 부장님한테 깨졌는데. 야, 지금 거의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버 같다 나 진짜.
2: 난 맨날 깨져. 뭐 겪어봐서 알지. 오빠, 부정적인 생각에 잠식되지 마. 거기서 나와.
1: 아, 아무래도 이직해야 될 것 같아.
2: 에이.
1: 틀렸어 나 진짜.
2: 아니, 왜 부장님이 정확히 뭐라 하셨는데? 쓰레기래 오빠 보고?
1: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셨는데 막 쓸모없는 놈이라고 하셨어. 아 진짜 난 쓸모없는 놈이야 진짜. 아 나 PPT도 못 만들고 아우 진짜 눈 씻고 찾아봐. 아우 바보. 아우.

0: 좀 익혀야 되는데 네. 최근에 제가 어느 방송을 보다가 그 코미디언 허경환 씨가 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방송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네. 그 개그 콘서트 무대에 섰는데 그 끝나고 나서 너무 못해서 많이 혼났대요. 그래서 자기가 좌절을 하다가 아니지 3개월 만에 무대 서는데 당연히 잘할 수가 없지. 그거는 무대에 올린 PD 잘못이다. 이렇게 자기가 리마인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그거 남 탓하는 거 되게 좋은 방식이다.
1: 좋다. 좋다.
0: 당연히 못하지. 당연히 못하는데 그거를 알고도 올린 PD가 잘못한 거지. 난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면서 뭔가 스스로를 네. 위로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러면은 이제 혹시나 청취율 조사를 했는데

0: 가죽은 명절 선물도 이제나 두잖아. 직거래 시스템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금액별 맞춤형 선물 구성부터 신청, 취약, 배송, 정산까지 알아서 다 해주니까.
1: 명절 선물은 이제너두. 검색창에 이제너두.

0: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1: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2: 나리오나 울렛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대단한데 또 아빠 배웅하는 것도 신기하고 또 약속을 지키는 게 이게 진짜 대단한 어린이다. 뭘 해도 해낼 어린이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못해요 이건. 저도 뭐 일 때문에 출근하는 거 아니면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일어날 수 없어요. 자, 그치만 우리가 오늘은 나 자신과 했던 약속 하나만큼은 꼭 지키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핑계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 자신을 되게 합리화했었거든요. 아, 운동을 많이 해서 벌크업이 된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지방이었어요. 지방 다. 살 빼니까 좀 그 뭐 옷 사러 가고 이럴 때 좀 설레긴 하더라고요. 예. 자, 집에서 신나고 설레면 불륜이래요. 연신 씨는 오늘 입추라서 설렜어요 하셨는데, 네, 가을의 문턱인데 참 덥습니다. 예. 자, 아, 진주 씨가 식디 딸이 깨워달라고 해놓고 안 일어나요. 이름 좀 불러주세요. 아, 지후 지금 박지우 어린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우 일어나세요 하셨고요. 황현주 씨, 저번 주 휴가 마지막 날 동네 친구들이랑 만났었어요. 간만에 두근두근.

어쨌든 30년이 넘은 바로 그 노래. 네. 혹시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문자샵 8910으로 도전장을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게시판 분위기를 보니까 보통 좀 그 아시는 것 같고요. 네. 1830님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6725님도 아, 듣다 보니까 벌써 금요일이네요. 시간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해주셨는데, 금요일은 그래도 그냥 금요일이어서 설레지 않아요? 우리가 설렘이 많지 않지만. 자, 그리고 오늘 4부. 아, 또 설렘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그래요. 모르면 물어보자. 이번 8월 참교육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종이접기, 클래식, 줄넘기, 큐브, 각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을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우리들의 영원한 종이접기 선생님, 종이문화재단 평생교육원의 원장님 김영만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지금 방학 중인 우리 어린이들 색종이 미리 좀 찾아놓고 4부에 함께 만나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성민님도 오늘 코딱지 대장님 오시나요? 야, 제가 대장님을 보고 컸는데 너무 설렙니다 하셨고요. 저도 이렇게 대장님을 보고 컸는데 이제 지금 부록인데. 네. 얼마 전에 그 마리텔에서 뵌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또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또 오랜만에 뵙는 건데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환영 문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멕시코에서 문자가 왔어요. 배윤희님. 초삼 아들이 식디 왕팬이라 여기서도 지금 식디 라디오 보라로 틀고 있어요. 아들이 식디 너무 잘생기고 키 크고 멋지다고. 또 설레네. 식디 팔불출이네요 하셨는데요. 아, 멕시코에서. 오케이, 멕시코 지금 목요일 오후 4시입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아, 조정식식 음악 퀴즈 신청하신 게 아니구나. 그렇지. 멕시코에서 도전하긴 좀 그렇죠. 멕시코에서 윤희 씨 잘 놀고 오십시오. 5130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내 노래인데 아셨는데요. Let's go. 음악은 뭐다? 자신감이다. 씩씩하게 밀어붙이는 퀴즈 타임. 조정식식 아마큐어. 네, 오늘 문제 푸실 식식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30 식식이고요. 자, 여보세요.

어서오세요. 식식플레이스입니다. 주문하신 오늘의 소식 나왔습니다. 퀴즈도 준비되어 있어요. 고객님, 이제 생일 선물 대신 생일 펀딩 어떠십니까? 최근 20, 30대 사이에서 이른바 생일 펀딩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일 펀딩은 생일을 맞은 사람이 원하는 선물과 목표 금액을 미리 알리면 지인들이 축하금을 보태는 방식인데요.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모인 금액으로 생일자가 원하는 물건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다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한 직장인은 생일 펀딩으로 생일 축하금을 모아서 스마트폰 구매에 보탰고요. 또 다른 직장인은 스마트워치 구매를 목표로 생일 펀딩을 진행하면서 참여 금액은 정하지 않고 지인들의 자율에 맡겼습니다.

새로운 문화는 무엇일까요? 1번 생일 펀딩, 2번 괜찮아 띵띵띵띵띵 띵띵띵띵띵. 야, 이것도 뭐 조금 됐다고 멜로디가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네요. 3번 한여름인데 아직도 정리 안 한 패딩까지. 아, 오늘 오답이 좀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딩으로 끝나는 보기 3개를 드렸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910 또는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시고요. 또 정답과 함께 센스 있는 오답, 너스레 오답, 멜로디 오답도 많이 쏴주십시오. BTS의 버러 듣겠습니다.

현재 시간 7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조정식의 FM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식이랑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먼저 발표할게요. 정답은 1번 생일 펀딩이었습니다. 네, 생일 펀딩 정답이었고요. 그네씨가 다음주 생일인데 해볼까 하셨고요. 포로리님은 비싼거 장만하기에 좋네요. 맘에 안드는 선물 받아도 애매한데 하셨고, 진작 얘기해주지 생일 지났는데 뽐빠이 하는거네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좀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이게 미국에서는 또 그 뭐 결혼하고 이럴 때 뭐 집들이 하거나 뭐 선물하고 이럴 때 이렇게 한다면서요. 신랑 신부가 원하는 걸 이렇게 올려두고 뭐 이렇게 딱 내가 좀 내 주머니 사정과 이 선물 가격대가 좀 맞는다면 이제

오답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보고 싶지 않았던 그 TMI 같은데, 0279님, 내 엉덩이 몽고 반점 유난히 푸르딩딩. 크게 그렇게 또 알고 싶지 않았어요, 0279님. 동심을 많이 오래 유지하고 엉덩이에다가. 네, 명세식님, 신문선 해설위원으로 이런 국회 등! 요즘은 이제 헤더라고 많이 하는데,

정미순 씨, 알프스 소녀 하이딩 하셨고요. 우리 성진영 씨, 안 깨우면 내일까지 잘것 같은 우리 집 고딩. 고딩은 원래 그래요. 네. 진영 씨 선물 드리면서. 자, 노래 한 곡, 광고 듣고 와서 앵콜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광고 함께 들을게요. 조정식의 FM대행진 1부는 메디카 코리아, 시니어 브랜드 금비, 키움증권, 스피드렉,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제공입니다.

0: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2: KBS KBS KBS 난 조정식
3: 조정식의 FM 대행진
4: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기자에게 자세히 들어봅니다. 조정식 기자.
1: 네, 조정식 기자입니다. 저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한 아파트 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들의 열기로 가득한 이곳. 지금 정말 너무 뜨겁고요. 아비규환입니다.
0: 저런. 아파트 주차장 명당자리. 출입구와 가까운 곳이면 입주민들이 서로 자기 차를 대려고 하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대체 어떤 차량이 명당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1: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제일 좋은 명당자리를 차지한 차량은 바로 택배 차량입니다.
0: 어허.
1: 무거운 짐을 들고 나르는 기사님들을 위해 아파트 주민들이 나서서
0: 세상에.
1: 출입구 바로 앞자리를 비워뒀습니다.
0: 세상에. 그런데요, 자리가 좋아도 너무 좋은데 말이죠, 혹시 자기 차를 대겠다고 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그것이 저는 걱정이 되는데요.
1: 우려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0: 어허.
1: 아예 주황색 표지판으로 택배 차량 특수 차량 배려 구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0: 어머나.
1: 최근에 이 사진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택배 기사님께 명당 자리를 양보한 아파트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큰 화제가 됐습니다. 온라인이 아비규환입니다.
0: 댓글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주민들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1: 일각에선 누군가 꼬투리를 잡아 민원을 넣지 않을까 걱정된다.
0: 이런.
1: 우리 아파트는 주민들 주차 공간도 부족하다. 라며 씁쓸한 현실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가슴이 따뜻해지니 정말 더워서 아비규환입니다. 조정식 기자였습니다.
0: 소식 감사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높다고 브랜드 아파트라고 다 명품입니까? 명품이에요. 남을 배려하는 아파트, 이런 따뜻한 주민들이 사는 그곳, 이것이 진정 명품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앵그리 앵커 김영준이었습니다.
1: 네, 아유, 고맙습니다. 택배 기사님을 위해서 이 엘리베이터와 가장 가까운 자리를 양보한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
2: 훌륭합니다.
1: 정말

네, 이성은 씨가 양산의 아파트에서 듣고 있어요. 남겨주셨고요. 아, 이미정 씨도 못하는 게 없는 안윤상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아, 0566님 안윤상님 한 주 고생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역대 대통령이 함께 부른 아파트는 최고였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정말 안윤상 보유 라디오 FM 대행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8시에는 퀴즈 고스톱을 진행합니다. 최근 퀴즈 신청하셨던 분들 하루 지났다고 뭐 땡이 아니에요. 저희가 전화 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만 02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KBS 내선 번호도 02로 시작합니다. 아, 내가 퀴즈 신청을 했던 적이 있다 하는 분들은 이 시간대 02로 전화가 온다 하시면 저희 FM 대행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축하 사연도 미리미리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8시 되기 전에 다 함께 신나게 축하축하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다 떨러 가보겠습니다. 정식이랑 옴뇸뇸 렛츠고! 정식이랑 잠깐 놀고 간식 받아가세요. 오늘의 간식은 아몬드 초콜릿 드립니다. 초콜릿! 매일매일 쏟아지는 간식 타임. 정식이랑 옴뇸뇸 간단한 미션에 답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간식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내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간식으론 아몬드 초콜릿 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어떤

0: 하고 그러더라고요.
1: 아 이런 문자 권현진 씨도 결혼하는 신랑 신부 보면 오래 갈지 짧게 갈지 알아요. 이거 느낌 와도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잘 살아야 되는데 뭐 안 들려도 그런 얘기. 특히 뭐 결혼식 가서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한복규님, 6년 전 제가 영화 촬영팀으로 근무할 때였어요. 독립영화에서 한 신인 배우분이 반나절 촬영하고 가셨는데 연기를 너무 잘해서 이런 얘기 너무 궁금해, 그죠? 누군지 너무 궁금하지, 유명한 사람일 것 같은데. 반나절 촬영했는데 연기를 너무 잘해서 이 배우 잘 될 것 같다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재훈. 크,

0: 1984님 댁은 오늘 열대야 끝입니다. 14년 쓴 에어컨이 고장나서 요 며칠 이게 눈물인지 땀인지 네, 모르는 그런 그 슬픔 속에 살았는데 이따가 2시에 기사님이 방문하십니다. 방학한 딸이랑 9살 말티즈 1984님 모두 고생했어요. 축하축하축하! 아마도 이 중에서는 9살 말티즈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강아지는 그 체온이 1도 높대요, 사람보다. 얼마나 더웠을까 또. 딸도 그렇고. 은계중학교 2학년 추연성 친구 오늘 생일입니다. 미스터 츄! 미스츄예요? 아, 미스츄. 모쪼록 추추 생일 축하합니다. 추추추추! 오늘 추간의 경사입니다. 추명지씨. 입추의 생일을 맞았어요. 추명지씨. 아추! 생일 축하축하추! 3107님 귀여운 댕댕이야가 꿍이의 오늘 생일입니다. 꿍이 생일 축하축하축하! 숙향씨는 오늘 나이 앞자리 5와 빠바이 하는 날입니다. 하, 그래요 또? 예, 6으로 가는 거예요. 59세 생일을 축하합니다. 축하축하축하! 60대는 더 재밌을 거예요. 더 행복할 거예요. 6986님 댁 말띠 남편 강동기씨의 생일입니다. 아, 영어 이름이 모티베이션이에요. 모티베이션 강 강동기씨의 인생의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줘서 너무 고맙대요. 올 가을까지 힘차게 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랴 이랴 강동기 파이팅! 5009님 댁엔 내일 순덩이가 태어납니다. 파주에서 할미 할비가 인천 우리 순덩이 엄청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순덩이 건강하게 태어나세요. 축하축하축하! 자, 2부 마무리하고 3부로 가겠습니다. 3부 퀴즈 고스트 볼게요. 출석 체크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바이바이.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절기 입추인 오늘도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 도로 곳곳으로 돌발 상황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 시내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입니다. 앞 시간 초입 부근에서

0: 대행진. 조정식의 FM 대행진.
1: 붕붕. 목적지까지 신나게 재미나게 고고싱 해봅니다. 약간의 눈치, 조금의 긴장, 화려한 선물로 귀하게 모실게요. 가시는 걸음걸음 정식이랑 함께. 오케이, 렛츠고.

0: 있습니까? 솔직히 외모 순위가 내가 네 명 중에 몇 등이다.
1: 솔직히 말하면은 1등입니다.
0: 아, 이 네 명 중에서는 1등이다. 그럼 첫 번째 네네. 도전하셨던 우리 그 친구분보다는 친구분은 몇 등 정도?
1: 아, 근데 그 친구한테 이제 외모까지 얘기하면은 아. 얘는 이제 머리도 나빠, 얼굴도 못생겨 이러면 안 되니까 조용하겠습니다.
0: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지금 조금 삐져 있는 상황이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2등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친구 그냥 네네. 이름으로 말해 주세요. 네 명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 2등은 누군 것 같다.
1: 2등은 무성이.
0: 아, 무성이. 무성 씨 좀 바꿔 주세요.
1: 잠시만요.
0: 무성 씨.
2: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0: 2등으로 꼽혔는데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3자가 봤을 때는 사실상 1등으로 보이거든요.
2: 아, 네. 잘 보셨어요.
0: 아, 무성 씨가 생각해도 본인이 1등인 것 같으세요?
2: 아,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 정식님도 느끼셨겠지만 둘이 좀 이제 방방띠거든요.
0: 네네.
2: 제가 이제 좀 여기서 좀 정신적 지주 역할을 아. 하고 있어서
0: 아 잘생긴 역할이구나.
2: 브레인, 사실상 브레인이자 아. 네 비주얼을 맡고 있습니다.
0: 아 무성 씨, 모르겠어요. 끈이님이 뭐 5승까지 갈지 몇 승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무성 씨. 네, 또 그 네 명의 친구 중에서 또 머리도 좋고 또 잘생긴 축이잖아요. 혹시 그 끈이님이 실패하면은 또 도전장 한번 내주세요. 아시겠죠?
2: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끈이님 좀 다시 바꿔주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끈이님.
1: 네.
0: 네네. 아, 한번 가보. 오늘 자신 있으세요?
1: 아, 당연하죠.
0: 받고 싶은 선물은 어떤 선물입니까?
1: 백화점 상품권.
0: 백화점 상품권을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이상형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1: 이상형은

0: 오빠가 근데 사촌 쪽이에요.
1: 아, 사촌 조카.
0: 네, 사촌들이랑 친해서 이번 주 내일도 놀러 가요. 같이 괴산으로 물놀이 하러.
1: 네. 아, 그렇구나. 어우, 뭐 휴가를 아주 알차게 보내시네요. 예. 자, 우리 그 92년생 누나시고 우리 아니님은 지금 결혼을 하셨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재작년에 결혼을 하셨고 이제 누나로서 우리 그 원주민 네 분의 우리 동생들 너무 순수하고 좋은 친구들 같은데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을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일단 첫 번째는 넷이 붙어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넷이 붙어.
1: 아, 그게 가장 큰 문제다.
0: 네.
1: 어, 시간을 좀 따로 보내야지 인연이 생긴다.
0: 네.
1: 어, 그리고 두 번째로 그냥 뭐 이제 이렇게 관리하면 좀 괜찮다. 뭐 이런 남자 매력적이더라.
0: 어, 매너남?
1: 매너.

0: 두 분이 다 92년생, 93년생이기 때문에 아, 엑스포 지금 굉장히 지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정답은요?
1: 꿈돌이.
0: 꿈돌이다. 꿈돌이. 야 이거, 야 이거 선물도 잡고 사랑도 잡고 가나? 아, 네 정답입니다. 꿈돌이가 정답이었고요. 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별 모양 더듬이로 우주의 첨단 기술과 교감하는 이것을 소환한 건데요. 이것은 엑스포의 마스코트 활동이요. 대전에 정착해 현재 5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빵 맛집과 함께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노란 몸체 이것 꿈돌이가 정답이었고요. 야 93년 8월에 꿈돌이를 우리가 소개받았는데 93년생 끈이님이 정답 맞춰주셨고 1년 빨리 태어난 우리 아니님이 살짝 늦어요. 아니님.
2: 네.
0: 하, 좀 아쉽죠.
2: 맞아요. 저 내년부터 대전으로 이사.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사랑의 하츄핑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자, 오답 좀 보겠습니다. 8201님, 비가 부릅니다. 태양을 핑하고 싶었어. 아, 세현씨, 지코는 모든 게 세핑. 까지 소개해드리고. 아, 윤정우씨, 오늘 야근일에 나 눈물핑. 보내셨고.

0: 소개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 자, 최영우 씨와 함께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아침.
1: 네, 오늘 절기 입추인데요. 이 입추에 아랑곳 없이 서울의 낮 기온 39도까지 오늘 오르면서 올 최고 기온을 다시 갈아치울 전망입니다. 오늘이 이번 폭염의 절정입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강원 내륙, 일부 전라권역에 폭염 중대경보, 그 밖에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 내려져 있고요. 열대야주의보도 동시 내려진 곳이 많아서 밤에도 아주 후텁하고 뜨거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30.9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 서울, 광명, 고양 등 수도권 대부분 39도, 광주 38도, 세종, 대전, 대구가 37, 부산 35, 강릉 32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나마 주말인 내일부터는 서울 낮 기온이 35도, 일요일은 33도 등으로 폭염의 기세가 대부분 약간씩 꺾여 나갈 텐데 그래도 33도 안팎의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나쁜 곳이 많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는 오후에 또 오존 농도가 매우 나쁨 상태까지 되겠고요. 내일부터 이번 주말 휴일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고 그 밖에 경상권과 제주 산지에도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수도권 등 전국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후에

0: 기준 응급실 500여 곳에 5년 질환자 208명이 있었고 이 중 한 분이 숨지셨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온열 질환 감시 체계 기준 누적 환자는 어제 기준 2,665명인데요. 이 중에 사망자는 23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사망자 21명보다 2명 많은 겁니다.
1: 네.
0: 온열 질환자는 최근 2, 3일 사이 급격히 늘었다고 합니다.

0: 주장이 나오고 있고 이런 거를 화이트 칼라 이그잼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관리자, 전문직 등에게는 근로시간 규정 적용을 면제하자는 건데요.
1: 네.
0: 메가특급법에 검토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인 관리자,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상한을 없애자는 내용입니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어제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일하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막아서는 안 된다면서 메가특급법에 주 52시간 특례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중국이라면서 중국의 한 IT 회사 직원들이 일을 더하려고 반발했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이런 주 52시간 특례에 대해서 노동계에서는 또 반발이 클 것 같은데요.
0: 네, 그렇습니다.

0: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어?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KBS KBS KBS 난 조정식.
4: 조정식의 FM 대행진.
5: 네, 현재 시간 8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이분의 코딱지인 시절이 있었다. 잠시 후 4부에서는 동심을 찾아 떠나겠습니다. 종이접기 아저씨 김영만 선생님과 함께하는 모르면 물어보자. 광고 듣고 보실게요.
6: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7: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6: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7: 경리나라.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언어가 상관없잖아요.
1: 네, 그렇죠.
0: 보고 또 예. 해외 어린이들도 따라하면 되는 거니까 예, 예. 너무 또 좋아하죠.
2: 예, 그렇죠. 보통 그 동남아 같은 경우 갔을 때는 이제 네. 아이들 대상이고 이번에 뭐 인도, 뭐 러시아, 뭐 미국, 뭐 캐나다 이런 데는 주로 그 나라의 교육자들,
0: 아.
2: 예, 선생님들, 뭐 대학 교수들 모아놓고 예, 대한민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간단 종이접기를 알려주면
0: 네.
2: 예, 이분들이 이제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예, 그리고 이제 뭐 좀 한 2, 3일 동안 이렇게 길게 잡으면
0: 네.
2: 또 저희가 자격증까지 줘요. 예, 대한민국

0: 네. 10년 지나도 이게 우리 PD님이나 작가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는 항상 감사하죠. 우리 형이 PD님이나 작가님들도 다 옛날
1: 생각들이세요. 다 제 또래도 누나고 예, 저랑 예, 누나고 맞아요. 형이고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 예, 예. 예. 더 감사한 건 이제 김영만 선생님께서 건강하게 음흠. 이렇게 또 같은 자리에 함께 있어주신다는 게 예. 저희한테는 너무 또 고마운 일이죠.
0: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제가 영광이죠.
1: 코딱지들 문자를 조금 더 소개해드릴까요?
0: 아, 예,
1: 네,
0: 예.
1: 좋습니다.
0: 저도 뭐 지금 보고 싶어.
1: 우리 2129 예. 님이 초등학교 예. 도서관 사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종이접기를 너무 좋아해서 책을 자주 많이 빌려가서 종이접기 책이 다 너덜너덜해요.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을 위한 재밌는 종이접기 알려주세요.
0: 하셨는데. 아, 예, 이 친구는 우리 선생님 사서분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책 왕창 보내드릴게요. 아, 예. 재미지구.
1: 야 네. 사서신데 이건 완전 오늘 또 개타셨네요.
0: 아, 예, 보내드립니다. 예,
1: 어린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0: 아, 예, 재능 기부를 많이 다녀요. 아. 알게 모르게. 아,
1: 진짜.
0: 예, 그럴 때마다 이렇게 뭐 왕창 싸서.
1: 2129님 예, 네, 번호 알려주십시오. 네. 네. 네, 우리 황수진 씨도 종이 접다가 중간에 막힐 때 해결책이 있을까요? 매번 중간까지 잘 가다가 막혀서 저는 완성작이 없어요.
0: 아 그게.

0: 방송 듣고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딸내미 바로 종이접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1: 오케이 화이팅 우리 친구.
0: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그 아까 우주도 얘기라고 그러셨는데 얼마 전에 그 동물원 탈출했던 늑구도 접으실 수가 있다고요?
1: 아 예. 아 그거 뭐 그때 그 인터뷰하면서 네. 그 기자분이 그 늑구 얘기를 하길래 뭐 한 늑구 한번 접어보시죠 해가지고 네. 딱 1분만에 이렇게 접은 거예요. 그게 신문에 아, 사진도 뜨긴 했는데 진짜요? 간단해요. 예, 근데 사람마다 다 이제 틀리는데 난이도가...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 꼬맹이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쉬운 네. 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엄청 어려운 거 많잖아요. 네. 그 이제 덕후들이 하는 거고 이제

0: 뭐 지인들하고 모여서 게임도 할 때 그거 들고 응원하는 거야. 아. 오, 누구 이겨라, 뭐 삼촌 이겨라 하면서 하는 응원봉.
1: 네. 오, 좋아요.
0: 색전이 다섯 장으로 하는 예 간단 적기입니다.
1: 7살 수준이라는데 조금 이제 좀 긴장되긴 합니다.
0: 네. 다섯 장 꺼내세요. 이쁜 색깔로.
1: 꺼냈습니다. 예쁜 걸로.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 하고 나머지 남는 거는 네. 예, 집에 가서 생활에 보태 쓰시면 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네, 어떻게 다섯 장을 네, 자 이제 한쪽 끝에 네. 풀을 길게 바른 다음에 네. 붙이고서 다섯 장을 길게 붙이세요.
1: 네. 네,
0: 자 조심해서 풀을 발라서
1: 끝쪽에다가 풀을 발라서
0: 네, 이렇게 붙여주고
1: 붙이겠습니다.
0: 네, 그 다음에 또 풀 발라서 자 이 고체풀을 오래간만에 써보지 않아요?
1: 진짜 오랜만이에요.
0: 예.
1: 야 이 고체풀.
0: 조정희 씨 코딱지 때니 고체풀이 있었나 모르겠다. 물풀 아니었나요?
1: 고체풀도 있었어. 아, 그 정도로 있... 나이가 많진 않습니다. 고체풀 그렇구나. 많이 썼습니다.
0: 아, 네. 아 그렇구나.
1: 물풀도 네. 썼고요. 고체풀도 네. 썼습니다.
0: 그 있는 집안이었구나.
1: 고체풀 네 썼습니다. 예.
0: 그때 고체풀이 네. 상당히 비쌌어요.
1: 아 그랬군요.
0: 예. 자 이렇게 해서 다섯 장을 이쁘게 붙였습니다.
1: 붙였습니다.
0: 네, 오, 잘 되게 빠르네.
1: 네,
0: 와, 대단하네.
1: 붙이는 건 잘합니다.
0: 근데 그 왜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랬어요? 자 이제 요거를 바닥에다 놓고
1: 네.
0: 손으로 감으세요.
1: 아, 이렇게
0: 돌돌돌돌 감는데 자 조심할 거는 여기 보세요. 자 우리 모니터 보는 친구들도 검지 손가락이
1: 네.
0: 하나. 들락날락 할 정도로 감으세요.
1: 너무 크지 않게.
0: 예,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되고 검지 손가락을 나중에 쓸 거예요.
1: 근데 아기 예. 손가락이랑 어른 손가락이
0: 어른 손가락.
1: 어른 손가락.
0: 예, 예. 아기 손가락은 작아서 안 되고
1: 네.
0: 예, 엄마 아빠 손가락 검지.
1: 검지로. 네.
0: 자, 이렇게 끝까지 잘 감은 다음에 마무리를 풀로 붙여서 고정합니다. 그러면 아.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1: 오호.
0: 네.
1: 야.
0: 네. 조성식 씨.
1: 네.
0: 웃으세요.
1: 아, 네. 집중하니까. 집중하니까.
0: 당장이 굉장히 심각해.
1: 네.
0: 네.
1: 오, 자, 했습니다.
0: 자, 요런 모양. 네, 어디? 우와.
1: 잘했습니다.
0: 너무 잘했어요.
1: 네.
0: 자, 이제 가위 있죠?
1: 네.
0: 네, 가위로. 전체 높이를 가위를 집어넣어서.
1: 네.
0: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자를 거예요. 자, 보세요. 길게 한 번.
1: 한 번.
0: 두 번. 한 1cm 폭으로.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자르면 거의 딱 맞아요.
1: 네.
0: 예, 그리고 뒤집어 놓습니다. 이렇게.

0: 민지 씨도 감사합니다. 식디가 선생님 앞에선 어린이가 되네요. 너무 즐거워 보여요 하셨는데요. 아 진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광고 네. 듣고 와서 또 우리 네. 김영만 선생님과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네, 네. 네.
0: 조정식 FM 대행진 4부는 시니어 브랜드 금비 에어비앤비 서울 우유 협동조합 제공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FM대행진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성 뷰티케어 전문점 블루클럽에서 티트리 케어 쿨샴푸, 노을빛 맛의 조화 서해미감에서 노을 생강청 온기, 뽀송한 거실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클리너, 국가대표 캐리어 아이프라브에서 여행용 캐리어,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유기농 차 전문기업 푸르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보리차, 애견 영양제 댕이수락관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주식회사 부성에서 깔끔한 제로곰취 미세차, 한강의 최고급 특별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호주 건강기능식품 신유빈의 마더네스트에서 프로폴리스 맥스 스프레이 선물세트,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젤,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스마트 블루투스 LED 스트립,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주식회사 산과드